사랑을 과거에서 찾아야 합니까? 자신의 도가 사람들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이 대사를 읽는데 와, 가슴 뭉클한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뭐 물론 해당 만화가 기독교 가치관을 드러내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참 많은 부분 공감이 가고 또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로서 추구해야 할 것은 구별이지 분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지 저기 뭐 외딴 무인도나 세상 밖 우주에서 빛과 소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무협 만화 속 대사가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을 준 이유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 해당 장면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겠죠.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소금이 소금통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맛을 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신앙은 역시 골방의 고백을 넘어서 세상의 아픔을 향하여 기꺼이 손과 발을 뻗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구별되되 분리되지 않고 말씀이 마음을 넘어서 삶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을까요? 자, 사랑의 뜨란 오늘도 우리 방송가족분들과 함께 풍성한 그 영양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영양제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자, 먼저 힘차게 여러분께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열어나가실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 씨앗 이미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경 네 구절 준비해왔어요. 한 구절씩 어떤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소개해드립니다. 자, 오늘 실천적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좀 강조하면서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오늘 대표 말씀으로 정해봤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뭐 사실 그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1장, 사실 더 나아가서는 야고보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길지가 않으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1장, 아니 사실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텐데, 안 되면 1장이라도 아니면 1장 25절 말씀이라도 여러분께서 꼭 붙잡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도 준비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 네, 우리 어떻게 본다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우리는 골방에서의 어떤 삶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본분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역시 마태복음 5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제 그 이후로도 너무 귀한 메시지가 이어지니까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마태복음 5장 한번 전체를 읽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장 16절인가요? 이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표현도 이어지는데 참 그게 마음 가운데 깊은 교훈과 어떻게 보면 표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는데, 너무 바쁘시면 5장 13절이라도 마음 가운데 깊게 좀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5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말씀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이 말씀도 참 좋아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

이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실 3장 18절 말씀은 유명한데 19절 말씀은 뭐 그렇게 막 익숙하진 않잖아요. 근데 3장 19절 말씀도 이로써,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행함과 진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 말씀까지 우리가 이어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저는 어제 이 말씀 발견하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선행,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마주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이렇게 성경 네 구절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씨앗 이미지 준비했는데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준비된 성경 구절들 꼭 챙겨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냥 한절 한절만 보지 마시고 여유가 되신다면 그 전체 장을 한번 보시는 것도 꼭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자, 샵 9330번 씨앗,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샵 9330번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네, 준비된 성경 네 구절 꼭 잘 챙겨가시고 묵상하시고 선포하시고 마음가운데 정말 깊게 간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 여러분께 전해드려야겠죠. 자,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견고하게 세우고 여러분의 삶의 기도에 물꼬가 트이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들한 오늘의 기도문. 자, 기도문 챙겨 가셔야겠죠. 네, 오늘도 키워드 여러분께 알려드릴 테니까, 네, 키워드를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준비된 기도문도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우리는 결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분리된 자들, 그러니까 산속 외딴 곳에 가서 혹은 뭐 무인도에 가서 우리만의 그 어떤 다른 이들과의 교류를 아주 끊고 주님께만 집중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리된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별된 자들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좀 살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구별입니다. 구별. 자, 오늘 구별이거든요. 오늘 기도문, 다른 날도 뭐 기도문 참 좋지만 오늘 기도문 특별히 참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이 잔잔한 감동이자 또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진심어린 결단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높아지려 하기보다 스스로 낮추는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손익에 민감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내용이 참 좋죠. 악에게 질색하고 선에는 기뻐하게 하시고 해박한 지식을 구하기보다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구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삶에서 세상이 아닌 하늘의 향기가 풍겨나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말보다 순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머리가 아닌 손과 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기도문,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구별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씨앗 이미지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유

7575님, 네, 감사합니다. 말씀이 힘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라고 더블 감사해 주셨습니다. 아, 축복합니다. 네, 너무너무 저도 감사합니다. 자, 8457번님, 항상 또 귀한 문장을 또 보내주시는데, 자, 오늘도, 오늘 좋은 날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씨앗 보약 먹고 주님의 음성 듣는 복된 또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고백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구별 씨앗 이어지고 있는데, 샵 9330번입니다. 우물점 9330번으로 오늘의 키워드와 오늘의 또 씨앗 신청 여러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왕이면 좀 넉넉하게 보내주신다면 더 풍성하게 이뜰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자를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시간 현석주 교수님의 찬양 함께 나눕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올게요.

교수님의 찬양이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네, 그 현석주, 뭔가 이름이 익숙하시죠? 네, 대전 극동방송에서 이제 12시, 예, 그때 이제 나오는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그 현석주 교수님 맞습니다. 예, 현석주 교수님께서 복음성과 또 많은 찬양들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시죠. 네, 그래서 아무튼, 네, 반가운 찬양이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그래야겠죠. 네, 단순하게 마음에 그치는, 마음에서 그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웃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손과 발을 통해서 실천될 수 있는, 충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의 드란 함께하고 계시고요. 사랑의 드란 수요일 지금 순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두 가지의 선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성경 네 구절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말씀 씨앗 이미지 받아가시고, 오늘 또 예쁘게 초록빛깔 나뭇잎 배경에 희망 가득 느껴지는 말씀 이미지도 제작을 했어요. 성경 네 구절.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참 말씀이 너무 좋은데, 여러분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씨앗, 네, 샵 9330번 씨앗 신청해 주시고 다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 기도문도 꼭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기도문 키워드가 구별입니다. 구별. 네, 샵 9330번 구별 씨앗, 네, 각각 문자 남겨주시고 준비된 두 가지 선물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하루가 구별된 삶이 될 줌 있습니다. 4846번님 고백해 주셨고요. 어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어플리케이션 참여해 주시는 방법, 이제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극동방송 검색하시면 어플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설치하시고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정보 이용료 없이 실시간 문자 참여도 가능하시고요. 더불어서 끊김없이 어디서든, 뭐 대전 극동방송, 더 나아가서 극동방송을 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플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8016번님께서 샬롬,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이런 찬양이 떠오릅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이 마커스 찬양이죠. 주가 주 되심을. 그래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그 가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나의

메신저로 뭐 이 네. 여러분 딱 이해하시죠? 이렇게 갑자기 그 가사만 딱 봤을 때는 멜로디가 생각이 안 나지만 앞부분부터 부르면 이제 딱 이제 떠오르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아, 네, 이찬양 얼른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581번님께서 로마서 16장 19절 찬양 듣고 싶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구별된 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는데, 자, 로마서 16장 19절. 이게 로만 16, 19, 센. 선한 데는 꽝꽝.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거죠, 네.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왕 아래서 사하게 하리. 뭐, 이런 찬양인 것 같은데. 네, 이 찬양도 얼른 좀 찾아볼게요. 오랜만에 이 찬양 좀 들어보고 싶네요. 자, 1234번님. 자, 말씀 듣고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명심하고 묵묵히 삶으로 실천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또 간절한 바람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하면서요. 자, 구별된 자로서 참사랑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96번님 또 고백해 주셨고요. 자, 구별된 자로서 나아가기를 기도하면서 운전대를 잡습니다. 1234번님도 또 계속해서 고백해 주셨습니다. 자, 3744번님 아침마다 이 방송 들으면서 하루 힘을 얻고

장로입니다. 현석주 교수님 찬양 은혜됐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샬롬! 현석주 교수님과 같은 성씨를 지니셨군요. 네. 아, 뭔가, 네, 굉장히. 현씨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아무튼, 장로님 파이팅입니다, 오늘도. 자, 오늘 키워드가 구별입니다. 예, 기도문, 예, 구별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잘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또 말씀 씨앗, 오늘 성경 네 구절 또 하나하나 아주 정성 가득하게 새겨져 있으니까 오늘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찬양 함께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앞서서 한 분이 신청해 주신 찬양이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이 가사를 언급해 주셨는데, 자, 그래서 얼른 찾아봤습니다. 마커스예요. 주가 주되심을.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돌아오겠습니다. 8016번님의 신청 찬양이네요.

0: 나만 알기 아까운 소중한 찬양 오늘 여러분께 꺼내서 전해드립니다. 사랑에 들한 서머 스페셜 특집 내 서랍 속 보물상자. 자, 여러분에게도 이런 찬양 한 곡 있으시죠? 힘들 때마다 자연스럽게 찾아서 듣게 되는 곡. 마치 서랍 속에 고이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는 보물과도 같은 찬양 말입니다. 자, 오늘은 그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나만 간직하기에는 아까운, 그래서 꼭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소중한 찬양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께 특별히 20대 그리고 다음 세대가 즐겨 듣고 또 부르고 은혜 받는 찬양을 소개해 주실 분 좀 모셔봤습니다. 20대 찬양 인도자예요. 유하은 자매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자, 서머 스페셜이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이제 사실 내 서랍 속 보물상자, 이 시간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귀한 찬양을 참 많이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지도해주셨는데.
1: 맞아요.
0: 아, 이제 좀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아무튼 그간 이제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 하은 자매님께서 열심히 좀 섬겨주셨거든요.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1: 아, 제 마음속에 있는 찬양을 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서 그것도 좋았는데. 네. 또 제가 잘 모르는. 네. 우리 선배님들 세대의 또 찬양을 많이 알게 되고 들어보게 돼서 그것 또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0: 교회 찬양 인도할 때 좀 많이 활용을 좀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1: 제가 오늘 또 특별히. 네. 수요예배 찬양 인도를 하게 됐는데.
0: 할렐루야.
1: 오늘. 네. 이렇게 많이 참고가 되었습니다.
0: 화이팅입니다.
1: 네. 네.
0: 아, 그러면 일단은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먼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서머 스페셜 이제 정말 끝자락입니다. 이제 마지막이고. 이제 서랍 속 보물상자 이제 여러분의 추천곡들 이제 소개될 수 있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이렇게 다음에 하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추억 속에 추억의 서랍 속에 고이 간직 돼 있고 있는 그 찬양들 아낌없이 꺼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특별히 이 시간에 찬양 추천해 주시고 소개해 주실 때는 여러분께서 학년을 좀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은 자매님이 20대이기 때문에 2학년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1: 네.
0: 2학년. 2학년의 추천 찬양을 전해드릴 텐데. 그래서 저는 참고로 4학년이니까 전 4학년인데 전 이 찬양 즐겨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저 5학년인데 저는 뭐 저 청년 시절에 아니면 제가 뜨겁게 신앙생활 할 때 이 찬양을 좀 즐겨 듣고 많이 불렀습니다 하는 그런 은혜의 찬양들.

0: 여러분 서랍 속에 아주 소중하게 간직되고 있는 그런 찬양들 학년과 함께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몇 학년인데요. 네, 이 찬양 추천합니다. 이 찬양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여러분의 추억 속에 잘 간직하고 있는 찬양들 전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추억의 찬양 그 서랍을 좀 열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1: 네.
0: 열어서 이제 어떤 찬양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그 타이밍에 우리 하은자매님이 좀 추천하는 요즘에 우리 세대 그리고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들은 이런 찬양을 좀 많이 듣습니다. 이런 곡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너무 좋아요. 저는 오늘 주님의 선하심
0: 주님의 선하심
1: 이라는 네. 찬양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0: 네.
1: 제가 며칠 전에 약간 뭔가 마음이 조급하고 네. 불안할 때가 있었어요.
0: 아이고, 네.
1: 그러면서 이제 큐티를 하려고 이렇게 딱 앉았는데 막 생각이 너무 많아서 큐티가 안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 찬양을 틀고서 큐티를 이제 하기를 시작했는데 신실하신 나의 주님
0: 아.
1: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이 가사가 나오거든요.
0: 사랑해요.
1: 맞아요.
0: 신실하신
1: 나의 주님 이렇게 가는데 아, 그 고백도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할 것 같고
0: 네.
1: 또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찬양의 가사가 저한테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순간에
0: 네.
1: 그래서 원래도 좋아하는 찬양이지만 다시 들으니까 더 마음을 이렇게 울리는 찬양이었던 것 같아서 오늘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제가 이제 음원 사이트나 이렇게 좀 검색을 해봤어요. 이 찬양이
1: 네.
0: 도대체 언제 나온 곡인가
1: 네.
0: 찾아봤는데 일단은 음원 사이트 상으로는 이제 뭐 몇 년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외국 원곡인 것 같고
1: 맞아요.
0: 이제 번안 찬양인 것 같은데 이 찬양이 이제 기프티드라든지 음원 발매를 많이 안 했더라고요. 이 곡을.
1: 네, 맞아요, 맞아요.
0: 예, 그래서 이제 오륜교회 렘넌트 워십이 이 찬양을 발매를 했는데 지금은 또 이제 뭐 다운로드 받기가 좀 안 되고 뭐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유튜브에 가서 제가 또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에서
1: 아.
0: 이 찬양이 5년 전에 이제 딱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근데 또 비슷한 시기에 팀로워십에서
1: 아.
0: 주님의 선하심 이 찬양이 또 발매가 됐, 그러니까 또 공개가 됐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뭐가 원조인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뭐가 원조인지 대한민국이 어떤 사역팀이 가장 먼저 이 곡을 오픈했는지 모르겠지만
1: 네.
0: 아무튼 지금 굉장히 많은 찬양 사역 단체에서 이 찬양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다.
1: 맞아요. 네.
0: 그래서 많이 알려지고 근데 그게 이제 그 제가 검색한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가장 최근 그러니까 가장 이제 과거에 이 곡이 나온 게 5년 전이니까 정말 얼마 안 된 거죠.
1: 맞아요, 맞아요.
0: 찬양으로 기준 삼았을 때 얼마 안 된 그런 찬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이제 굉장히 널리 좀 불리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별히 또 이제 우리 하은 자매님께서 좋아하는 팀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아이자야 61 버전으로
1: 너무 좋아하죠.
0: 네. 신청하셨더라고요.
1: 네, 맞아요.
0: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찬양 사역 팀이 이 곡을 불렀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아이자야 61의 음성으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찬양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0: 아멘, 아멘, 아멘. 와, 주님의 선하심, 아이자야 61의 찬양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와, 뭔가, 제가 뭐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분위기를 깨는 것만 같아서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느낌까지 드네요. 네, 귀한 찬양 또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요즘에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이제 다음 세대 또 청년들이 뜨겁게 예배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1: 네, 맞아요.
0: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 이제 영상 조회수만 보더라도 이제 이 주님의 선하심 아이자야 61 버전만 해도 146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앞서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뭐 예수전도단 그것도 100만이 훌쩍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팀로고십도 100만이 훌쩍 넘는
1: 그렇군요.
0: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뭐 다양한 기프티드라든지 다른 사역팀들도 수십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아보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사람들이 보고 듣고 또 감동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만큼 귀한 찬양을 또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2학년 후배입니다. 후배 우리 하은 자매님께서 귀한 찬양을 또 추천해 주셨는데요. 자, 내 서랍 속 보물상자, 우리 선배님들의 찬양 이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찬양을 또 추천해 주셨는지. 0995번님 이 찬양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좀 이제 하은 자매님 읽어주실까요?
1: 네, 0995번님 5학년입니다. 오늘은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듣고 싶어요 하셨네요. 자,
0: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이거 이제 지난주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1: 네.
0: 가서 제자 삼으라. 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 이 찬양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전도송으로 정말 널리 널리 불렸던 그 찬양인데 오늘 또 추천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하고요. 네. 자, 그리고 4695번님 이 찬양도 이제

0: 종종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제 5학년입니다. 4명 찬양 듣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아마 이제 학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하은 자매님의 부모님이 이제 대략 맞아요. 한 5학년 네. 되실 것 같네요. 네. 아마 부모님께 이 찬양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네.
1: 공감하실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8840번님께서 저는 6학년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찬양으로 뜨거웠던 20대가 그립습니다. 그 시절 찬양들이 마음을 많이 울렸던 것 같아요. 듣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다윗과 요나단은 하은 자매님 아세요?
1: 저는 사실 이 방송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어요.
0: 다윗과 요나단을요?
1: 네.
0: 다윗과 요나단 하면 찬양 사역자가 아니라 그냥 성경 속에서 뜨거운 우정을 보였던 그 다윗과 요나단으로 생각했군요.
1: 그렇죠. 그 이름만 익숙한.
0: 아, 그래요?
1: 그 시절에 약간 아이자야 같은 찬양단인가 봐요.
0: 그 시절에, 그 시절에 아이자야, 그쵸. 사실
1: 더.
0: 그쵸. 이제.
1: 유명하셨네.
0: 이제 사실 이제 손꼽히는 찬양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좀 비교하긴 어렵지만. 왜냐하면 네. 예배 사역 팀이고. 이제 복음성가를 불렀던 이제 복음성가 가수기 때문에 조금 직접적 비교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약간 굳이 이제 아이자 시티머는 경배와 찬양이라든지 약간 네. 뭐 그 올레이셔스는 경배와 찬양 뭐 이런 팀이 있거든요. 영산 싱어즈 약간 그렇게 좀 비교를 할 수 있겠지만 네. 네, 조금은 결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막상 또 비교하자니 요즘에는 그 찬양 사역자로서 왕성하게 또 요즘 시대를 대표하면서 활동하는 팀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굳이 좀 찾아보자면 달빛마을이라든지 근데 또 이것도 직접 좀 비교가 안 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시대가 많이 바뀌었네요. 네. 자, 2036번님 문자 주셨습니다. 5학년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저의 광야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또 통과되기를 기도하면서 신청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이 찬양은 아시죠? 네.
1: 아, 그럼요, 그럼요.
0: 뭐 신의 악단에서 또 워낙 또 이슈가 됐던 찬양이니까. 네. 3664번님 샬롬, 저는 실로암입니다. 저 5학년입니다. 50대. 저희 때 엄청 많이 불렀어요. 외치면서 청년 때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그 열정, 그 믿음의 시간이 그립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시면서 불꽃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뭐 이 코너 하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이제 5학년, 이제 5학년 선배님들 여전히 이거 저희는 사랑에 따른 청년부이기 때문에
1: 맞아요. 예,
0: 우리 청년 선배님께서 여전히 불꽃의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고 여전히 청년이시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로암 멋진 찬양이죠. 자, 그리고 20대 청년 때 많이 불렀던 찬양들이 요즘 리메이크 돼서 많이 불리더라고요. 길이라는 찬양.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길을 나 혼자 가야 해.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 있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저 5학년 중반입니다. 라고. 5학년 중반. 5학년 중반. 독특한 표현이네요. 이 찬양 아세요? 약간 이거는 좀 묵직하게 불러야 돼요. 네. 뭐야. 아, 이 착, 멜로디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이 찬양 아는데 저 아는 곡인데 멜로디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이 가사 자체가 너무 좋잖아요.
1: 네.
0: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1: 맞아요.
0: 나 혼자 가야 해. 뭔가 약간 쓸쓸한 느낌이지만 묵직하게 그러니까 약간 묵묵하게 걸어가는 느낌으로 좀 불러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9106번님
1: 오.
0: 저는 5학년인데요 최근 나는 누구 통치 아래 사는가 라는 찬양을 들었는데 계속 듣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어떤 찬양인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나는 누구 통치
1: 들어봐요.
0: 아래 사는가. 네. 자,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문자 참여 또 추천 기다립니다. 어떤 찬양들 여러분께서 또 즐겨 듣고 서랍 속, 여러분 추억의 서랍 속에 또 소중하게 간직되고 있는지 이제 학년과 함께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은 자매님께서 어떤 찬양을 한번 들어보고 싶으신지 한번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저는 PD님께서 제 호기심을 자극하셨는데
0: 네.
1: 길이라는 찬양의 멜로디가 너무 궁금하네요.
0: 네, 이게 사실 어떤 그러니까 길이라고 검색하면 워낙 많은 곡이 나오니까
1: 네.
0: 그래서 일단은 이게 그나마 이제 최근에 리메이크된 버전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서를 좀 잘 나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거는 저도 잘 못 들었던 곡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저도 듣고 이제 이런 곡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했던 이게 그때 당시에 정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네, 이찬양 저는 이 곡으로 들었기 때문에 네, 오늘도 하루길 함께 들어보시죠.

0: 와우.
1: 네, 아마 이런 버전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찾았어요. 다른 버전 찾았는데 이런 네. 느낌입니다. 늘사랑 음악선교단 이게 거의 원곡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하루키 이런 느낌이에요. 조금 전주 점프하겠습니다.
0: 네.

0: 네, 아, 이런 원래 이런 곡이었습니다.
1: 어, 네. 어,
0: 너무 느낌이 다르네요.
1: 그러게요.
0: 저는 갈래 갈래 갈리기 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아 이건 아닌가 보다 해서 리메이크가 좀 이제 좀 심하게 됐구나. 많은 변형이 일어났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긴급하게 이제 원래 곡을 찾아서 좀 전해드렸던 건데 아, 원래 있던 가사네요. 갈래 갈래 아. 갈래 길이라도
1: 네. 네,
0: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1: 우와.
0: 와.
1: 네. 저한테 감동이 있었어요.
0: 그래요? 네.
1: 이 가사가 약간 처음에는 잘 몰랐거든요. 처음 버전 들려주실 때는.
0: 네.
1: 이렇게 또 다른 음성으로 들어보니까 어, 이 후렴구가 나오기 전에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어... 순간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0: 예,
1: 그
0: 예.
1: 나그네께 혼자 가셨던 길인 것처럼 느껴지는.
0: 맞아요. 네, 네.
1: 오, 감동이 있었어요.
0: 제자도 다 이제 외면했고.
1: 네.
0: 이제 오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 감당해야 했던 짊어져야 했던 그런 십자가의 무게였잖아요.
1: 네.
0: 그래서 참
1: 오.
0: 아 이런 곡도 귀한 곡을 어,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서랍 속에서
1: 네 꺼내주셔서
0: 꺼내서 이제 전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1: 와.
0: 네. 어, 정말 오랜만에 듣는 찬양입니다. 반갑고 너무 좋네요. 예전에 많이 불렀는데 그동안 듣지 못했었거든요. 듣게 돼서 좋습니다. 2304번님 그리고 길 찬양 감사합니다. 오,
1: 다들 많이 아시나 봐요.
0: 네, 그리고 어, 신금을 울리는 찬양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시면서 0050번님도 문자 주셨고 8457번님. 아 우리 목사님 정말 정말 좋아하는 곡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다짐을 고백하게 하는 찬양이죠. 두 번째 버전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앞서 버전은 제가 저도 몰랐던 찬양인데
1: 네.
0: 제가 이제 리메이크된 버전으로 전 입문을 했기 때문에 아, 이 곡을 좀 인지를 그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을 좀 전해드렸는데 원래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선배님께서 또 추천해 주시는 네, 서랍 속 보물과도 같은 찬양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또 2학년 후배가 아, 요즘에 또 이런 찬양을 선배님들 많이 부른답니다 하고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아, 두 번째로 준비한 찬양 어떤 곡일까요?
1: 이번에는 기프티드라는 찬양팀의 새로 나온 앨범에 있는 재림
0: 그렇죠 2026년에
1: 네. 네,
0: 발매된 앨범이죠.
1: 저는 이 곡이 좀 좋았던 게 기프티드가 이번 앨범을 제작하시면서 이제 예배 때 사용하는 어떤 예배 찬양이라기보다는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담은 앨범을 만들었다고 이제 들었어요.
0: 예, 예.
1: 그래서 이 재림이라는 찬양이 완전 저희가 느끼기에는 성경이 이야기인데
0: 네.
1: 안 믿는 분들이 들으시기에도 너무 부담 없을 것 같은
0: 네.
1: 너무 좋은 음악성을 가지고 있는 곡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0: 어,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앨범 발매했을 때 제가 그 기프티드 앨범에 대해서 이제 방송가족분들께 소개한 적이 있어요.
1: 오, 네.
0: 소개했는데 저는 사실 솔직히 이제 그 기프티드의 새 앨범 듣고 충격받았거든요.
1: 오.
0: 너무 다양한 장르를
1: 맞아요.
0: 그 안에 시도를 했고
1: 맞아요.
0: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고라든지 뭐 그런 곡은 정말 어떻게 본다면 부담 없이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찬양인데 이 재림은 제가 정말 사실 그 앨범 중에서 이 곡이 제일 좀 충격이었어요. 어, 어떻게 본다면 그 대중 그 가수라기보다는 이제 좀 밴드
1: 맞아요.
0: 그 느낌의 어떤 사운드를 좀 시도를 했다라는 게 정말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적은 없거든요.
1: 어, 네.
0: 충격만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1: 네.
0: 하은 자매님께서 가져와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0: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찬양이라는 카테고리 내에서 쉽게 들을 수 없었던 사운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맞아요.
0: 네. 근데 이 곡을 좀 또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1: 어,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네. 어떤 곡을 소개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 곡이 가사도 너무 좋고 약간 승전가처럼
0: 네.
1: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어둠의 세력들한테 선포하는 것 같은 곡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0: 네.
1: 그래서 이 곡을 들을 때는 좀 마음에 뭐랄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생기더라고요.
0: 근데 뭐 거듭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정말 기존에 들을 수 없었던
1: 네.
0: 약간 사운드입니다.
1: 맞습니다.
0: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세련된 그
1: 그렇죠.
0: 찬양의 기준에서는 굉장히 세련된
1: 맞아요.
0: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게 좀 절대적 비교가 좀 어렵긴 하겠지만 이제 대중 가수 중에 자우림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소리가
0: 어떤 찬양인지.

0: 네. 사단을 향한 강렬한 선포.
1: 네.
0: 요즘엔 이렇게 선포한다. 요즘 예전에는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이렇게 했다면 요즘에는 이렇게
1: 왔습니다.
0: 보아라 너라라 넘어지겠지. 따라할 수가 없네요.
1: 네.
0: 아, 네. 우리 또 20대 후배입니다. 우리 하은자매님께서 요즘에 많은 청년들 그리고 또 다음 세대에는 이런 찬양에 반응을 좀 많이 하고 또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해서 대표적인 곡으로 좀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아, 그만큼 요즘에 기프티드라는 이 사역팀이 이 다음 세대 크리스천들에게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1: 네, 엄청 큰 것 같아요.
0: 네.
1: 만들어지신 지 얼마 안 된 팀인데도 불구하고
0: 맞아요, 네.
1: 굉장히 많이 참고하고 있는 OC팀이기도 하고
0: 네.
1: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 않나.
0: 특히 요즘에 더더욱 이제 많이 이제
1: 네.
0: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네, 정말 급속도로 넓혀가고 있는
1: 네.
0: 것 같아가지고 기프티드 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야 그 찬양을 참 좋아하거든요.
1: 아우, 너무 좋죠.
0: 그 유튜브 영상에 보면 막 교복 입고 막 그 찬양 부르고 한 게 기억이 나는데. 자, 아무튼 우리 선배님들이 또 이제 서랍 속 소중한 찬양들을 또 추천해 드려야 되기
1: 와.
0: 때문에. 자, 0919번님께서 이분은 반갑습니다. 아, 저보다 후배시네요. 이분은 저보다 나이적으로 후배입니다.
1: 아,
0: 이분은 3학년이라고 하세요. 3학년 학창

0: 시절에 예수전도단 찬양으로 꽉꽉 채워서 친구들이랑 찬양팀에서 찬양하면서 함께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르고 듣는데요. 참 감사하네요.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에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이게 이 찬양인 것 같거든요.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그 사랑에 나는 할 수 없네. 따다다다. 가사가 또 생각이 안 나네. 이 멜로디는 맞을 겁니다. 아까, 네. 아까는 멜로디가 기억이 안 났다면 이번에 가사가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저도 이제 많이 즐겨 들었던 찬양이기 때문에 제 아마 캠퍼스 워십이 워낙 그때 당시에 2000년대 이제 중반 그리고 후반까지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 심영진 간사님과 진현선 간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워낙 이제 교계적으로 많이 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이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5학년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교회 다닐 때 성가대에서 불렀던 우리의 어두운 눈이라는 곡이 생각납니다. 그 시절 형제자매들 모두 아이의 엄마, 아빠 또는 집사님이 돼 있을 것 같네요. 그때가 그립습니다. 모두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라고 문자 주셨는데 성가대 찬양이가 합창곡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어두운 눈이 어떤 곡인지 저도 궁금하네요. 네. 아, 그리고 1967번님께서 저는 4학년 끝에 반입니다. 표현이 너무 예쁘네요. 네. 4학년 끝에 반이라고 하시면서 저보다 저랑 비슷한 세대지만 저보다 계속 조금. 꽤 선배님이신 것 같은데 사랑의 종소리 어릴 때 또 신학대학교 다니시던 외삼촌이 자주 불러주셔가지고 저의 가장 큰 추억의 찬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의 종소리는 아세요?
1: 한 소절 한번.
0: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1: 아쉽습니다.
0: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몰라요. 모르는 네. 겁니다. 그 정도면 모르는 거예요. 네. 이게 그 교회에서 특송으로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1: 아, 그렇군요.
0: 특송이나 혹은 이제 이게 결국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어떤 큰 주제 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특송으로 이제 정말 좀 많이 불렸던 것 같고 뭐 성가대에서도 많이 불렀던 것 같고요.
1: 네.
0: 2310번님, 저는 5학년 끝에 반입니다. 하시면서도 제가 20대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주찬양 선교단의 나, 이 찬양 송명희님의 가사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곡입니다. 그러니까 주찬양 선교단이 원곡이었나 봐요. 이 찬양 아세요? 아마 들어보면 알 것 같은데
1: 네.
0: 그러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1: 알죠.
0: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을 또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찬양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찬양이고 실제로 이제 송명희 그 님이 이제 또 그 고백하는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음원에는 근데 그게 진짜 감동적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어렵지만 그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참 감동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9175번님. 저 4학년이 된 신입입니다. 최근에 4학년이 됐다고 하셨어요. 저 중학교 때 이 찬양 참 많이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이는 들지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신실한 청년들이죠. 우리 모두 파이팅!
1: 파이팅!
0: 문자 주셨습니다. 네, 정말로 말 그대로 저랑 정말 같은 세대를
1: 살아요.
0: 네. 저랑 같은 세대십니다. 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이거 정말 제가 이제 이게 아마 2000년대인가 그때쯤에 나온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 혹은 2000년 뭐 이렇게 해서 발매된 찬양인 것 같은데 소리의 앨범에 새벽 이슬 같은 정말 축가로 엄청 많이 불렀습니다.
1: 아, 그러시군요.
0: 그리고 이 찬양 처음 시작할 때 사운드 자체가 약간 이거 이해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 그때 내 전대물이라고 하는데 시리즈가 있어요. 마스크맨, 뭐 후레쉬맨, 뭐 이런 시리즈가 있거든요.
1: 네.
0: 다섯 명의 용사들이 나와서 지구를 지키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시작할 때 느낌이 약간 후레쉬맨 시작할 때 느낌이 물씬 났던 제 추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운드 있잖아요. 약간 좀 고조시키고 하는
1: 네. 사운드인가 봐요.
0: 네, 그런 사운드. 새벽 이슬 같은 몰라요?
1: 아, 찬양은 알 것 같은데 네. 음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0: 주의 권능의 날에 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하면 빰바바바.

0: 빰바바밤 빰빰 새벽이 아 이걸 모르다니
1: 처음 들어
0: 몰라요? 새벽이 쓴 같은 원곡을 모른단 말이에요?
1: 오, 너무 새로운데요?
0: 어 그래요?
1: 와.
0: 아 지금 9175번님도 약간 어? 하셨을 것 같은데 이걸 모른다고 네. 자 9536번님 저 5학년입니다 살아계신 주 신청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 번째 되는 해에 듣고 은혜 많이 받았던 찬양입니다 하시면서 자 살아계신 주 이거 너무나도 이제 유명한 찬양이고 네. 사실 이제 부활 관련해서 찬양인데 부활절이 아닌 다른 날에도 굉장히 교통방송을 통해서 그렇죠. 많이 불리는 찬양이 살아계신 주 이 찬양이거든요 이쯤에서 저희가 좀 제가 좀 다소 흥분한 것 같은데 자 선곡의 기회는 우리 하은 자매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 벌써 1부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1: 네.
0: 1부의 마지막 곡 어떤 곡을 하면 좋을지 자 서머 스페셜 특집 코너였습니다 내 서랍 속 보물상자
1: 아 마지막 찬양이니까 잘 네. 골라야 될 것 같은데요
0: 아 편하게 아. 정말로 20대 후배로서 2학년으로서 아 정말 궁금한 찬양 이 찬양 들어보고 싶다 하는 찬양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저는 나도 너무 듣고 싶었는데
0: 나도 있고 사랑의 종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어두운 눈이 살아계신 주 뭐 등등의 이제 그리고 또 새벽 이슬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어떤 곡이 좀 듣고 싶으실까요?
1: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그 시작 부분을 꼭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0: 그래요?
1: 네
0: 알겠습니다 원곡으로 들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리엘 버전으로
1: 우와.
0: 이게 원곡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바로 이제 미리 듣지 않고 바로 전해드리는 거라 한번 잠깐만 들어볼게요. 아 이거네요. 이거 맞습니다.
1: 아 이건가요?
0: 시작할 때 좀 우와 이렇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믿음의 용사들 다섯 명이 나와서 네. 하는 그런 느낌으로 불려야 되는데 자 아무튼 내 서랍 속 보물 상자 오늘 또 많은 선배님들께서 또 귀한 찬양을 추천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오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이 찬양 오늘 내 서랍 속 보물상자의 마지막 찬양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은 자매님 이제 20대 또 2학년 대표로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을까요? 네.
1: 너무 새로운 찬양들 많이 알게 돼서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0: 네.
1: 또 저도 잊고 있었던 좋은 찬양들을 다시 이렇게 꺼내면서 들어볼 수 있는 기간들이었어서 그것 또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0: 자 이제 좀 추천드려봅니다 수요 예배 때라든지
1: 네.
0: 혹은 뭐 다른 날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이런 곡도 하나씩 이제
1: 꼭 한번
0: 선곡 리스트에 좀 넣어주시고
1: 네.
0: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뭐 이런 거 하나씩 슬쩍슬쩍 좀 넣어주시면
1: 네.
0: 우리 함께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굉장히 반가워하시지 않을까
1: 맞아요.
0: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귀한 섬김 감당해주신 하은 자매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1부의 마지막 곡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잠시 인사드릴게요
2: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0: 이거죠? 네. 자, 오늘 방송 키워드 구별입니다. 오늘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구별 문자 주시고요. 자, 말씀 씨앗 이미지도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듣고 와서 저 입으로 이어갈게요.

서머 스페셜 특집 사랑의 트란 생명의 말 프로젝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라. 아멘. 자, 2주째 열심히 외치고 있는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단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를 삼아보라. 우리를 향해서 정말 은혜를 아끼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의지가 느껴지는 표현이죠. 네,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결코 실패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말 혹은 사람의 주장, 세상의 방식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진리 위에 온전히 서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를 한층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자, 사랑이들아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가족분들 보내주신 귀한 찬양들 있죠. 그 찬양들을 가능한 한 널리 널리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부 좀 신청 찬양 위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키워드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오늘 키워드는 구별입니다. 구별. 우리는 세상에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하는 구별된 자이다 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키워드를 구별이라고 정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9330번으로 구별, 네, 구별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그 기도문과 함께 또 같은 맥락 속에서 더 풍성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성경 네 구절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씨앗 이미지, 네,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바라고요. 또 특별히 이제 기도문과 씨앗 메시지는 또 하나의 맥락 속에서 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실 때 두 가지 다 받으시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바람을 좀 전해봅니다. 자, 이 시간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신청 찬양인데요. 먼저 우리의 어두운 눈이, 앞서서 대구에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동역자분들과 함께 불렀던 추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두운, 우리의 어두운 눈이 이 찬양 먼저 나누고요. 그리고 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네, 이 찬양, 네, 사랑나무의 음성으로 각각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돌아오실게요.

네, 사랑나무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아, 그리고 앞서 들었던 찬양, The Light Worship이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이렇게 두 곡의 찬양, 신청 찬양이었어요.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네, 사랑의 드란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사랑의 드란 두 가지의 선물, 네, 키워드, 구별, 씨앗이죠. 네, 구별. 기도문 키워드고요. 씨앗은 말씀 씨앗 이미지 받아보실 수 있는 키워드니까 잊지 마시고 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잠깐 이제 귀한 세미나가 있어서 안내 말씀을 드리면 제 26차 장자권 전국 목회자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8월 20일부터 지금 이제 9월 7일부터네요. 9월 7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 대전 한밭제일 장로교회에서 열리는데, 예, 오늘 이번 주제가 다시 초심으로, 다시 첫사랑으로, 다시 열정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목회자와 사모님 또 교회 리더분들을 위한 은혜로운 시간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제 26차 장자권 전국 목회자 세미나, 예, 9월 7일 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 예, 장소는 대전 한밭제일 장로교회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제 장자 선교회 대표 이영환 목사님의 신간 교재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선포를 통해 주님이 주신 장자권의 권세를 회복하고 사역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목회에 있어서 새로운 동기부여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교회 리더로서 내가 사역의 어떤 중심을 좀 바로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누구든 환영합니다. 목회자와 사모님, 또 선교사, 또 교회 리더분들을 초청해서 귀한 자리, 또 그 은혜의 시간에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장자선교회, 뭐 혹은 또 한밭제일 장로교회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 7일 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입니다. 한밭제일 장로교회 유성구 한밭제일 장로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 시간 또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환의 찬양 준비했어요. 정말 추억의 찬양. 또 요즘에도 많이 불리는 찬양이죠. 사랑의 종소리.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김세환이었습니다. 사랑의 종소리. 아마 이제 구체적으로 아마 앞으로 이제 여러분께 계속 안내가 될 예정이지만, 극동방송에서 10월 달에, 10월 17일 토요일에, 이제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데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특별한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다채로운 정말 역대급 시간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꼭 그 현장에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그때 이제 세시봉 멤버들이 와서 특별한 공연을 펼친다고 해요.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도 와서 이제 또 공연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정말 찬양 페스티벌 음악회가 또 계획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기대해 주시고, 아마 그 공연 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외에 또 다양한 또 이벤트와 또 순서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역대급 축제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서울이라고 좀 지리적인 좀 거리적 한계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께서 마음을 내서 좀 함께 갈 수 있었으면, 그 현장 가운데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사랑의 드라마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네, 좀 힘찬 곡으로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좀 추천해 주셨던 곡이기도 하죠. 네, 최연희의 살아계신 주,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 시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키워드 다들 알고 계시죠? 구별입니다. 구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이웃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서 거룩한 자로서 구별되어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사랑의 사람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구별이고요. 또 말씀 씨앗 이미지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랑의 드라마 제작 진행의 저는 장찬희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도 정말 열심히 사랑하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세상의 빛 이래교회가 농촌교회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교단에 관계없이 농촌 지역에 소재한 교회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내용은 예배에 필요한 음향 장비의 수리와 교체, 교회 예배 환경과 사택의 생활 환경 개선입니다. 신청은 8월 24일 월요일부터 9월 13일 주일까지 세상의 빛 이래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된 내용은 교회의 재정 여건과 지원 필요의 시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방문과 상담을 거쳐 지원 교회를 선정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세상의 빛 이래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세종 YWCA가 세종시 한솔동에 위치한 세종 꿈의 교회에서 2026년 세종 YWCA 후원의 밤 말씀과 함께하는 제2회 찬양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회복, 다시 사랑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양왕열 퀄텟과 현승원 전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 YWC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신당동에 위치한 순복음 신당교회가 8월 23일 주일 오전 11시 조현호 선교사 초청 선교 전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 대상자와 지역주민을 초청해 복음을 듣고 교제하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순복음 신당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도안동에 위치한 좋은교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광림교회 남성 성가단 초청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좋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순복음교회가 8월 26일 수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교회 창립 40주년 전성도 영혼육 성령충만 부흥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명예부원장 김원철 목사님입니다. 문의사항은 대전 순복음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금남면 장제길에 위치한 세종중흥교회가 8월 23일 주일 오전 11시

창립 2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세종중흥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덕 한빛교회가 9월 8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20분 16기 기도학교를 진행합니다. 교회와 나라 그리고 열방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중보기도 사역자를 양성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덕 한빛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수원 침례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중문 침례교회 장경동 목사와 함께하는 마을잔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여 수원 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언더우드 선교훈련원이 9월 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온라인 강의로 교단 총회 인증 선교 훈련 과정을 진행합니다. 문의사항은 언더우드 선교훈련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원어의 샘이 8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온라인으로 원어 성경을 통해 보는 다락방 수훈을 진행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헬라어로 배우는 과정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원어의 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 아가페 합창단이 사역을 함께할 단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대전 서문교회에서 연습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아가페 합창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산성 그리스도의 교회 최창업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시편 34편 8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한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또한 시편 111편 10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을 보시면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목자,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스스로 계신 존재를 나의 목자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목자라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 밀접한 관계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내가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결과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공급하셔야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확신이 내 속에 먼저 있을 때 내가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 나를 인도하실 때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양을 어느 곳으로 인도해야 합니까? 양들이 좋아하는 풀이 풍성한 곳, 양들이 마음껏 먹고 배부르고 흡족하게 할 수 있을 만한 푸른 초장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인도해야 풀도 뜯고 물도 마시고 그 물가에서 편히 쉰 후에 또다시 푸른 초장에 나아가 먹이를 먹는 그런 장소.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3절에 보면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말씀하죠.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영혼이 소생 살아있기를 원하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극동방송을 청취하는 청취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걷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할 때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하신다, 위로하신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 앞에서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또 내 머리에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나타나면 섬길 기회로, 복받을 기회로, 회복의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되십시다. 극동방송을 청취하는 청취자 여러분, 시편 기자는 34편 8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9절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칭찬하시며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죠. 베드로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심으로 무엇이든지 메고 풀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다가오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기쁜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로마서 8장 37절 39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하며 나갑시다. 이런 하나님을 항상 만나고 맛보며 항상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0: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전 산성 그리스도의 교회 최창원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2-581-5585번 581-5585번 대전 산성 그리스도의 교회나 02-828-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8월 19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전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와 익산에서 나라사랑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역사와 신앙, 문화가 어우러진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제81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전북 익산 실내체육관에서는 한복을 입은 어린이들의 찬송가와 독립군 애국가가 울려퍼졌습니다. 극동방송이 지난 13일과 14일 전남 여수 진남체육관과 전북 익산에서 개최한 2026 나라사랑축제에는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참석해 6개 테마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만여 명의 관객들은 어린이들이 표현하는 삼천리 금수강산의 아름다움과 임진왜란 호국정신, 일제강점기 민족 실현 극복 과정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안중근, 유관순, 이승만 등 애국지사들을 인공지능으로 복원한 영상과 함께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를 섬기다 두 아들을 잃고도 원수를 용서한 손양원 목사의 사랑을 뮤지컬로 그려내 큰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어 6.25 전쟁과 극동방송 출범 역사를 다룬 무대에서는 사랑으로 증오를 극복한다는 은유적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공연을 관람한 성도들과 참석자들은 선조들의 믿음과 헌신, 나라 사랑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은 70년간 이끌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지역과 나라를 섬기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성경적 가치에 반하는 교육을 반대하고 부모의 교육 선택권과 자녀의 학습권 보장을 기치로 내건 자녀교육권 부모연합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자녀교육권 부모연합은 어제 서울 용산구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창립 기념식을 개최하고 헌법적 교육질서 수호와 교육선택권 보장, 공정한 기회와 평가,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자녀교육권 부모연합은 향후 정책 및 입법연구와 실태 콘텐츠 개발, 학부모 연대를 추진하며 대안학교와 홈스쿨링 등 학교 밖 교육의 자율성을 지켜나갈 계획입니다. 이사장을 맡은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뿌리 내리고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교육이 살아있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0: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116차 총회장 선거에 김선배 전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총장이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김선배 후보는 어제 서울 여의도 기침총회회관에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기침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총회 규약에 따라 1차 투표에서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을 얻으면 당선시키기로 하되 3분의 1을 넘지 못할 경우 2차 투표 선출 방식을 총회 현장에서 대의원 표결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단독 후보 선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지난 2024년 정기총회 당시 총회장을 선출하지 못했던 침례교단은 이번 2차 투표 기준 선출을 향후 관행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116차 정기총회는 다음 달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원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 첫 선교사인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가 순직할 당시 탔던 침몰선 구마가와마루 추정체가 120여 년 만에 군산 어청도 근해 해저에서 발견됐습니다. 어청도 서남서쪽 7.7해리 수심 45m 지점에서 어군 탐지기를 통해 대형 선박 형상이 확인되면서 사고 당시 한국인 조사를 구하려다 44세로 순직한 아펜젤러 선교사의 마지막 흔적을 밝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덕주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이사장은 이번 발견이 아펜젤러 선교사의 복음 사역을 깊이 연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역사학계 전문가들은 오늘 31일 선박 추정 위치를 찾아 특수 다이버 투입 조사와 함께 선상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국 대사가 지난 13일 향년 98세로 별세했습니다. 감리교 목사이자 한국 선교사 출신인 레이니 전 대사는 1947년 미 육군 방첩대 요원으로 한국과 인연을 맺은 뒤 1959년 선교사로 재입국해 연세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기독학생운동과 교계 민주화 인사교류에 힘썼습니다. 이후 16년간 에모리 대학교 총장을 거쳐 1993년 주한미국대사로 부임한 그는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대북 특사 파견을 권고하며 전쟁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제임스 레이니 전 대사의 추모식은 오는 21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구름이 많겠으며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충남권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3도,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남지구입니다. FABC.
1: FABC 신앙 칼럼.
2: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이런 모습을 자주 봅니다. 어린 손주와 함께 나온 할아버지가 우리 강아지 할아버지한테 뭐 먹고 싶다고 말해봐 하며 아이를 부축입니다. 사실 할아버지가 먹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라도 더 사주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싶고 더 채워주고 싶고 더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파수꾼들을 세워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내게 기도하라, 나는 너희에게 주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색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분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아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하며 포기했던 문제와 마음에 품고 있던 기도 제목도 다시 아뢰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0: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민족이라 세계의 들썩임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때에 맞춰 8월을 맞이하고 있어서 나라를 위한 기도에 더욱 집중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삶을 누군가 앞에서 펼쳐보이며 당신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힘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서로에게 큰 기쁨이 되죠. 하나님께서도 그러신 것 같아요. 개인의 삶이든 나라의 역사이든 지나온 시간 중 생각나는 희노애락들을 떠올리며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도 되고 또 그렇게 되면 현재 주어진 삶도 믿음으로 해석해 걸을 수 있는 평안함이 주어지지요. 오늘도 지역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소망의 기도 시간과 함께하며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간절한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며 우리 기도하도록 해봐요.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계시죠. 어서 주께로 돌아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또 내가 섬기고 함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입니다.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번호 나오기 원치 않습니다 하는 분은 익명이라고 보내주시면 번호는 소개하지 않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극동방송 앱을 설치하고 들어오셔도 더 생생하게 들으실 수 있는데요. 극동방송 앱에서는 생방송 채팅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통화로도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간단히 기도 제목 적으시고 전화라고 보내주시면 저희들 연결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구절구절이 너무나 가슴 찡하게 닿는 찬양이죠. 소망의 기도, 지금 기도 제목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기도 제목 보내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유료 문자이고요. 샵 9330번입니다. 우물정 9330번 누르시고 기도 제목을 간단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고요. 직접 통화 원하시면 문자로 전화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 거리에

0: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서산동암교회 이강우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침 저녁으로 많이 이제 시원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낮 기온이 많이 뜨거운데요. 건강한 모습이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소망의 기도 청취자분들께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구약성경 요나서 2장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삽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요나는 깊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 영혼이 진토에 붙어있는 것 같이 피곤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 스올의 뱃속에서 환란을 겪고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영혼이 피곤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 영혼이 피곤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아멘. 시편 18편 32절에 보면 피곤하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실 때에 힘으로 띠를 띄워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힘으로 띠를 띄워주시면 넘어지지 않게 되고 힘으로 띠를 띄워주시니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십시오.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그들의 모습을 보면 허리에 띠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유월절 만찬을 즐겼습니다.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시면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이 없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되니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 띠를 띄워주십니다. 원수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신갑주 중에 하나가 진리의 허리띠인 것이지요. 우리는 몸도 마음도 연약해 피곤하고 가라고 고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힘으로 띠를 띄워주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시며 진리로 띠를 띄워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우리 앞에 놓인 신령한 경주를 계속하여 나가는 방송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기쁨의 띠,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는 예수님 의지하여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342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천암대기 갑상선 암 수술을 했습니다.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 부탁드려요. 목사님, 천암댁을 위한 기도 제목, 참 따뜻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위로의 말씀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속담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입풍년 뒤가난이라는 말이 있어요. 누구나 입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귀는 가난하대요. 천암에 대게 갑상선 수술을 해서 회복을 기다릴 때에 나서야죠.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입풍년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암댁에 이 갑상선 수술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지요. 잠언 4장 18절 말씀.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른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한낮에 광명에 이른다. 잠언 4장 18절의 말씀을 붙들고 천암댁의 갑상선 암 수술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놀랬고

0: 사는 일곱 날의 태양빛처럼 환히 빛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서남댁의 이 중보를 위한 저희의 5342번님의 가는 걸음걸음도 환하게 비춰주시옵고 주 안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우리 5342번님 가족들을 위한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함께 바랍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어요. 암 수술 받고 추적 관찰 중에 있습니다. 지난 결과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보내는데요. 큰 자녀가 넘어져서 진료를 받는데 이상 없이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수년 전 누수 문제가 있었는데 윗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응대가 없어서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랫세에 대해서 연락이 옵니다. 관리사무소는 서로 알아서 하라는 상황이라 많이 힘든 상황인데 모든 문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암 수술을 받고 이제 이상이 없다고 나와서 참 평안한 가운데 계시는데 이렇게 집안에 누수 문제로 인해서 위층과 아래층에 문제가 있네요.
0: 기도하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건너지 못할 깊은 강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암수술을 받고 추적 관찰 중입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한 고비를 넘었는데 또 한 고비가 나를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일의 사람들은 이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권능을 베푸신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전심으로 찾고 구할 때에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이 누수의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도록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다윗의 목동의 하나님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 그 믿음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갔던 것처럼 오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살아왔사오니 이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원만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띠를 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집안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일상에서 겪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익명으로 보내신 분 마음 참 힘들겠지만 오늘 함께 기도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 믿습니다. 우리 큰 자녀분을 위해서도 이렇게 끝까지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380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고등학생까지 예배 반주와 학생의 리더로 교회를 섬기며 예배드리는데 앞장섰던 둘째 딸이 수능 이후부터 아르바이트하고 친구를 만나느라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와 섬김이 회복되길 그리고 기숙사 룸메이트를 잘 만나서 믿음의 우리 CCC 순장님을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선배 만나서 선한 영향을 받는 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 목사님이 이런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고등학생까지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대학 가서는 조금 느슨해지지요.
0: 하나님과 멀어지는 아주 전형적인
1: 네.
0: 그리고 아주 정형화된 그 단계를 걷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딸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생각하며 3807번님을 위하여 잠언 7장 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0: 눈동자처럼 지키라. 아멘. 따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예배의 반주와 학상의 리더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랑을 받았던 둘째 딸이 이제 수능 이후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려 합니다. 잠언 7장 2절 말씀,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저를 버리지 마옵시고.
1: 아멘.
0: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셨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껏 자기의 터진 우물을 스스로 찾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찾지 않게 하시고, 온 선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이 백성의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노래하며 가까이 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새기며 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고 다윗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기숙사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눈 밝은 엘리사에게 엘리야 같은 선생님이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순장님을 만나서 잃어버렸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의의 길, 신령한 이 길, 축복의 길, 신령한 믿음의 길을 거두며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 온전한 성도가 되고 주를 위해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귀한 일꾼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우리 3807번님 참 마음으로 많이 안타까우며 눈물 흘리셨을 것 같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3807번님의 기도 가운데 이 말이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2672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권오상님이라고 이름을 밝혀주셨는데요. 제가 앓고 있는 질병이 많습니다. 변비가 있고 50견으로 활동도 어렵고 정신과 약 때문에 변비가 생겼다고 의사선생님 말씀하시지만, 또 통증과 원인 모를 이유로 잠을 자주 깨고 여러 질병이 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기도로 이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씩 치유받고 싶습니다. 이 시간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 목사님 한 가지씩이 참 얼마나 많이 괴롭히겠어요.
0: 제가 눈에 띄는 것은 대부분 휴대폰 전화 끝자리만 나오는데, 이분은 거기에 더해서 자신의 석자 이름을 꼭 밝혀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편 35편 27절 말씀,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 권호상님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병이 많습니다. 일곱자 몸뚱이에 이제 정신과 약으로 인하여 변비가 생기고 50견이 찾아오며, 통증의 원인 모를 통증으로 인하여 단잠을 자지 못하고 일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권호상님의 모든 육신을 괴롭히는 질병의 문제를 주의 손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고, 막히고 맺히고 다쳐진 것들 위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저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의 받아 주옵소서.
1: 아멘.
0: 마음의 새임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저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니 저의 마음에 참된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저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사

0: 하여 주옵시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해 아멘.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병의 원인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나 행여나 저의 허물과 실수로 인하여라고 하면 하나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의 병을 고쳐주셔서 남들이 행하는 반복되고 소소하고 그리고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일상으로 아멘. 돌아갈 수 있도록 아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다시는 이 병에 발목 붙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지를 박차고 일어나 떨치고 일어나 아멘.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싸매시고 아멘. 나를 위로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힘으로 띠를 띄워주시는 그 아멘. 하나님을 노래하게 아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아, 우리가 보통 질병이 많으면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우리 이름을 밝히시면서 권오상 성도님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간절함을 주셨어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시편 35편 27절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붙잡고 또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형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함께 믿음의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강건함으로 뛰며 걸으며 주님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2: 아멘.
1: 950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신랑과 딸의 건강과 꿈을 위해 기도 부탁드려요. 또한 신랑 월급을 매달 받아서 큰언니에게 받은 도움도 모두 갚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편분과 딸의 건강 또 따님의 진로 그다음에 부채를 놓고 기도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0: 신랑과 따님의 건강은 알겠고 꿈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꿈이 속히 주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28장 26절 말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9507번님의 신랑과 딸의 건강과 그들의 가진 꿈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주님 앞에 그 건강 그리고 꿈을 주님 앞에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의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재진 꿈이 뜨면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상한 마음 고쳐주시고 깨진 꿈 지친 몸 상한 마음 주님 받으시옵고 저의 원함대로 그의 바람대로 그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곳에서 번성하리로다. 이삭의 그 고백대로 르우처럼 그의 꿈이 광활해지고 펼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르우처럼 광활해지고 그 꿈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물질에 막힌 문제도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물질의 문제가 음도금도 내 것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 그대로 원함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바람대로 그대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요즘 사회적으로 또 회사마다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제때제때 월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러한 가운데에서 또 힘겹게지만 믿음으로 버텨나가며 살아내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 끝까지 9507번님 힘내시기를 바라고 오늘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라 믿습니다. 9178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해 오셨는데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 부탁드려요. 아빠 강봉철, 언니 강나영, 남동생 강관효, 여동생 강아름 네 명의 이름을 이렇게 또박또박 적어주시면

0: 하셨어요. 만나주시고 하나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 목사님 너무 가슴 뜨거운 기도 제목인데요.
1: 디모데전서 5장 8절 내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9178번님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이 네 분의 이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그의 이름이 어린 양 보좌 앞에 놓는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 말씀해 주시니 이제 강봉철님 강나영님 강관효님 강아름 네 명의 이름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의 이름이 주의 내가 너를 잊지 않기를 위하여 내 손바닥에 새기고 기록했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의 이름들이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만나 아멘.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권능에 손들어 붙잡아 주옵소서. 그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저의 마음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이 저의 마음속에 가득 차도록 저의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0: 아멘.
1: 저의 이름들을 손바닥에 기록하여 주옵시고 저의 이름들이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우리 아빠 강봉철님 언니 강나영님 남동생 강관효 여동생 강아름 하나님께서 꼭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만나시리라 믿습니다. 5112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버지 고진용님이신데요. 75세가 되셨어요. 폐암 진단받았고 기수는 25일에 재검사하여 31일에 확진됩니다. 암이 2기 이상 넘지 않고 수술받고 완치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이번 계기로 가족 모두가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님을 위한 뜨거운 기도 제목을 우리 511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0: 아멘.
1: 아버지 고진용님 그리고 이번 이 아버님의 이 폐암 진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천국의 구원의 소망과 또 이 가정에 고넬료의 가정처럼 큰 기쁨의 구원의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확진이 되었습니다. 암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기를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0: 아멘.
1: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아멘. 내가 들을 것이라 약속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이 병이 쾌유되기를 위해서 병상을 떨치고 일어나기를 위하여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하여 지으셨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병상을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은총의 표적을 더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근본 계기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 모두가 예수만 섬기는 아멘.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여호수아의 그 귀한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옵시며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목도하게 하여
0: 아멘.
1: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 목사님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참 고난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겪을 때는 너무나 높은 산이고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걸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목회하시면서도 고백을 하셨을 것 같아요.
1: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0: 전화위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간다고 하면 반드시 마음의 원한대로 소원대로 좋은 기별은 별식과 같은 좋은 기별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축복하고 아멘. 으라차차 힘내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5976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한경의 성도님께서 무릎 인공관절 재수술한 곳에 염증이 발생했고 부어서 잘 걷지 못합니다. 교회의 부흥성의 마지막 예인데 꼭 오셔서 깨끗이 치료받아 기뻐뛰며 하나님께 찬양 올릴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치료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소망의 기도,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눈물로 중보기도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에 보내주셨던 분인데요. 교회에서 이제 이 부흥성회에 우리 한경의 성도님을 초대하고 싶은 이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신 분이십니다.
0: 시편 32편 10절 말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한경의 성도님, 무릎 인공관절 재수술한 곳에 또 염증이 발생하여 걷지 못합니다. 기뻐 뛰며 노래하며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그리고 창공을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 힘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그의 수술한 환부 위에
1: 아멘.
0: 주의 성령님 주의 못 박힌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그 염증 있는 곳에 주의 기름을 바르시옵시고 이에 모든 염증이 갈아치게 하시고 더 이제는 인공관절의 무릎으로 이제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치료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라파의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소망의 기도에 충보의 기도를 부탁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5976번님의 충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미련하고 아둔한 종이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1: 아멘.
0: 이에 모든 염증의 근원 주를 위해 한번 살겠습니다.
1: 주님.
0: 육체의 남은 때를 주를 위해 한번 살아가겠사오니 고쳐 주옵시고
1: 아멘.
0: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사오니 하나님 이전의 모든 허물과 실수와 죄악을 주여 기억하지 마옵시고 치료하는 광선 바라여 주셔서
1: 아멘.
0: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진리로 띠를 띠게 하시오며 기쁨의 띠를 띠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참 많은 영적인 씨름이 있죠.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놓치지 않고 기도하신 우리 5976번님 오늘 목사님께서 주님의 마음 가지고 한경의 성도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는 분으로 세워지기를 저도 간절히 바랄게요. 응원합니다. 7859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들 최성민이라고 적어주셨어요. 믿음의 배우자 만나 믿음의 가정 꾸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 최연지 둘째 자녀를 계획 중인데 하나님께서 태임문을 열어 은혜 안에 잘 잉태하고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손녀딸 인서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드님과 따님 가정 또 태문 열어달라고 우리 손녀딸 먼저 주신 손녀딸을 위한 기도 할머님께서 보내주셨고 어머니께서 보내주셨어요.
0: 78599번님을 위하여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화사로다. 아드님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겨 좋은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위하여 먼저 기도합니다. 이삭을 위하여 늙은 종을 예비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리브가를 만났던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가 함께 어머니의 상사 위에 이삭의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하나님 저의 아름다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0: 저의 집을 세워주옵소서. 아멘. 현지 둘째 자녀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입니다. 하나님 저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아멘. 원합니다. 라헬을 생각하여 주셔서 요셉과 베냐민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무자했던 한나를 생각하여 주셔서 사무엘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저를 딸 최원지를 생각하여 주셔서 대문을 열어주시고 저의 의의 자손이 이 땅에 편만해지게 하여 아, 주옵소서. 네. 손녀딸 인서하리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운 하나님 이제 손녀딸 믿음에 자라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과 사람 앞에 괴물 얻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사무엘처럼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오며 솔로몬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처럼 그가 세우셨사오니 그 안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의 팔을 놓지 않으시는 7859번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150편 157편 1절 말씀대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이 말이라 저도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마지막 기도인데요. 5316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 모두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고 또 만남에 인간관계를 잘 맺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동생이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남편이 마음을 받고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혼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각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나 봐요. 동생 가정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부부관계의 문제가 있어서 이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 요청을 해오셨어요.
0: 시편 109편 4절 말씀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 우리의 이 막막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은 이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드리며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받으시옵고 하나님 내 생각대로 맛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하나님 좋은 별식과 같은 뼈를 윤택해 하는 좋은 기별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될 수 있도록 기쁨에 띠를 띄워주시고 힘으로 띠를 띄워주시오며 저의 마음속에 심령의 낙을 허락하여 주셔서 얼굴은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1: 아멘.
0: 뼈마디에는 골수는 윤택해지게 하시오며 저의 집이 잔치하는 집과 같은 즐거움과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동생분의 가정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으로 차고 넘치기를 바랄게요. 이러한 모든 순간순간마다 일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서 온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를 섬겨주시는 믿음의 기업 소개합니다.
2: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MI수트 NC 대전 유성점,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 비트윈 스터디 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마스크, 만년동 디지털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J 타올, 기도는 깊어지고 무릎은 편안해지는 믿음의 기업 평택 랑스비 기도매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0: 희망의 기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자식처럼 가슴에 품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또 말씀을 전해 주신 서산동암교회 이강호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 우리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응원의 말씀 한마디 또 부탁드립니다.
1: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오늘이 음력으로 7월 칠석입니다. 견우와 직녀가 까마귀와 까치가 만들어준 오작교에서 만나는 날이지요. 이 여름도 딩동댕하며 이 여름이 가려고 합니다. 좋은 만남의 기쁨들로 가득 가는 방송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남은 늦더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도 소망의 기도와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서 기쁨의 띠를 띄워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랄게요. 소망의 기도 진행의 홍성이었습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올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올이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저천성을 향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하늘정원교회 김효성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보여주기 신앙을 넘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유럽의 한 유명한 오페라 극장에서 세계적인 성악가의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티켓은 일찍이 매진되었고요. 극장은 웅장한 음악과 거장의 목소리에 매료된 청중들의 열기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수천 명의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열렬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환호 소리가 극장이 떠나갈 듯 울려 퍼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인사를 하던 이 유명한 성악가는 관객들의 기립박수 속에서도 이상하게 기뻐하는 기색이 없이 극장 2층의 한 구석만을 멍하니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의아해서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립박수를 치고 최고의 찬스를 보내고 있는데 왜 당신의 표정은 그리 어둡습니까? 그러자 이 성악가가 2층 한 구석을 가리키면서 씁쓸하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기 2층 제일 구석자리를 보세요. 나의 스승님이 앉아 계십니다. 수천 명의 관객들이 박수를 치고 있지만 정작 나를 가르쳐 주신 저 스승님은 아직 박수를 치지 않고 계십니다. 스승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 수많은 관객들의 박수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악가의 관심은 눈앞에 보이는 수천 명의 관객이 아니라 오직 단 한 사람, 나를 가장 잘 아는 그 스승의 평가에만 있었던 거죠.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시장조사 전문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에서 지난 2024년 9월에 나와 타인에 대한 관심 및 평판 관련에 관한 인식조사를 했는데요. 전국 만 13세에서 59세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4%가 한국 사회에서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응답했다라고 해요. 또한 응답자의 71%가 SNS에서는 모두들 자신의 행복하고 멋진 모습만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고 응답했습니다. SNS가 자기과시 및 이미지 관리용으로 활용되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SNS 이용자의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이 SNS 활동 과정에서 타인의 행복한 일상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 씁쓸함, 열등감을 느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멋진 사진을 올리고 좋아요를 확인합니다. 동시에 응답자의 60% 이상이 SNS를 하고 나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마음이 피로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SNS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고 인정받으려고 애쓰지만 그 결과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채워짐이 아니라 영적 피로감과 허무함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목말라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단 한 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시선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진짜 청중이 누구여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SNS 하십니까? 뭐 유튜브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사진도 많이 올리시죠. 프사도 바꾸시고요. 얼마나 많이 자주 들어가 보십니까? 어떤 분은 이 시대를 향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인정욕구의 시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유튜브 쇼츠나 뭐 인스타그램 릴스를 올려놓고 우리가 몇 분마다 체크하죠. 사진 올려놓고 좋아요 숫자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확인하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올린 사진 누가 봤나? 몇 명이나 봤나? 좋아요는 몇 개인가?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올린 글 하나, 사진 한 장에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고 댓글을 달아주면 왠지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인정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도 반응해 주지 않고 좋아요가 빵이야. 그러면 왠지 마음이 우울해지고 외로워지는 거죠. 저희 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921명, 1부 예배 끝나니까 922명이 됐더라고요. 언제 1000명을 넘길 수 있을까? 지난주에 주일 예배 영상을 보니까 좋아요가 5개밖에 없더라고요.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겁니다. 이 스마트 알고리즘은 철저하게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을 먹고 작동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멋진 곳에 갔는지, 내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지, 얼마나 선하고 멋진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은 사실 요즘 너무나 자연스러운 트렌드가 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보여주기의 문화가 과연 이 SNS나 온라인에서만 그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깊숙한 곳에서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 내 봉사와 내 헌신, 내가 좀 성도들에게 인정받았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이 동일하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시선에 대한 문제, 우리가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아주 통찰력 있고 예리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디카이오시네라고 쓰고 있어요.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올바른 행위를 말합니다. 즉 뭐 구제, 기도, 금식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의로운 삶, 이러한 삶의 열매들을 총칭하는 단어가 바로 디카이오시네입니다. 우리가 먼저 반드시 알아봐야 될 첫 번째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반드시 의로운 행위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볼 때에 마태복음 5장을 또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오늘 읽었던 6장 전장인 5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 의로운 삶, 이 선행은 사람들에게 비춰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손을 뻗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않고 교회 안에서 기꺼이 남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험난한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 밤바다에 홀로 서 있는 등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등대지기가 아유 빛이 너무 눈부셔서 사람들이 쳐다볼까 봐 아우 부끄러워 그러면서 등대의 불을 꺼버리거나 천으로 그 빛을 가려놓는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등대의 사명은 비바람이 불어도 당당하게 어둠을 향해 불빛을 비춰서 길 잃은 배들을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선행과 착한 행실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거룩한 빛은 결코 골방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고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밝게 빛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의인의 길인 거죠.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야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골막에만 꽁꽁 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하고 사회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교인들끼리만 모여서 은혜 받았다라고 기뻐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구제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사랑의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의인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맞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세상에 나아가 더 선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구제해야지, 성실하게 섬겨야지, 거룩한 부담감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성경의 진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이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각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듯 보여요. 오늘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의를 어떻게 하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분명히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라고 말씀해놓고 왜 6장에 오자마자 예수님은 사람에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의를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듯 보일까요? 여러분이 두 말씀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말씀이에요? 보여주지 말씀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사회의 구제는요, 가장 거룩하고도 훌륭한 덕목으로 꼽혔습니다. 구제하는 사람은 온 동네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외식하는 자들이 어떻게 구제했는지를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구제를 하면서 동네 어귀나 회당에 서서 나팔을 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팔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살피조라고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나팔을 불다라는 뜻도 있지만 과시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과시한다. 물론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쓰입니다. 막 우리나라도요, 막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입으로 나팔 불지 말아라 라고 말하잖아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살피조, 나팔이라는 단어는요, 더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바리새인이 성전이나 회당에 있는 특별한 상자에 막 돈을 넣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금을 주러 가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저 가난한 과부에게 쌀 세 자루를 기부합니다. 여러분, 와서 보세요. 어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면서 막 나팔을 불어 누구의 시선을 모으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네 왜 그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받았느니라 라는 것은 헬라어 동사 아페쿠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당시에 상업거래를 할 때 완불영수증을 써주면서 지불이 완전히 끝났음, 더 이상 받을 돈

없음. 그 표시예요. 그 표시.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순간,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저 사람은 참 뛰어나고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하늘의 창부에는 빨간 굴이 그어지는 거예요. 지불 완료. 앞에 쿠신 도장이 꽝꽝 찍혀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영원한 상급은 그럼 얼마? 빵원. 1원도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손에 쥐었던 알록달록하고 커다란 풍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겉보기에는 하늘 높이 날아갈 것 같고 화려해 보이고 거대해 보이지만 바늘끝 하나만 살짝 닿아도요, 펑 하고 터지며 나중에는 뭐만 남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고 행한 의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찬사라는 공기를 가득 채워서 잔뜩 부풀려 놓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순식간에 터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헛된 거품에 불과한 거죠. 평생을 헌신했다라고 자부했는데 천국문 앞에서 내 영적 통장을 열어보니 얼마? 빵원. 이미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칭찬으로 다 인출해버렸기 때문에 잔고는 빵원. 백지 통장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평생 동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는데 만약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사람들이 알아봐 주겠지? 내 이름이 드러나겠지? 이런 의도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를 다해서 너는 땅에서 이미 사람들의 칭찬이라는 영수증을 끊었으니까 나에게 받을 상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착하게 살라고 해서 착하게 살았을 뿐인데, 아니,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인정받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빵원이 돼버린다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하나님,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이러한 질문이 우리가 들 수가 있죠.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의 공개적인 어떤 비춤과 마태복음 6장의 이 은밀한 행함은 서로 배척되는 모순일까? 서로를 배척하고 있는 듯한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볼게요. 예수님은 3절과 4절에서 이 두 가지의 진리를 완벽하게 통섭하는 말씀의 열쇠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세요. 우리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아닌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을까요? 아, 나 오른손은 구제, 왼손은 몰라. 이게 돼요?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돼요? 오른손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구제할 때 옆에 붙어있는 왼손은 난 몰라. 이게 돼요? 여러분, 이건 문학적인 수사법이자 신학적인 역설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씀은 나 자신의 선행에 대해서 나 스스로조차도 공로의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내가 선행을 하고 나서 나 오늘 좀 멋진데? 나 오늘 참 멋진 일을 했어. 나 정말 괜찮은 크리스찬 같아.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조차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사람의 시선과 내 자아의 자랑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정답은 오늘 성경에 나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회복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메시아를 작곡한 헨델이 그랬어요. 헨델이 소천한 지 1년 뒤에 1760년 영국 성직자였던 존 메인 워링이라는 사람이 출간한 조지 프레드릭 헨델의 생애에 관한 회고록이 있습니다. 물론 번역은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가 불후의 명곡 할렐루야를 작곡할 때 그는 방 안에 홀로 틀어박혀서 눈물을 흘리며 곡을 썼습니다. 하인이 식사를 가져다 주어도 먹지 않은 채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그 웅장하고 거룩한 곡을 듣고 헨델에게 막 쏟아지는 찬사와 영광을 돌렸을 때 헨델은 사람들의 그 손을 조용히 뿌리치며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해요.

이 곡은 사람의 칭찬을 위해 쓴 곡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는 대작을 세상에 공개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지만 그의 영혼은 언제나 은밀한 골방 가운데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을 봅니다. 내가 얼마나 기부했는지, 내가 교회에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내 봉사의 결과가 어떤지 화려한 겉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를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깊은 마음, 속마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골방에서의 그 동기,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몰라줘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도 그 모습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와 왕의 자리를 피하여 오히려 은밀한 광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의 칭찬이 아닌 멸시와 침뱉음을 당하시며 가장 비참하고 가장 은밀한 그 골고다의 언덕의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공로를 세상에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만을 바라보며 은밀함 속에서 순종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밀한 순종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로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사람들의 뭐 좋아요가 있던 없던, 조회수가 있던 없던 목말라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세상에 나팔을 불어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빛을 비추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그 마음의 동기는 오직 은밀한 하나님만을 향하는 상태, 나의 행위는 세상의 사랑과 섬김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그 행위를 통해 얻는 모든 영광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단편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우리는 이런 오류를 범하긴 해요. 첫째, 바리새인적인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눈에 보이는 봉사나 헌신에 열을 올리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외식적인 삶을 살 때가 있어요. 두 번째, 지레 포기하는 오류입니다. 아유, 어차피 남에게 보이면 상금이 없다는데 괜히 그냥 오해받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사명과 구제의 의미를 놓아버리는 게으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은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 이 두 가지의 오류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제 우리의 삶은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단 한 분의 청중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주인공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실 때에 이 세 가지의 실천을 마음에 품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세상 가운데 이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아무도 보지 않는 나만의 골방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방 한 구석에서도, 퇴근길 차 안에서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밀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익명의 사랑을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마니또 해보셨죠? 마니또가 스페인어더라고요. 이게

뭐 작은 손, 친한 친구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번 주 살아가면서 교회나 이웃들을 섬길 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섬겨보는 거예요.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되 내 이름을 밝히지 않고, 교회의 어떠한 더러운 곳을 청소하되 생색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서 미소 짓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0: 꾸짖고 계실 거예요. 너 왔니? 너 왔니? 그러면서. 여러분, 그 미소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타인의 칭찬에 우리가 좀 담담해지고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세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평가는요, 썩어질 영수증이에요.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거룩함과 담대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보여주기식 세상의 그 피로함 가운데에서 이제는 좀 우리가 벗어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눈물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하늘정원교회 김효성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하늘정원교회 042 826의 0191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 828의 9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수요일 순서를 마칩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번 살 수 없기에 인생이란 길은 누구에게나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그 인생의 길에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이 있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길을 가게 될지 결정됩니다. 오르막과 내리막길, 좁은 길과 넓은 길, 아는 길과 모르는 길 등 인생에는 수많은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할 수 있다면 가고 싶은 길과 가야 할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 길은 언뜻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안개에 묻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직 길이라고 하기에 덤불이 가려져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길을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톤 김주택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메이저 작품 번호 448번 가운데 3악장 몰토 알레그로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1781년 모차르트가 25살이었을 때 당시 제자였던 아우에른 브루거 자매를 위해 작곡한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두 대의 피아노가 같은 곡을 함께 연주한다라는 의미보다 각기 독주자처럼 경쟁하고 대화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작품의 3악장 몰토 알레그로 함께 하실 텐데요. 론도 형식으로 하나의 주제가 계속 순환해서 연주되면서 아주 빠르고 경쾌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메이저 작품 번호 448번 머레이 페라리오와 라드루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메이저 작품번호 448번 가운데 3악장 몰토 알레그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콘체르토 D마이너 작품번호 47번 가운데 3악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벨리우스는 핀란드를 대표하는 작곡가이면서 민족주의적 정체성을 음악으로 표현한 중요한 작곡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시벨리우스의 여러 작품이 있지만 특별히 여러 작곡가들의 바이올린 협주곡 중에서도 가장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또 많이 연주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3악장은 무도회에 나선 북극곰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렬한 리듬과 또 반복적인 패턴으로 아주 거대한 에너지를 만들면서 핀란드 특유의 서정성과 또 북유럽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콘체르토 D마이너 작품번호 47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마눈 트로포 오늘 이 작품을 힐러리 한의 바이올린 연주 에사페카 살로넨이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작곡가 스카를라띠의 가곡 겐지 스칸카에서 메초 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 함께 하신 곡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콘첼토 3악장 알레그로 마눈 트로포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시편 23편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소마트리오의 연주로 함께 하시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늘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8월 19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크림 바르셨나요? 기초 화장품이라고 불릴 만큼 뜨거운 햇살 아래 선크림은 필수 중에 필수죠. 남녀노소가 챙겨 바르는 선크림인데 이 선크림을 발랐는지 또 향수는 뿌렸는지 검열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 땅이죠. 데일리 NK에 따르면 남학생이 선크림을 바르거나 진한 향수를 사용하면 자본주의 날라리풍에 물들었다고 비판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 평양의 한 학교에서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화장대로 화장을 하거나 비슷한 안경테를 착용한 학생은 없는지 그리고 기숙사에 선크림이나 향수는 없는지 집중 검열했다고 하죠.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겐 일상이 일상이 아닌 곳 북한 땅을 위해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과 감시가 아닌 자유와 기쁨 가운데 배우고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남과 북의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북녘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소망이 전해지기를. 이런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기를, 역사하기를 위해서 소망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도 적어주세요. 그리고 무얼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로그인하시면 또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 어플리케이션 많이 이용해 주세요.

북한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셨어요. 아멘. 북한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극동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들었을 때 반드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한 줄로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눠주신 최별필 청취자분께 첫 번째 선물 나누면서요. 안녕하세요. 대전에 출장으로 내려온 2년차 변호사입니다. 내려오면서 주파수를 93.3으로 바꾸었어요. 피고인이 된 의뢰인의 좋은 재판 결과를 위해서 무엇보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우리 새싹회원 300 군님이신데 대전으로 가면서 주파수를 바꾼 것 보면 대전으로 가시기 전에 있던 지역에서도 극동방송 주파수를 고정하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하시는 모든 일의 길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길 기도하면서 오늘도 새싹회원으로 찾아와 주셨는데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꽃사진이랑 같이 출석 인사 남겨주신 6984님 친구의 언니랑 라면 먹고 커피 마시고 있어요. 주님 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일상에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게 참 쉽지 않은데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해야 하는 고백들인데 6984님의 이 쉼의 감사의 제목들에 오늘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OAP데이에서는 출석 인사로 소망의 한 줄 소망의 고백들을 중보의 고백들을 받아보고 있어요.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그리고 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한 통일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북한 땅에 복음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주민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6925님 오늘도 출석해 주셨는데요. 아멘. 감사합니다.

조천입니다. 극동방송 덕분에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는 이제 제 일상의 일부예요. 함께 기도합니다. 일상이 되셨다니. 어떤 우리 8865님이세요. 아, 이분도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이런 기도의 한 줄 한 줄 출석 인사 가운데서 또 출석 선물도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요. 우리 지금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로 출석 인사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찬송이나 축하 사연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시고요. 오늘 오해피데이에서는 찬양 후에는 또 계속해서 만나보는 한뼘 차이,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는 한뼘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참여 계속해서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의 한뼘 차이 정답을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 동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하셨던 1913님. 우리는 끝까지 북한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남겨주신 9850님. 경기도 양주에서 출석하고 계신 8595님도 오늘의 한뼘 차이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프닝에서 여러분 선크림 바르셨나요?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선크림 다들 바르고 오셨죠? 사실 해가 쨍쨍할 때도 그렇고요. 해가 좀 덜할 때도 꼭 발라야 하는 게 스킨 로션, 이런 기초 화장품 같은 게 선크림이라고 하는데, 남성분들은 잘 이게 끈적끈적해서 안 바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근데 요즘은 대부분 그래도 잘 이렇게 옆에서 챙겨주거나 아니면 스스로 바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북한에서는 특히나 남자 남학생이 선크림을 바르면 이거는 날라리풍에 물들었다라고 비판한다고 오프닝에서 그 소식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검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생활총화를 하거나 이럴 때 선크림과 향수를 꼭꼭 숨겨놓는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의 한뼘 차이, 북녘에서도 유행이 불고 있는 이 선크림을 선크림이라고 부르지 않는데요. 선크림은 다 영어죠. 선크림, 영어죠. 근데 북한에서는 보통 영어 표현을 다 순화해서 쓰기 때문에 선크림이 아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번 햇빛 방지 크림, 2번 태양 크림. 와, 1113님은 제가 이 문제를 내드리기도 전에 이 문제일지 아셨나봐요. 아, 눈치가 진짜 빠르신 분이세요. 우리 애청자분인 1113님이 북한어로 이거 아닌가요? 라고 보내셨는데, 선크림이 북한에서는 무슨 표현으로 쓰는지, 1번 햇빛 방지 크림, 2번 태양 크림,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오늘 또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는 선크림 있으면 선크림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선크림이 아닌 수분크림으로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북한 땅 위에서 기도 드렸습니다 하셨던 우리 3874님 감사합니다.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그리고 기도의 마음으로 한 뼘 차이 함께 풀어주세요. 북에서는 이 태양으로부터 뭔가 이 방지를 해야 하는, 기미, 잡티, 나의 피부를 보호해야 하는 이 선크림을 뭐라고 부르는지요. 1번 햇빛 방지 크림, 2번 태양 크림. 찬양 올려드리고요. 오늘 또 준비한 코너 이어지니까요. OAP 데이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의 정답 받아볼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 함께 하셨고요. 남과 북이 복음 통일된 그날 주님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을 그리면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곳에 먼저 온 작은 통일이라고도 불리는 분들이죠.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특별히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정착한 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바로 함께 할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7개월 차 평안북도에서 온 김서영입니다.
1: 오늘은 남한 정착 7개월 차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첫 번째 만남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1: 네, 남과 북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우리 극동방송 가족분들과 만나는 첫 번째 시간인데 가장 먼저 드리는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내 기억 속의 고향은 어떤 모습인가요?
0: 이제 저희 고향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물이 이제 흐르고 있었는데 이제 여름이나 이제 날이 풀리면 거기 나가서 이제 세탁도 하고 이제 햇볕도 쐬고 하면서 네. 친구들이랑 이제 놀고 하던 그때가 이제 눈앞에 너무 삼삼합니다.
1: 천에서 놀던, 개울에서 놀던
0: 네네.
1: 시간들.
0: 네.
1: 선생님이 그 평안북도 땅, 그러니까 고향 땅을 떠나오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0: 꼭 7년 됐습니다.
1: 7년이요?
0: 네.
1: 그래도 7년의 세월 동안 제3국에서 경험도 네, 하시고
0: 네.
1: 이곳에서도 7개월 차에
0: 네.
1: 접어드시고 다양한 경험의 그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북한 땅을 바라봤을 때 지금 바라본 북한 땅은 어떤 모습인가요?
0: 그냥 마음속에는 항상 가고 싶은 고향인데 갈 수가 없어서 제가 나서 자라난 고향이고 이제 가족들이 있는 것인데 갈 수가 없으니까 혹시 제가 이제 나중에라도 정말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기회가 돼서 네. 거기 가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고요. 그냥 힘들 때 그리고 비 내리고 이런 날에는
1: 네.
0: 항상 이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게 돼요.
1: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0: 집 생각이요.
1: 우리 선생님은 고향 땅을 두고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0: 저는 물론 통일을 원하죠. 원하는데 굳이 이제 제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 땅에서 힘들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고 항상 제가 떠나고 나서 항상 미안한 게 곁에 좀 더 있을 때 부모님들한테랑 좀 더 잘했을 걸. 떠나고 나니까 후회가 자꾸 되고 지금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기도를 하면 저 땅이 그나마라도 조금이라도 풍부해져서 그 땅에서 사시는 저희 가족분들이 이제 좀 더 편하게만 살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0: 북한 땅을 떠나오신 지 10년이 채 되지 않으셔서
1: 네.
0: 더 고향 땅이 생생하시고
1: 그렇죠.
0: 더 그 생생한 가운데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실 것 같아요.
1: 네.
0: 그곳에서 떠나오실 때가 굉장히 어리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 그때 28세요.
0: 아, 28살 20대셨어요. 네. 네. 그럼 학교를 다 졸업하시고

0: 탈북에 제 의지가 없었고 제가 차를 타면 몰미를 해요.
1: 네.
0: 근데 이제 몰미하면서 압록강 주변까지 갔단 말이에요. 가고 이제 저는 몰미하는 사람들이 이제 힘드니까 자잖아요. 네. 자다가 이제 눈 이제 쪼보고 이제 그 압록강 주변까지 강가로 간 것까지 생각이 나거든요.
1: 네.
0: 근데 눈 떠서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제가 신기한 게 이제 제가 대한민국에 발 짚으면서 그 고향의 토양이 느껴졌어요. 이제 중국에서 시골에서 자다 깨나니까 그 북한에서 나는 냄새랑 달랐단 말이에요. 그 압록강 좁은 강을 하나 차이를 두고 있는데 토양 냄새가 달라요. 작년에 다차가면서 이제 거기 들어서는데 이 토양 냄새가 고향 냄새가 나는 어차피 한나라 민족이고 원래 한나라였나 봐요. 토양 냄새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딘가 모르게 이제 막 갑자기 고향에 대한 이제 생각이 확 사무치게 되더라고요. 냄새 자체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서 정말 한민족이고 이제 이 나라, 여기 이제 한국이라는 땅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북한에서 이제 교양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면서 제가 생각한 게 다 이제 교육 자체를 잘못 받았고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 이렇게 한민족이고 한나라 땅덩어리를 갈라놔서 이제 토양조차도 같은 그렇잖아요. 토양 자체도 같은데
1: 네.
0: 중국하고 이제 북한하고 압록강 사이 하나 두고도 토양 냄새가 다른데 여기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1: 참 그 흙냄새도 같고
0: 그래요.
1: 이곳에 왔을 때 역사도 공유하고 있지만 그 무수한 시간들과 이 땅을 공유했던 그리고 그 정서, 마음을 공유했던 남과 북에 또 산 증인으로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0: 네.
1: 그렇게 북에서 남으로 어떤 네. 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냥 이사 왔다고. 그래서 평안북도에서 지금은 수도권에 살고 계시죠?
0: 네.
1: 수도권으로 이사 오신 우리 네. 김서영 선생님의 이야기.
0: 네.
1: 7년 전에 북한 땅을 떠나서 중국을 통해서 그곳에서 7년의 시간 동안 있다가 이곳에 첫 발을 내디딘 그 이야기까지 잠시 짤막하게 만나봤는데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중국에서 이곳에 오기까지 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잖아요.
0: 그래요.
1: 그 가장 선한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작은 통일의 일상을 누리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이들의 삶과 정착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주님의 사자로 우리가 먼저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보하는 기도의 용사로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 북한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0675님 함께 해주셨어요. 땅 냄새가 같은 한민족, 빨리 통일돼서 가족끼리 서로 그리워하며 못 보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233님도 주셨는데요.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생이별해야만 했던 이 상황을 우리는 미처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1: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0: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할까.

남과 북이 소리 높여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그날이 머지 않았겠죠. 우리가 먼저 참된 예배자로 그 전에 바로 서기를 바라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어노인팅의 찬송 함께 했고요. 이렇게 하나 된 남과 북을 꿈꾸면서 OFP데이에서는 한뼘 차이도 함께 하고 있어요. 오늘의 한뼘 차이, 북한에서 남학생들이 특히나 이렇게 얼굴에 바르면 검열 대상이 된다는 선크림이 어떻게 불릴지, 북한어 표현은 뭔지. 1번 햇빛 방지 크림, 2번 태양 크림. 북한에서는 이 영어 표현을 거의 지양하기 때문에 선크림이라고 하지 않고 햇빛 방지 크림이나 태양 크림이라고 부르는데요. 아, 저도 기미 잡티를 좀 방지하려고 이거 발라야 되는데 귀찮아요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태양절을 말씀하시면서 태양은 존엄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닌가요? 910님 북한에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 표현을 안 쓰나 싶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10님은 태양크림이라고 도전을 해주셨네요. 1번 햇빛방지크림과 2번 태양크림 가운데 정답 보내주실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드리면서요. 우리 OF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합니다. 남과 북의 하나 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F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게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계속해서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그리고 오늘의 한뼘 차이 정답 도전해 주신 분들 중에 선정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제이인빌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엠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광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통닭 먹고 싶어요. 선물 주세요 하시면서 1번 태양크림 보내신 2312님. 1번은 햇빛 방지 크림이고요. 2번은 태양크림이고요. 오늘의 선물은 선크림이 아닌 수분크림으로 준비했습니다. 쿠웨이트 땅에서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셨는데 쿠웨이트에서 문자 보내신 걸까요? 정답까지 어떻게 잘 맞춰주셨어요? 제가 이거 링크를 보내드리면은 선물을 받아보실 수는 있으신 걸까요? 운전 중에 정답 보냅니다 하셨는데 운전 중에 정차하고 보내셨겠죠? 5995님? 운전 중에 문자는 위험합니다. 정차하고 보내주세요.
오늘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한 번 더 찬양하고요. 정답을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햇빛 방지 크림이 선크림일지 태양 크림이 선크림일지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용료로 함께 해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했습니다. 정답 햇빛 방지 크림이요 하시면서 0529님 북한을 위해서 수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저 땅이 한 사람의 잘못된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하시면서 태양볕에 뙤약볕에 고추 말리면서 방송 듣고 계시다고요. 0529님 0529님이야말로 햇빛 방지 크림이 정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잘 바르셨나요? 햇빛 방지 크림, 선크림이 오늘의 문제였고요. 이 햇빛 방지 크림이 오늘의 정답 잘 맞춰주셨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 땅의 다시금 부흥의 불길을 잃을 수 있도록 기도 한 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에도 신앙의 자유가 임하기를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1번 정답까지 맞춰주신 4189님 그리고 경기도 성남에서 도전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땅에도 평화가 넘치기를 끝까지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뼘 차이 그리고 에피데이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문자 한통한통 기도의 한줄한줄을 나눌 때마다 계신 곳에서 마음으로 입술로 아멘이라고 선포해주세요. 6925님의 소망처럼 주님께서 북한 땅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염려와 근심이 감사와 은혜로 바뀌는 그날까지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선크림을 바르는 것도 통제받는 북한 땅에 정말 진리로 참 자유가 임하는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그날이 얼른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출석 인사와 정답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제가 선정 통해서 선물을 드릴 텐데요. 방송 마치고 나서 우물정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흙냄새가 같았다는 말에 마음이 찡해지며 하루속히 통일되어 마음껏 오고 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한다는 0569님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반도 땅의 복음 통일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맏아들의 수를 세어라. 그들의 이름을 명부에 올려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맏아들 대신에 레위인을 나의 것으로 따로 떼어놓아라.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나의 것으로 따로 떼어놓아라. 나는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맏아들의 수를 세었다.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맏아들, 곧 명부에 이름을 올린 맏아들의 수는 모두 22,273명이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맏아들 대신에 레위인을 택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택하여라. 레위인은 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 가운데서 레위인의 수를 초과하는 273명을 대속하되 성소 세겔로 한 사람의 5세겔씩 거두어 대속하여라. 이렇게 거둔 돈을 레위인의 수를 초과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대속하는 값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라. 모세는 레위인이 대속한 사람들의 수를 초과한 이들에게서 대속의 값을 거두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 273명에게서 성소 세겔로 은 1365세겔을 거두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그 대속의 값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고핫 자손의 수를 가문과 집안별로 세어라. 30살에서 50살까지 회막일을 할 만한 남자의 수를 모두 세어라. 고핫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지극히 거룩한 것들을 보살피는 것이다. 진이 출발하려고 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칸막이 휘장을 내리고 그것으로 증거궤를 덮어야 한다. 그 위에 돌고래 가죽을 덮고 또 그 위에 튼튼한 청색 천을 덮은 다음 채를 꿰어야 한다. 임재의 빵을 차려놓는 상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접시와 향 담는 그릇과 대접과 부어드리는 재물을 담는 주전자를 두고 늘 차려놓는 빵도 그 위에 놓아두어라. 이것들을 주홍색 보자기로 덮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을 덮은 다음 채를 꿰어야 한다. 빛을 내는 등잔대와 등잔들, 심지 자르는 가위와 재를 담는 접시, 등잔대에 딸린 기름 단지들을 청색 보자기로 덮은 다음 이 모든 것을 돌고래 가죽 덮개로 싸서 들것 위에 얹어야 한다.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을 덮어서 들것 위에 얹어야 한다. 성소에서 섬길 때 쓰는 온갖 기구를 가져다가 청색 보자기에 싸고 돌고래 가죽을 덮은 다음 들것 위에 얹어야 한다. 제단의 재를 치우고

그 위에 자주색 보자기를 펴고 거기에다 제단에서 예식을 거행할 때 쓰는 온갖 기구, 곧 화로와 고기 집게와 부삽과 쟁반 등 제단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얹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을 덮은 다음 채를 꿰어야 한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민수기 3장 40절에서 4장 14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2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참 신기한 게 있죠. 카메라를 어디에 두느냐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죠.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풍경을 찍어도요, 꽃에 초점을 맞추면 꽃이 선명해지고요, 그 뒤에 있는 풍경은 흐릿해지죠. 반대로 멀리 있는 풍경에 초점을 맞추면 그 앞에 있는 꽃은 흐려지게 되겠죠. 풍경은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건 단 하나,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었느냐, 그거죠. 자, 우리의 하루도 그런 것 같아요. 아침부터 마음에 걸리는 말 한마디에 초점을 맞추면요, 하루 종일 그것만 크게 보여요.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요, 이미 내게 주어진 수많은 감사의 이유들이 흐릿해지고, 걱정에 초점을 맞추면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마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문제 가운데 내 시선의 초점을 다시 주님께 맞추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는 좋은 일도 있고 마음에 쓰이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한 장면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오늘만큼은 걱정보다 은혜, 부족함보다 감사, 무엇보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보면 어떠실까 싶어요. 자, 그렇게 첫 찬양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볼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리엘이 부르는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네, 언제 들어도 참 은혜로운 찬양이죠. 네, 주만 바라볼지라 듣고 왔습니다. 2시 8분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8월 19일 수요일이죠. 네. 2시일 뿐 뭐 다른 요일들도 다들 기대를 많이 하시지만 최근에 수요일에 진행되는 코너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 5223번 문자 주셨는데 딱 네. 오늘 진행하는 코너 경청하겠습니다. 이 시간 알람 설정하고 기다리셨다고. 아이고, 이 시간에 아 이분뿐 아니네요. 자, 지금 9507번님도 행복한 오후라고 연락을 보내주셨고, 1070번님 아 오프닝 말씀 감사하다고. 세월이 지날수록 더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제 안에 돈이나 세상의 무게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지요. 네, 이렇게 연락을 보내주셨네요. 자, 초롬의 너는 내 것이라 듣고 싶으시라고 연락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새벽 기도 다녀와서 집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지금 9507번님께서 또 연락을 보내주기도 하셨네요. 자, 이렇게 듣고 싶으신 찬양이 있으시면 연락도 보내주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네, 잠시 후에 또 청주금천교회 신경민 목사님, 이인혜 사모님 함께 또 이 기지를 알아보는 시간 만들어 볼 텐데요. 정말로 기대하시고 이 시간에 들어오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초롬의 너는 내 것이라 듣고 잠시 후에 또 목사님, 또 사모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2시 이제 10분 되고 있네요. 여러분들 듣고 계신 곳에서 문자로 함께 하시죠. 신청곡 초롬의 너는 내 것이다.

0: 성경인물 기질 탐구생활 마음 사용설명서.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반응이 다른 이유는 저마다 가진 기질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성경 속 인물들의 기질을 함께 살펴보며 나 자신을 이해하고 가족과 이웃, 교회 공동체를 더 깊이 이해해보는 시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관계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성경인물 기질 탐구생활, 마음 사용설명서입니다.
1: 네, 2시의 기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을 텐데요. 매주 사람을 알아가고, 네, 기질을 알아가고, 성경 속의 인물들 통해서, 아, 내 모습 같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0: 자, 오늘 함께하는 그 인물 또 그 기질도 사람을 알아가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일하고 싶으세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좋고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도 좋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잘될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요. 어려울 때도 곁에 있고 상황이 바뀌어도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두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성경 속에 누가 있을까요? 그래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인생을 따라가다 보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참 잘 어울리는데요. 오랫동안 모세의 곁을 지켰고 열두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갈렙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여호수아라고 뭐 처음부터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었겠죠. 모세가 죽은 뒤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되는 순간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이런 얘기를 주시거든요. 어쩌면 믿음이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애니어그램 중에서 충성형 기질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장점 또 이 부분은 조금 고치면 좋겠다, 그런 모습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장신대학교 개원 교수이시자 청주 금천교회 섬기시는 신경민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0: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죠?
1: 네, 네. 건강히 잘 지냈습니다.
0: 아, 뭐 매주 이 코너가 진행될 때마다 일단은 뭐 저희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런저런 그 정보도 얻고 도전도 받고 또 덕분에 저희가 또 많은 사람들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잡는 것 같은데 목사님 덕분입니다.
1: 아유, 그 도움을 조금이나마 드릴 수 있으면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네. 자, 목사님과 함께 또 이인혜 사모님도 오셨어요. 목사님, 사모님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네. 이인혜 사모입니다.
0: 사모님 빠지시면 안 될 정도로 저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셔서
2: 주요, 감사합니다.
0: 오늘도 그렇게 되라 생각이 되는데 지난주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정보영에 있었어요. 그렇죠, 목사님?
1: 네.
0: 네. 정보영 정리를 좀 해보죠.
1: 정보형 우리가 요셉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똑똑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알려주는 사람이지만 마음이 좁아질 수 있다. 내가 많은 것을 알아가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 정보를 때로는 숨기기도 하고 마음이 좁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섬세에서 섬김으로 또 지식에서 지혜로 좀 통을 넓혀나가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0: 맞아요. 통넓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1: 네.
0: 네, 정보형 얘기를 했고요. 이번 주는 충성형 얘기했는데 자, 충성형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1: 네, 충성형은 처음에 정리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2: 아, 그런가요?
1: 네. 저는 전문가인 줄 알았다니까요.
2: 그러니까요.
1: 네,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0: 다행이네요. 네.
1: 거기 이제 많은 부분들이 나왔지만 우선 군대 가면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0: 충성!
1: 예, 충성! 이렇게 많이 합니다. 물론 단결 뭐 이런 인사도 있지만
0: 네.
1: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충성입니다.
0: 그렇죠.
1: 군대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죠. 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성형의 분들은 인내하고 순종할 줄 아는 분들, 또 그 자리에 머무는 분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네. 자,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충성형이라고 하는데 뭐 여느 때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충성형이 맞나? 우리 그 교회 김장로님이 충성형이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으시면서 건강하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충성형. 네. 오늘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겠죠?
1: 네, 테스트 준비를 해왔는데
0: 네.
1: 한번 여러분들도 6개를 알려드릴 텐데 손을 네. 이렇게 하나씩 꼽아보시면서 몇 개가 해당되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자, 잘 들어보시죠.
1: 네, 첫 번째, 믿을 만한 사람이나 공동체를 만나면 쉽게 떠나지 않고 오래 관계를 지키는 편이다.
0: 오래 관계를 지키는 편이다.
1: 네. 두 번째, 모임에 비교적 일찍 출석하고 잘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끝까지 있는 편이다.
0: 야, 이 사람들이 정말 큰 힘이 되죠.
1: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0: 그럼요.
1: 네.
0: 도중에 빠져나가는 사람들 보면 야속할 때가 있습니다.
1: 네. 충성형. 점점 충성형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여행이나 중요한 약속을 앞두고 필요 이상의 물건을 챙기는 편이다.
0: 맥시멀리스트.
1: 네. 네 번째, 마음의 불안.

0: 불안함이 늘 있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갖고 살아간다.
1: 야,
0: 이러면 이제 충성이 아니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1: 맞아요. 예,
0: 어떤 유형이나 장단점은 있는 겁니다. 네. 다섯 번째, 성실하지만 우유부단, 결정장애라는 말을 주변에서 자주 듣는다.
1: 우유부단하고 결정장애, 선택을 네.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0: 네, 그렇습니다. 네. 여섯 번째,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속담이 참 마음에 든다.
1: 그분들이 그런다는 얘기죠?
0: 예, 예. 그러니까 이 여섯 개 중에 한 네 개 정도 해당이 된다. 충성형일 가능성이 높고요.
1: 네.
0: 다섯 개 이상은 충성형으로 보이시면 됩니다.
1: 아, 네. 반주자님께서.
2: 반주자님 여섯 개요.
0: 아, 여섯 개요?
2: 아, 정말. 네.
0: 제 반주자님이, 와, 선생님이 네. 충성형인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네. 이 정도인 줄.
2: 그러니까요.
0: 완전한 충성형이시네요.
1: 아니, 왜냐면, 저희가 매 주차를 해오면서 한 번도 크게 공감을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네. 주차는.
2: 맞아요.
1: 정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0: 네, 반주자님 앞에도 이 마이크가 있으면 좀 네. 얘기하시면 좋겠는데, 좀 아쉽네요.
1: 그러니까.
2: 목소리 들려드리고 싶은데.
1: 그래요, 맞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여러분들이 이 여섯 가지 중에서 몇 가지나 해당이 되는지 숫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 사이에 저희 찬양 한 곡 좀 듣고, 자, 이 충성형 네. 기질들을 위한 또 찬양을 좀 준비하셨는데,
0: 네.
1: 자, 목사님, 사모님께서 준비해 주신 사이에, 여러분들은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 9330번으로, 저는 몇 개입니다. 저는 두 개, 세 개, 저는 반주자님처럼 여섯 개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되겠고. 뭐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뭐 적다고 해서 혹은 많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0: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네. 자기 기질을 가지고 있고 모든 기질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오늘 반주자님 그 속에 있는 모든 마음의 연기가 빠져나갈 거예요. 네. 그걸 인정하는 순간 너무 자유로워지고요.
1: 네.
0: 이 충성형 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그 자리에 있는데
1: 네.
0: 사실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1: 아.
0: 충성형의 가장 큰 격정 또 가장 큰 어려움은 이 불안,
1: 네.
0: 걱정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염려들.
1: 아.
0: 그래서 이 충성형이 이 불안만 해소되고 걱정만 해소되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여우수와 얼마나 탁월한가.
1: 그렇죠.
0: 예.
1: 야.
0: 그래서 오늘 준비한 찬양은 주 너를 지키리.
1: 주 너를 지키리.
0: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1: 아, 그런 안심을 줘야 되는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네,
1: 불안하지 않게.
0: 네, 그래서 오늘 걱정이 되는 게 반주자님이 반주하다가 너무 마음이 좋아지셔가지고 반주를 못하실까봐.
1: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건 충성형이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으니까.
2: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요.
1: 네, 도중에 나가진 않겠네요.
0: 그렇네요. 나가시진 않을 겁니다. 네.
1: 나가면 무반주로 해야 되는데 네. 충성형 기질이다. 다행입니다. 자, 주너를 지키리 찬양 함께 듣는 사이에 여러분들도 공감되시면 우물정 9330번으로 아멘 또 몇 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죠.

0: 아멘, 아멘. 와. 야, 듣는 내내, 아, 이 충성형의 분들이 얼마나 마음의 안정을 찾을지 다시 한번 느껴지는, 네, 그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주너를 지키리.
1: 맞습니다. 충성형이 참, 확실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0: 네.
1: 안정적이세요. 오. 늘 그 자리에 있으세요. 오. 근데 마음이 안정적이잖아요.
0: 아. 반주하님 지금 웃음이 끓이지 않으세요?
1: 예, 본인 얘기를 저기서 이 마이크를 타고 다 들어오시잖아요.
0: 네, 오늘 반주와 특집입니다.
2: 네, 네. 그러네요.
1: 정확하게 안정적이고 옆에서 보면은 너무 평안해 보이시고 네. 너무 성실하신데 그 마음에는
0: 늘 불안한
1: 언제나 미래에 대한 불안.
0: 아.
1: 그래서 이 충성형들하고 여행을 가면 만약에 이제 저희 부부도 어디 목사님들하고 갔는데. 아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알러지다 이거는. 그런데 밤이 깊어서 알러지약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네. 제가 어떤 사모님 그 가정 사모님이 충성형인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락해봐라
0: 네.
1: 빨리.
2: 왜 연락하냐? 많이 가지고 있었죠. 네. 그죠.
1: 알러지약을 갖고 있었어요.
2: 맞아. 모든 약을 다 가지고.
0: 항상 필요 이상으로.
1: 예. 왜냐하면 네. 아 가서 우리 아이가 알러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0: 야,
1: 다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미리 대비하고
2: 네.
1: 정보형하고 좀 다릅니다. 정보형은 그 자체를 이제 많이 대비하고 또 많이 준비한다고 보면 이제 충성형 마음 속에는 그거에 대한 네. 불안함이 좀 있는 거죠.
0: 아, 네. 공감하시나요? 아, 완전 네, 100% 공감한다고 지금 고개를 강하게 끄덕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이 충성형에 해당이 되시면 아마 크게 긍정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 자, 그러면 이 충성형 분들이
1: 네.
0: 그 어떤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1: 네네.
0: 이분들이 특별히 중요하게 뭐 생각하는 것들이 있나요?
1: 그 사람들의 특별히 모임에 가면 어떤 사람이 안정감을 나에게 줄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괜찮네. 한 사람이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리더라든지 조력자가 있으면 그 공동체에 머물게 되죠.
2: 아.
1: 그래서 사실 베드로를 열정형으로 보기도 하는데 충성형으로 보는 입장들도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1: 왜 그러냐면은 네. 예수님이 안정감을 줬을 때는 베드로는 괜찮아요.
0: 네.
1: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잡혀가시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거죠.
0: 아, 맞네요.
1: 예.
0: 네.
1: 그리고 여호수아도 보세요. 여호수아도 모세는 이제 완벽주의였거든요.
0: 네.
1: 올라가서 십계명 받아서 돌판 깨버리면 수습

0: 여우수화가 다 하는 겁니다. 예. 충성형은 2인자가 어울리긴 해요. 아. 예. 수습 다 해드리고. 아. 그렇게 하지만 이제 리더가 어려워졌을 때. 네. 그래서 모세가 죽었을 때 여우수화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1장에 너 강하고 담대해라. 이게 네 번 반복됩니다. 1장. 아. 너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니까 이 충성을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그 공동체의 영향력이 사라졌을 때 불안함을 느끼죠.
1: 그럼 이분들은 결국은 옆에서 계속 이제 그런 그 좀 전에 부르셨던 찬양처럼 주님께서 널 지켜주신다.
0: 네네네.
1: 뭐 지금 여호수아를 위로해줬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네. 얘기들을 계속해서 옆에서 누군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0: 네. 그러면은 많이 안정을 느끼고요. 네. 또 힘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도 반장보다는 줄반장이 아마 반주장님도 마음이 편하셨을 것 같아요. 네. 늘 성실하고 그런데 맞아, 장점은 맞아. 정말 헌신하고 네. 신용이 있고 네. 그 자리에 있고 그래서 공동체는 없어서는 안 되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각 부서의 뭐 총무님, 회계님 아하. 그래서 충성형을 맡기죠. 사실 우리는 충성형인지 모르면서 그분을 맡기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안정감이 있으니까. 아,
2: 항상 성실하니까.
0: 네. 근데 그분은 늘 불안한 거예요. 회계 빵꾸 날까 봐. 회계 빵꾸 나고 행사 잘못될까 봐. 아, 어떡하면 좋아.
2: 어떡하면 맞다고 좋아. 맞다고.
1: 여러분들 각 교회 모임에서 누군가에게 무슨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이 빵꾸가 난다. 그분은 충성형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0: 예, 예.
1: 충성형의 분을 빨리 찾아서 그 자리를 세워놓으셔야 돼요.
0: 예, 공동체로서는 너무 좋아요.
1: 그렇죠.
0: 아,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충성형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 평안함을 누릴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한 좀 대안을 갖고 있어야죠.
1: 네. 아, 저 그리고 궁금한 게 네. 여호수아가 충성형 인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여호수아가 갖고 있던 그 충성은 네. 모세에 대한 충성이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었나요?
0: 물론 이제 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고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맞죠. 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맞는데 이 기질적으로 그 여호수아를 봤을 때 이제 민수기 11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합니다. 막 누가 예언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예언을.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당황을 해서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세요 아. 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불안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본인이 말리면 되잖아요. 본인이 말리면 되는데 이게 아. 모세 선생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보다는 모세 선생님한테 혼날까 봐 아. 가서 바로 보고한 다음에 좀 말려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서 야 하나님의 영 다 받아야지 아. 성령 다 받아야지 괜찮아 라고 하니까 이제 안정을 느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좀 봤을 때 또 모세가 사라졌을 때 불안하고 걱정했던 모습들을 봤을 때 처음에는 모세에게 충성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1: 아. 그러니까
0: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이 거기서 네.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본인이 충성형이라고 하면 이제 본인 속한 그 어떤 리더에 대한 충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제 그 헷갈리시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을 꼭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0: 맞습니다.
1: 또 하나는 그 이 여호수아 하면 이제 갈렙과 함께 열두 정탐꾼에 대한 얘기.
0: 네, 네.
1: 목사님도 얼마 전에 그 주일 설교에서 그 얘기 하셨던 거.
0: 네, 맞습니다.
1: 관점에 대한 얘기 하시면서.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이제 이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안한 사람인데
0: 네.
1: 그 상황에서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했던 게 이게 충성형의 기질과 어떻게 또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일인가요?
0: 여호수아와 이제 갈렙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나아갔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처음에 이제 말했던 사람 갈렙이에요.
1: 아.
0: 네. 저곳을 가자라고 네. 말한 사람이 갈렙이고
1: 네.
0: 여호수아는 이제 성경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우선 옆에 서 있었다. 근데 이제 마음에 오랫동안 모세의 후계자로서 머물렀기 때문에 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 네네.
0: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지만 그 불안은 어찌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기질적으로 보지만.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믿음을 택했다. 불안을 넘어서서 네. 미래를 택했다.
1: 아,
0: 그러니까 긍정적인 충성형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1: 어떻게 보면 충성형이 갖고 있을 단점을 이 믿음으로 보완을 한 케이스예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충성형에게는 내가 걷는 길이 조금 불안해 보이고 또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네. 그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0: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자, 오늘 장신대학교 개건 교수이자 청주 금천교회를 섬기시는 신경민 목사님과 또 이인혜 사모님 목소리가 중간중간 리액션을 들리시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두 분과 함께 오늘은 여러 기질들 중에서 충성형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0: 네.
1: 자, 충성형. 충성형을 보면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0: 네네.
1: 그 여러 가지 그 심약하고 또 각종 그 질병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저는 좀 들어요.
0: 네, 그럴 수 있죠.
1: 어떤 뭐,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네, 위험이 뭐 생길 수도
0: 있고. 잘 깬다든지 뭐 아시는 분이 위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1: 네. 잘 아는 분이 그런 것 같아서 네, 두통도 있고.
0: 걱정이 많으니까 네. 두통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실제적인 부분인데
1: 네.
0: 충성형이 참 공동체에는 안정적이고 또 신뢰가 있고 또 성실하신 분들인데 본인의 이 두려움을 깨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도 그 평안이 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1: 용기가 필요하다.
0: 예. 그러면은 어떻게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정신과 전문의 문요한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같은 학급 친구가 유괴를 당했답니다.
1: 오.
0: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나도 유괴당하면 어쩌지? 라는 그 걱정과 염려가 물론 누구에게도 들겠지만 이 충성형은 주변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 더 많이 더 나는 거예요.
1: 아.
0: 더 많이 나는데 2주 후에 그 친구가 나타났어요. 놀랍게도 틈을 타가지고 탈출에 성공했고 경찰에 신고했고
1: 네.
0: 그 범죄 조직을 일막타진했습니다. 예, 네. 일약 스타가 됐고 표창장 신문사 방송 인터뷰 평범했던 아이가 많이 알려진 거예요.
1: 야.
0: 그런데 이 문요한 어린이 지금 정신과 선생님이 된 문요한 어린이가 그때부터 생각을 바꿨대요. 나도 유괴범이 잡아갔으면 좋겠다.
2: 어머.
0: 아니 나도 납치해 주기로. 그러니까 이 마음을 이 심약한 마음을 바꾸기로 결정한 거예요. 아 이것도 내 친구는 뚫고 나오는데
1: 아.
0: 그러면서 이 두려움이 아니라 놀이공 동산에 가도 나 탈 수 있어.
1: 아하.
0: 저것이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어. 그리고 학교에서 뭐 반장 뽑을 때도 나도 한번 해볼래. 그러면서 이걸 극복해 나갔다고 그래요.
1: 야.
0: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두려움이 오거나 염려가 왔을 때 실제적인 용기를 좀 내보는 것이 필요해요.
1: 실제적인 용기를 예. 내는 것이 필요하다.
0: 네, 실제적인 용기. 그래서 네. 거미 공포증이 있어도요. 3m부터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면요. 그 다음에 1.5m 가까이 가서 유리 용기에서 보고 그 다음에 장갑을 끼고 손에 올리고 이런 하나하나의 단계가 2시간만 하면 거미를 만질 수 있다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두려워하면 안 돼요.
1: 예.
0: 용기를 가지세요.
1: 충성형의 분들이 이거다 싶어가지고 많이들 공감해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는 우물정 9330번으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두 번째 찬양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0: 네.
1: 자,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 찬양 또 듣는 사이에 문자도 보내주시고 충성형에 대한 질문도 보내주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준비된 찬양은 목사님 어떤 찬양일까요?
0: 네, 여러분들이 많이 또 부르시고 좋아하시는 주가 일하시네 찬양인데요.
1: 네.
0: 날이 저물어 갈 때,
1: 네.
0: 빈들에서 걸을 때 충성형은 그때도 공동체를 지키지만 내 속에는 불안과 염려가 언제나 도사리고 있죠. 하지만 주가 일하십니다.
2: 아멘.
0: 우리의 삶 주가 일하십니다.
1: 아멘.
0: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주께 아끼지 말고 더 힘쓰는 여러분들에게
1: 아멘.
0: 분명히 하나님이 동행하실 겁니다. 용기 내세요. 실제적인 네. 용기 내세요. 도전하세요.
1: 그래요. 자,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 찬양에 큰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신경민 목사님과 이인혜 사모님께서 직접 불러주시는 라이브 찬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0: 아멘, 아멘. 저는 매번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선곡을 해오실 때 보면 놀라는데 오늘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이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을 듣는데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의 모습이 충성형의 모습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신뢰하며 걷는 거예요.
2: 맞아요.
0: 그래서
2: 맞아요.
0: 야, 참 어떻게 이렇게 곡을 잘 선곡을 해오시는지.
2: 얼마나 고민하겠습니까.
3: 그러니까. 네.
0: 오늘 내용 들으시다가 건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뭐 아끼지 않으면서 들으시는 거는 하나님께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두 번째 신뢰하면서 걷기만 하면
2: 맞아요.
0: 그 마음의 불안들이 사라집니다.
2: 이미 사실 충성형 분들은 아끼지 않고 있고요.
0: 맞아요.
2: 충성형 분들은 헌신하고 있고
0: 맞아요.
2: 늘 그 자리에 머물고 있잖아요.
0: 네.
2: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선한 일인지.
0: 맞아요.
2: 사실 꾸준함이라는 것이 능력이거든요. 근데 충성형은 그걸 이미 갖고 있어요. 그 능력을 이제는 용기 있게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게 용기라는 겁니다. 용기. 네. 용기를 내십시오. 충분합니다. 반주자님도
3: 맞아요,
2: 우리
3: 맞아요.
2: 우리 청취자분들도.
0: 네. 그렇죠. 네. 네. 반주자도 지금 부르부르 떨면서 늘 그런 자신감이 없어서 용기 없어서 그러는데.
2: 네. 한 발짝을 내딛으면 돼요.
0: 맞아요.
2: 네, 내딛으면 돼요.
0: 청취자들도 그 이제 구역 모임 하시면 그 늘 그 자리에 지키시는 그분 있죠. 예. 막 나서지는 않는데 늘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그분을 좀 격려하셔서 네. 그분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 구역 모임들이 더 잘 될 거라 믿습니다.
2: 네, 맞습니다.
0: 자, 오늘 충성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내용을 얼마나 또 공감하시는지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여호수아 얘기를 했었는데
2: 네.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사실 모세라는 지도자를 따랐던 사람이지만 나중에 이제 모세가 이제 모세 시대가 지고 나서
2: 네네.
0: 그 여호수아에게 이제 두려움이 닥쳐왔을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2: 네.
0: 그럴 때 이제 충성형은 용기를 내야 되는 타이밍인 거죠, 그렇죠?
2: 그렇죠.
0: 네.
2: 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1장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서 차지하라.

0: 하게 하리라.
1: 네.
0: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도 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 탑 리더가 모세였지만
1: 네.
0: 그 위에 탑 리더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나다. 내가 창조주야.
1: 네.
0: 나다. 내가 온 세상을 지금 운행하고 있어.
1: 아.
0: 그래서 충성형 분들에게 제가 조언을 드리면 별을 자주 보세요.
2: 아.
0: 네, 하늘의 별을 보시면서
2: 아. 네. 네.
0: 또 바다도 자주 가시고
1: 아. 네. 네.
0: 그래서 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령처럼 그 놀라우심을 자꾸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자, 오늘 금천교회 신경민 목사님 이인혜 사모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찬양 듣고 와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네, 도시의 기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충성형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늘 불안한 감, 네, 불안한 마음들, 이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네. 이 기질적인 문제 때문에 늘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뭐 신앙적인 훈련이나, 네네. 뭐 붙들 수 있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1: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충성형의 장점이 성실하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것, 말씀이 꾸준히 하는 것. 물론 이제 그 자리를 지키는 건 잘하세요. 네. 근데 의외로 충성형 분들

0: 들이 이제 영적인 생활들 네. 꾸준히 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팁으로 드리면 운동을 꾸준히 하십시오.
1: 운동. 예.
0: 왜냐하면
1: 지금 쳐져서 전혀 안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0: 요즘에 이제 새롭게 나오는 어떤 과학적인 그 연구들이 뭐냐면 우리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 우리가 이제 마음이 중요하다, 용기를 내기 위해서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 체력에서 나온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가. 몸을 주셨기 때문에 이 체력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아,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면 의외로 마음이 또 단단해집니다. 나는 힘들어, 걱정돼 이래가지고 그냥 방 안에만 있는다고 절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네. 뛰십시오.
1: 네. 맞아요. 네. 그게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네, 이게 우리 몸이 움직여지고 또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거기서 자신감을 얻게 돼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영적인 운동하시고 네. 또 몸도 운동을 하시면 네. 충성형에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네.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충성형에 계실 분들은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실하신 걸 알고 있으니 용기를 내셔서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0: 아멘.
1: 자, 오늘 장신대학교 개건 교수이시자 청주금천교회 성교시는 신경민 목사님, 이인혜 사모님 함께 하셨고요. 다음 주도 저희가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0: 네, 다음 주는 쾌활용인데 정말로
2: 벌써 신난다.
0: 네, 행복한 네. 분들입니다. 네, 그냥 네. 웃는 분들.
1: 그래, 생각만 해도. 네. 야, 나중엔 특집으로 그 기질별로 그 데려다가 스튜디오에서 같이 하면 네, 그게 정말 네,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맞아요. 드네요. 네,
0: 그분들이 네. 있어요. 네. 생각나는 그분들.
1: 특별히 다른 기질보다 쾌활형 분들이 이 스튜디오 있으면 정말로 오디오가 빌 시간이 없겠네요.
0: 네, 저희 교회도 쾌활형 분들이 계시는데 네.
2: 그냥, 설교 시간에도
0: 네, 설교 시간에 맞아요. 일어나서 춤추세요. 일어나서 춤추세요.
2: 맞아요.
0: 네, 그런 아니. 분들 정도가 쾌활형입니다.
1: 그래요?
0: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많아요.
2: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1: 자,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참 매주 하면서 정말 재밌고 네, 유쾌하고 또 유익하고 네,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자, 5811번님도 문자 주셨는데 서로 다른 기질이지만 실망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서로 이해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면서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목사님 사모님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실제로 이 코너를 마련한 이유도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또 여러분들 계시는 그 공동체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질을 또 성격을 알아가다 보면 그 사람을 대하는 방법 또 내가 어떻게 그 다른 사람에게 비춰줘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매주 참 도움을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시다는 문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5342번님도 연락 주셨고 소름 끼친다는 문자를 주신 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8707번님도 역시 또 5342번님은 6개 해당된다고 어떤 면에서는 강박증도 있대요. 뭐 어찌 보면 뭐 좋은 현상이지요. 저는 자주 문자 보내는데 한 번도 채택이 안 된다고. 아유, 5342번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8411번님은 저도 반주자라서 그런 걸까요? 오늘 이 충성형 6개나 해당이 된다고. 그러게요. 반주자분들 중에서도 좀 많은가 봐요. 자, 충성 이렇게 보내주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도 문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선물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개별적으로 문자가 갈 건데 불러드릴까요 오늘은? 알겠습니다. 자, 5342번님 한 번도 안 됐다 하셔서 5342번님 그리고 8411번 8412번도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내일 또 함께 하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목요일마다 여러분들의 밥상 고민을 해결해 드리죠. 자, 이 2시의 기쁨 사랑해 주시고 2시에 알람을 맞추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곡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향기로운 나무. 네, 이 고백처럼 내일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채우실 은혜 주신 오늘 바라보시면서 사시죠. 자, 2시의 기쁨 제작 진행의 최정민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8월 19일 오늘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오늘 라이브로 찬양하는 라디오 예배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제 목요일에 했는데요. 자, 오늘 하루 앞당겨서 수요일에 오늘 라디오 예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그렇지만요, 사람과의 만남도 그런데 우리가 예전부터 약속하고 계획했던 만남이 있고요, 계획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만요, 또 그 만남이 신기하고 어떨 때는 더 편안할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생각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 게스트도 계획되지 않은 만남인데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라디오 예배에 누가 나오냐, 바로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라디오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가 소홀해졌거나 예배를 중단했던 분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새끼라 라디오 예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자,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 바로 거기가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듣는 방송, 듣는 시간이 아니라 직접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다면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이 시간에 아뢰고 맡기고 또 기도도 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잠깐 떠나 있는 분, 저희 새끼라에 꼭 방학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무교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 그분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국 생방송 오늘도 진행됩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께서 받고 계시는 은혜 그리고 신청곡 보내주시면 함께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극동방송의 수신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아니면 극동방송의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9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여러분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 참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곡도 좋아하시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시와 그림의 찬양도 신청하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냥 찬송가 복음성가 신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오프닝에 말씀드린 대로 네. 이 계획된 만남이 있고 네. 그냥 우연히 맞아요. 아니면 막 그냥 갑자기 그냥 그렇죠. 번개라고도 하는데
1: 그러니까요.
0: 오늘 이제 우리 김정성 목사님이 방송국 근처에 저녁에 집회가
1: 네.
0: 있어가지고
1: 네 맞습니다.
0: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 집회 전에 뭐 하세요? 그랬더니 뭐 특별히 할 일이 없다고 할 일이 없다고 하죠.
1: 아, 시간 그럼... 가능합니다 그랬죠 제가 언제
0: 그래서 아 그럼 새끼라 오세요 해가지고
1: 알겠습니다
0: 갑작스럽게 네. 이렇게 김정성 목사님께서 네.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가움의 메시지를 좀 주시고요.
1: 네.
0: 그리고 또 김정성 목사님이 갑자기 왔기 때문에
1: 네.
0: 우리 반주로 건반으로 섬기는 우리 김진아 집사님도 갑자기 또 오셨어요.
1: 오셨어요.
0: 애가 셋인데
1: 그러니까요,
0: 애를 갑자기 지금 막 아이고. 맡기고 남편이 지금 뭐 직장에서 조퇴하고 와가지고
1: 난리가 아닙니다 네. 지금.
0: 그래서 지금 막내를 지금 보기 시작했나요? 네, 지금 보기 시작했어요. 와, 우리 김진아 집사님 남편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아유, 너무 네. 감사해요. 지금 듣고 계실 텐데 네,
0: 그러니까 듣고
1: 고맙습니다. 진짜
0: 고맙습니다. 네. 자, 어우 벌써 이렇게 막 반가움의 메시지.
1: 그러네요.
0: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네.
0: 완전 팬이에요.
1: 아이고.
0: 신기 반기 뭐 이러면서 막. 뭐 항해자 벌써 막 신청하셨습니다.
1: 아이고, 또 이분 임영웅보다 김정석이요.
0: 이야, 이거는. 임영웅보다 김정석 와
1: 김정석이란 게
0: 정석이란 게 이러면서
1: 아이 감사합니다.
0: 이야 여기저기서 목사님 네. 반가워하고 계십니다.
1: 아이고.
0: 자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님

0: 갑자기 제가 이렇게 또 섭외를 했는데
1: 네 맞습니다.
0: 아, 이렇게 또 네. 오케이를 해주셔서 목사님 아, 감사합니다.
1: 제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네.
0: 자, 시와 그림의 찬양도 좋고요.
1: 네.
0: 아니면 어떤 찬양이든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신청 찬양 샵 1069번으로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신청해 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찬양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받고 계시는 여러분의 은혜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 목사님 어떤 찬양 우리가 할까요?
1: 시와 그림 그러면 뭐 많은 곡들이 있겠지만
0: 네.
1: 그래도 요즘에 뿐만 아니라
0: 네.
1: 전 세대가 같이 부르는 찬양 임재.
0: 임재.
1: 또 이 시간 또 시작하면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0: 아멘.
1: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임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0: 그렇습니다.
1: 임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제가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네. 다른 교회를 가면은 언제부턴가 이 임재를 주일 11시
1: 네.
0: 뭐 10시 예배 때 이렇게 메인으로 부르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1: 정말 많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맞아요. 임내성으로 많이 부릅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0: 막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소서 이 고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요.
1: 네. 임재하시면요.
0: 네.
1: 그리고 만나주시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0: 네네.
1: 성령 충만하면 그 예배는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0: 아멘입니다.
1: 그리고 우리의 삶이
0: 예.
1: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임재라는 이 곡은 정말 정말 우리의 삶의 예배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여러분이 지금 차 안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집이나 아니면 산책로 여러 가지 일터에서 들으실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그 자리를 바로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하나님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잠깐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만 빼고 우리 잠깐 눈 감고
1: 네.
0: 우리 기도하고 찬양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1: 네.
0: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일터에서 또 집에서 차 안에서 방송국 스튜디오 안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멘.
0: 특별히 우리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님 불러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 김진아 집사님도 불러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멘.
0: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1: 주여.
0: 하나님 우리를 일대일로 만나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하나님을 지금 떠나 있는 분들 그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찾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 모든 것 감사하고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하늘의 문을 열소서.

0: 아멘. 자, 새끼라 라디오 앱에 우리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과 함께 임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목사님 환영의 메시지. 아, 와, 네. 임재 렛츠고 하고 이렇게 신청. 임재.
1: 8234님 임재 은혜로워요 너무 하셨고요. 네.
0: 저희 교회도 오셨었는데 그때 주의 피 처음 들었거든요. 너무나 은혜가 돼서 네. 찬양단에서 계속 부르고 있대요.
1: 정말요.
0: 2684번님
1: 감사합니다.
0: 이 주의 피가 네. 목사님 예전에 막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네, 불렀던 맞아요. 그 찬양이죠. 맞아요.
1: 보혈 찬양하고 기도하면요 현장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예, 예. 아, 또 그 현장에 계셨군요. 야. 반갑습니다. 네.
0: 라이브인가요라고 물어보셨어요.
1: 라이브인가요?
0: 와, 찐 라이브입니다. 찐
1: 네,
0: 라이브.
1: 지금 라이브.
0: 대부분 이제 우리 네. 목사님께서 이제 집회를 가시면 네. MR이라고
1: 맞습니다.
0: 하는 그 연주 음악을 네, 네. 틀고
1: 반주를 틀고
0: 찬양을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여기 지금 새끼라에서 그 MR을 틀고 목사님이 찬양을 하면
1: 네.
0: 목사님은 그냥 어떤 음원을 틀어놓은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굳이 오늘 힘들게 김진아 집사님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1: 반주로 직접 피아노 치시면서
0: 진짜 피아노를 치면서
1: 아, 지금 라이브입니다 네, 하고
0: 라이브를 하면서 노래 못 부르는 김인수 옆에서 꼽사리 껴가지고
1: 아,
0: 같이 부르면서 왜냐하면 여러분도 계시는 곳에서 함께
1: 맞습니다.
0: 부르자
1: 맞습니다.
0: 찬양하자 네.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의미로 진짜 라이브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요. 함께 찬양해 주십시오.
0: 그렇습니다. 네. 임재 찬양 지난주 특송으로 불렀었대요.
1: 오늘 들으니 은혜가 배가 되네요. 따라 부르니 가슴이 뭉클해요 하셨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1705번님은 시와 네. 그림의 내가 하노라 이거는 많이 모르는 곡
1: 맞습니다. 사실 이게 그 다른 목사님 곡이고요. 제가 네. 다른 음반에 녹음을 했는데
0: 예, 예.
1: 그림 찬양으로 알고 계셔서 제가 불렀으니까요.
0: 그렇죠.
1: 그래서 예. 저희가 이번에 새 앨범을 만들면서 시와 그림 버전의 내가 노라를 또 만들었습니다.
0: 그렇구나.
1: 내가 노라 이런 곡이 있어요.
0: 와 네. 교회 이름이 임재교회래요.
1: 정말요?
0: 임재교회,
1: 임재교회?
0: 김인숙. 또 이름도
1: 김인숙.
0: 저하고 이름도 비슷하시네.
1: 그런 교회가 있군요.
0: 임재 찬양 덕분에
1: 네.
0: 교회 이름이 좋다고 참 많이 얘기를 들었대요.
1: 정말요.
0: 와.
1: 저 불러주셔야 되겠네.
0: 그니까. 임재교회.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1: 그니까요.
0: 수능도 다가오고, 저의 아들도 입시 중인 고2인데, 매일 이 순간 두려움으로 가득한데,
1: 네.
0: 와. 그러면서 항해자를 신청하셨습니다. 항해자. 신청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1: 그러네요. 정말 많습니다.
0: 1번님도.
1: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찬양 모두 너무너무 좋아요. 신청곡 항해자 부탁드립니다. 참깨 털면서 찬양 들으니.
0: 참깨를 털고
1: 참깨 털면서 찬양 들으니 힘든 것도 더위도 있고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0: 진짜 참깨를 진짜 터는구나.
1: 더우신데 오늘 진짜 그러니까, 덥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더운데 아유 건강 조심하시면서.
0: 네. 네.
1: 그래도 일하는 현장에 라디오를 탁 틀어놓고 함께하시는 이 모습이 너무 네. 귀한 것 같아요.
0: 예.
1: 네.
0: 일터에서 이렇게 극동방송 들으면서
1: 네, 맞아요.
0: 예, 찬양하면서 네. 일하시는 분들 많고
1: 어떤 분은요 농작물을 키우시니까
0: 네네.
1: 비닐하우스나 뭐 이런 데다가
0: 네네.
1: 아예 그냥 틀어놓은대요.
0: 맞아요.
1: 찬양 듣고 크라고.
0: 그러니까
1: 네.
0: 뭐 딸기하우스
1: 그렇죠.
0: 뭐 이런 데다가
1: 맞아요.
0: 그 딸기는 보통 딸기
1: 아니다. 그러니까 은혜로운 딸기
0: 이렇게 얘기를 하고
1: 임재
0: 있습니다.
1: 딸기.
0: 예.
1: 네.

0: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항해자 조금 있다가 저희가 준비하겠고
1: 네.
0: 목사님께서 두 번째 네. 선택한 곡이 있잖아요.
1: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많이들 좋아하시고요. 또 현장에서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워십으로.
0: 저도 이 곡을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고
1: 네.
0: 예전에 제가 이제 오프닝 곡으로도 참 많이 썼고.
1: 이 곡을요.
0: 예. 왜냐면 우리가 약하고
1: 네.
0: 맨날 넘어지고
1: 맞아요.
0: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네.
0: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1: 맞아요.
0: 힘이 생겨요.
1: 그러니까 사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데
0: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0: 예.
1: 내가 너 사랑해
0: 예예.
1: 이 음성이 있으면은 진짜 예. 힘이 나잖아요. 예.
0: 예전에 이 곡하고 네. 나의 피난처 예수가 같은 앨범에 있었잖아요.
1: 맞아요. 같은 앨범이에요.
0: 그 곡을 참 많이 듣고 부르고 그랬는데
1: 네.
0: 사람들은 많이 몰랐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턴가 이 곡도
1: 엄청납니다.
0: 이제 그 찬미예수 우리 불렀던 것처럼
1: 네네.
0: 이제 이렇게 수록이 되더라고요.
1: 그렇죠. 맞아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맞아요. 많은 네.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0: 혹시 이제 네. 목사님 이 곡에 대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나요?
1: 이 곡은요. 예. 사실은 5집에 들어간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피난처가 다 5집이에요.
0: 네네.
1: 근데 1집 항해자 만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후렴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0: 네네.
1: 나왔어요. 근데 앞부분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0: 네.
1: 앞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작곡자가. 그래서 이 곡을 그냥 서랍에 넣어놓고 그냥 묵혀둔 거죠.
0: 네네.
1: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앞부분을 주시면서
0: 네네.
1: 10년 만에 탄생한 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0: 그렇구나.
1: 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또 김치 이런 거는 또 푹 익히면은 또 이게 깊은 맛이 있잖아요.
0: 예, 그렇죠.
1: 이 찬양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 현장에서 부르면요 많은 네. 분들이 그냥 눈물을 쏟으면서 찬양 같이 하시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방구석 1열에서 지금 두 손 들고 찬양한다는
1: 와,
0: 분도 계시거든요.
1: 할렐루야.
0: 자, 이 찬양의 가사처럼
1: 네.
0: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아니면 상황 가운데 진짜 몸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1: 네.
0: 특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가지고 내가 어렵다. 내 마음 만져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과 함께
1: 네.
0: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소리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1: 좋습니다.

0: 자,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껴라 라디오 앱에 오늘 갑작스러운 섭외.
1: 맞습니다. 예,
0: 번개 섭외. 이 근처에서 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또 집회가 있으셔가지고. 맞습니다.
1: 어떤 분은 급조 방송.
0: 그러니까 김경성 목사님께서 네. 예, 또 좀 여유가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예. 목사님이 나오시니까 피디님도 네. 엄청 신나신 것 같다고. 아우, 신나죠.
1: 그렇게 또 보신다니까 네,
0: 그러니까
1: 너무 좋네요.
0: 네. 잘 느끼셨네. 네. 제가 이제 목사님 예전부터 이제 제가 네, 좀 맞아요. 알고 있어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제가 정말 그 뿅아리 방송인일 때부터 처음 찬양 가수를 만났던 게
1: 아, 그렇죠. 그때
0: 시와 그림이었습니다.
1: 맞습니다. 예.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 예. 뵈면서
0: 그렇습니다.
1: 행복하게 인사하고 그러니까. 또 우리 또 자주 만나니까. 그러니까. 또 너무 반갑더라고요.
0: 아, 목사님하고는 네. 저 지난번에 이제 또 목포극동방송에서
1: 네, 네, 맞아요.
0: 같이 우리가 이제 전파선교사 그렇죠. 특별장방송도
1: 맞습니다.
0: 했었는데 네. 목사님 그 기쁜 소식이 그때 제가 네. 제 친구 이름으로 네. 그때 전파선교사를 심었는데 네. 그 친구가 교회를 최근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 할렐루야. 박수.
0: 야.
1: 할렐루야입니다.
0: 너무 감사했어요.
1: 야,
0: 진짜.
1: 기가 막히네.
0: 하나님께서 기도도 했지만 물질도 심으면서 했는데
1: 그렇지.
0: 그 친구를 이제 몇 번 제가 데리고 갔는데
1: 네네.
0: 그 뒤로 이제 전 쭉 빠졌는데 계속 그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1: 와.
0: 거예요. 아내랑 같이.
1: 야. 금방 응답 받으시네 우리.
0: 아.
1: 야, 김혜수 PD님 장난 아니네.
0: 아, 그 예전부터 야. 이제 사실은 기도는 해왔는데 최근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래,
1: 네.
0: 야 친구를 해서 물질도 한번 해봐.
1: 야.
0: 그래서 이제, 이제 전파 선교사 했는데
1: 네.
0: 하나님께서 이렇게
1: 결단인 것 같아요. 결국 결단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0: 예.
1: 네.
0: 자, 오늘 여러분께서 받는 은혜도 주시고 계시지만 신청곡도 많이 주고 계시는데
1: 그러니까요.
0: 여러분 시와 그림 곡도 주시지만요.
1: 네네.
0: 아닌 곡도 좀 주세요. 다른 찬양들 섭할 것 같아.
1: 나 근데 또 저희 찬양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신청해 주시니까
0: 그러니까.
1: 개인적으로는 참 기쁩니다.
0: 그러니까.
1: 네, 근데 다른 찬양도 좀
0: 다른
1: 신청해
0: 찬양도
1: 주세요.
0: 한번 신청해 네, 주시고요.
1: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0: 근데 이제 항해자는 안 할 수가 없네요.
1: 아,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0: 항해자는 진짜 많이 신청하는데
1: 그러니까요.
0: 목사님이 항해자라는 곡이 1집 앨범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1집 곡인데
1: 맞아요.
0: 이때만 해도 시와 그림을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 알지는 못했었어요.
1: 전혀 모르셨죠.
0: 근데 항해자라는 곡만 가끔 아시는 분도 있었고
1: 떴어요. 그때부터
0: 제가 이제 목사님 통해서 간증 들을 때
1: 네.
0: 믿지 않는 분들이 갑자기 일터에서 이거 듣다가 뭐 변화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1: 일터에서 안 믿는 분이요?
0: 안 믿는 분이 사무실에서인가?
1: 안 믿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다가 안 다니는
0: 분들이?
1: 그런 분이 계셨는데
0: 네.
1: 이제 저희 아내가 회사를 다닐 때였어요.
0: 네네.
1: 그때 이제 찬양을 틀어놨는데 항해자를 듣고 이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되신 경우도 있고
0: 네네.
1: 또 목숨을 끊으려고 하셨던 분이
0: 네.
1: 극동방송을 통해서 항해자를 들으시고 다시 회복되시고 이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0: 이게 보면은 주나를 놓지 마소서.
1: 맞아요.
0: 이런 가사가 좀 마음을 울리는 것 같아요.
1: 저희 이 항해자는요
0: 예.
1: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주나를 놓지 마소서.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잖아요.
0: 그러니까 그냥 직접적이잖아요.
1: 네.
0: 날 포기하지 마소서.
1: 맞아요. 그 우리 간절한 마음이 있을
0: 그러니까,
1: 때 그렇게 표현하는데
0: 그러니까. 예.
1: 저희 작곡가가 정말 눈물 흘리면서 짐승처럼 피아노방에 앉아서
0: 헝헝
1: 울면서 피아노를 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곡이었기 때문에
0: 네네.
1: 그냥 생 가사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0: 네네.
1: 그 힘든 어려움을 그대로 표현한
0: 네네.
1: 그런 찬양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0: 최근에 보면 이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도 참 좋아하시지만은
1: 네.
0: 이 항해자도 그렇고
1: 네.
0: 깊고 넓은 바다로 가고 두려움에
1: 네.
0: 떨고 있는 좀 이런 가사가
1: 그렇죠. 네.
0: 공감이 되면서
1: 맞아요.
0: 아, 하나님 저도 좀 어떻게
1: 그러니까.
0: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우리 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0: 자, 여러분 항해자 목사님과 함께
1: 좋습니다.
0: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1: 네.
0: 하나님께 주님 저도

0: 우리 항해자.
1: 네.
0: 예. 아, 방향을 잡아주시옵소서. 하, 마지막 가사도 또 오늘따라 또.
1: 그러니까요.
0: 이렇게 죄악이 오네요.
1: 아,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이 항해자를 작곡할 때 그 마음은.
0: 네.
1: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0: 네네.
1: 멈춰야 될지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망망대해 캄캄해서 아무데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표현한 건데
0: 네.
1: 많은 분들이 그래서 공감해 주시고 함께 눈물 흘려 주시는 것 같아요. 저 목사님 이 곡을 부르면서 큰 힘이 됩니다. 막 감사 감사 하시는데 부른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네요.
0: 와, 네. 참, 저는 바닷가에서 커서 그런지 나의 고향 앞바다와 고향 바다를 비추는 등대를 생각하면서 늘 항해자를 찬양하신다고요.
1: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망망대에 딱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 끝에 환한 빛이 보이면요. 아, 등대다. 그리고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0: 네네.
1: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0: 네네.
1: 앞이 보이지 않지만 빛 대신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0: 네.
1: 주님 말씀 아닙니다. 따라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0: 내 삶의 항해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
1: 네.
0: 시선이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게 하소서.
1: 할렐루야.
0: 공부 3, 4번님 이렇게 네. 오셨고요. 자, 벌써 눈물 나요.
1: 네.
0: 목사님 목소리 낮에 들으니까 더 좋아요. 밤에 많이 들으셨나 봐.
1: 아, 그랬나
0: 전남 순천에서 네. 광양에서
1: 네.
0: 예. 아이가 주의 자녀로 자라길 늘 기도하며 전파 선교사도 하고 있지만
1: 네.
0: 잘 다치고 응급실도 가는 중
1: 아이고.
0: 늘 주님 보호 아래 있음을 경험합니다. 저의 기도가 쉬지 않길.
1: 할렐루야. 아멘. 네. 김인수 PD님 큰일 네. 하셨네요. 저도 해야겠어요. 하셨고요.
0: 뭐, 어떤 일을 하죠?
1: 전파 선교사로 친구가 지금 주님께 돌아왔으니까
0: 그렇죠.
1: 네, 피디님 큰일 하셨어요. 저도 해야 되겠어요. 네. 하셨습니다.
0: 우리 네. 0305번님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주차장에서 내리질 못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1: 먹먹함과 울림.

0: 그러면 어쩔 거예요 하셨습니다.
1: 자 여러분 이제 시와 그림의 찬양도 신청하시지만 네.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송가나 복음성가도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샵 1069 우물정 1069 아니면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네. 여러분께서 신청하시면 좋겠는데
0: 네.
1: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곡을 신청하셨는데 마침 저희 극동방송 음원에 이 곡을 목사님이 부른 곡이 있어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저는 꼭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네. 목사님 곡을 제보전으로? 많이 틀어요. 그 반주가 저는 참 좋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 네, 네. 뭐 목사님 뭐 목소리야 항상 편안하고 친근하고 네. 좋지만 오늘 또 이렇게 또 0246번님께서
0: 네,
1: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0: 네.
1: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예, 이렇게 또 우리 다윗의 고백 우리 찬양으로 만들어진 곡. 여러분 혹시 지금 잠시 아까 마음이 어렵고 떨어져 있는 분 하나님과 잠깐 멀어져 있는 분 계시면
0: 네.
1: 방학이라고 샵 1069번으로 한번 보내주세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0: 네.
1: 이런 메시지도 좋습니다. 저희가 연락 드릴게요. 선물도 드리고 하나님께로 꼭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네. 시간에 또 소리내서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시죠.
0: 네.

0: 자,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예.
0: 자, 3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오늘 갑작스러운 우리 또 섭외. 예. 또 이런 것도 재밌

0: 있습니다.
1: 아, 좋네요. 예. 네.
0: 방송국 지나가다가 또 네. 예, 좀 여유가 생기면 연락 네네. 주십시오.
1: 알겠습니다. 이게 네. 제가 이제 무슨 곡을 부를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즉석에서 신청하신 곡도 이렇게 불러드리니까 네네. 아 좋은데요.
0: 또 색다르죠.
1: 그러니까
0: 예, 신청곡. 네. 새끼라는 늘 쫄깃쫄깃합니다.
1: 피디님 그러시죠.
0: 그래서 새끼라는 좀 그렇게 방송을 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네. 각본이 없습니다. 각본이.
1: 그러니까 각본 없어요. 네. 맞아요.
0: 그나마 네. 오늘 또 이렇게 시와 그린 노래가 참 많아가지고
1: 네.
0: 근데 오늘 또 항해자와 같이 신청곡이 또 가장 많이 신청곡이 그러니까요. 들어오는 곡이 있습니다.
1: 맞아요.
0: 바로 이제 역전되리라. 네. 어떤 네. 분들은 이제 기도를 멈추지 마라라고 네, 네, 이제 맞아요.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1: 근데 정말 많이 찾으시네요.
0: 그러니까요. 근데 대부분이 7749부님처럼 사업 실패 한번 읽어주시죠.
1: 네. 네, 사업 실패와 이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며 제게 위로와 도전이 되었던 찬양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며 끝까지 버티고 이기며 주님 사역 잘 감당한 시간을 지나 이제 역전되는 승리의 날이 분명 오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시면서 이제 역전되리라 신청하셨어요.
0: 아멘.
1: 와. 힘든 시간을 보내셨지만 이제 다시 한번 네네.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0: 우리가 역전을 꿈꾸고 네. 소망하면서 네. 이렇게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제 이 곡을 항상 이렇게 소개하면서 네. 멘트를 하는 게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모든 인간이 다 역전을 꿈꾸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첫 번째 가사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
1: 맞아요.
0: 기도를 멈추지 마라.
1: 그래, 맞습니다.
0: 네. 그냥 무조건 역전만 꿈꾸면 안 되고
1: 맞아요.
0: 기도하는 가운데 네. 일단은 우리가 영적인 역전이 좀 네. 필요하지 않을까.
1: 맞습니다. 그래서 네. 부재가 기도를 멈추지 마라.
0: 예.
1: 그렇죠. 그래서
0: 그렇습니다.
1: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전시키시는 네. 거죠.
0: 우리 네. 새끼라가 방학 네. 중에 있는 분들을 계약시키잖아요.
1: 맞아요.
0: 저는 이게 역전이라고 보거든요.
1: 엄청난 역전이죠.
0: 영적인 그럼요. 역전.
1: 네, 맞습니다.
0: 다시
1: 네,
0: 새생명.
1: 그래서 저도 뭐 방송 많이 들으니까
0: 예, 예.
1: 또 엊그저께도 제가 들었는데
0: 네네.
1: 방송에서 이제 네. 제가 좀 오래 쉬었는데 제가 이거 방학이 맞나 모르겠네요. 뭐 지금 뭐 나가고는 있는데
0: 중간중간에 방황한다고.
1: 그다음에 또 예, 나가고는 예. 있는데 마음은 안 나가고 있어서요. 예, 예, 뭐 예. 그죠? 맞죠?
0: 맞아,
1: 그런
0: 맞아,
1: 분 계셨죠.
0: 맞아. 들으셨구나.
1: 예. 네, 근데 그런 분들 하면서 제가 이게 방학이 맞나 모르겠네 하셨는데 그 분명히 방학이긴 한데
0: 네네.
1: 방송을 통해서 이게 영적 기도를 따라 하시고
0: 네.
1: 역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진짜.
0: 그렇습니다.
1: 네.
0: 아멘이에요.
1: 네.
0: 하나님께서 다 지금 영적인 역전을 네. 조금씩 조금씩
1: 맞습니다.
0: 이뤄주고 계십니다.
1: 네.
0: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역전도 몸의 역전.
1: 그렇죠.
0: 예, 어떤 물질의 역전도 물질 역전. 네. 생기겠죠.
1: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0: 네. 1639번님도 사춘기 아들 방황할 때 이 찬양으로 주님께 믿고 의지하면서
1: 아이고,
0: 기도했대요.
1: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0: 지금 성악으로 입시 준비 중에
1: 오,
0: 있고
1: 할렐루야.
0: 하나님의 일하는 아들 되길 기도한다고.
1: 아멘입니다.
0: 예.
1: 아멘입니다.
0: 오, 네. 참 역전되리라.
1: 될 줄 믿습니다.
0: 이분도 8615번님도
1: 5년째 병상에 있는 남편이 늘 극동방송 들으며 하루하루 견디고 있습니다. 역전시키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0: 네네.
1: 역전되리라 신청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아이고.
0: 자, 많은 분들.
1: 자, 힘드신 분들이 또 이 곡을 붙들고 계세요.
0: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라는 결단으로
1: 네.
0: 영적인 역전을 꿈꾸면서
1: 좋습니다.
0: 우리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시죠. 네. 예.

0: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분들
1: 네.
0: 영적으로 꼭 역전돼서
1: 네,
0: 다시 그렇습니다. 꼭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 할렐루야.
0: 예, 아까 보니까 방학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도 계시네요.
1: 네, 네 그러니까
0: 제가 방송 끝나고 꼭 전화 드리겠습니다.
1: 선물 드리는 거죠.
0: 네, 선물도 와, 드리고. 네. 방송 끝나고도 전화 연결하면 제가 똑같이 해요.
1: 와,
0: 영접기도 똑같이 하고, 교회 소개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1: 이야, 예. 참 대단한 일을 하고 계세요.
0: 아닙니다. 아이고. 예. 우리 총연출 그분의 예. 뜻을 받들어가지고, 예. 조연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너무 귀합니다.
0: 네. 예. 제 신앙의 방황에서 이 찬양이 건져졌대요. 라디오에서 직접 들으니까 그때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1: 할렐루야.
0: 와 금방 역전되리라 네. 신청하려고 하셨대요.
1: 저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역전시켜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0: 아.
1: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0: 이 목사님의 네. 곡마다
1: 네.
0: 이 집회마다의 어떤 그 간증 풀자면 뭐 안 되잖아요. 네, 시간이
1: 맞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0: 예,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1: 네.
0: 지금 오늘 뭐 문자도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다 소개를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1: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예.
0: 눈에 띄는 어떻게 뭐 문자들 있나요?
1: 여기 0850님 작년 병원에서 김정서 목사님의 이제 역전되리라 많이 많이 불렀어요. 작년 병원에서 제가 7~8명 모아서 예배드렸는데 그중 한 분이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전도해서 우리 구역 식구로 부족한 거 제가 구역장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하셨는데 야, 그러니까 병 중에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0: 예예.
1: 회복되시고 전도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참 너무 귀하죠.
0: 그러니까요.
1: 정말 상황을 보지 않고 고난 너머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해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셨어요. 야, 근데 아까 또 그 문자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0: 네.
1: 파주 어디 버스인데 극동방송을 지금 켜놓고 계시대요.
0: 기사님이.
1: 기사님이.
0: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에서

0: 그래서 네. 택시는 더 많고요.
1: 그렇죠.
0: 버스 기사님들이 용기 있게 트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그래서 지금 찬양 들으면서 버스 안이 성전입니다.
0: 야.
1: 이렇게 선포하셨어 아까 문자에.
0: 와. 야. 파주 버스뿐만 아니라 우리 시내 버스 안에 지금 임재가.
1: 그러니까 임재가.
0: 우리 주님의 임재.
1: 역전이. 할렐루야.
0: 거기서 그 승객분들 가운데서 이 찬양 듣다가 네. 어? 나 이거 아는 곡인데
1: 오,
0: 옛날에 불렀었는데
1: 네,
0: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1: 맞습니다. 제 항해자 듣고 간호사분이 주님께로 돌아온 분들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좀 쉬면서 방 안에서 뭐 그냥 커튼 켜놓고 있었는데
0: 예.
1: 극동 방송 듣다 항해자 들으신 거예요.
0: 야.
1: 이게 뭐야? 그리고
0: 그러니까.
1: 계속 반복해 들으시다가 회복이 예. 일어난 거죠.
0: 와, 우리 5281번님이
1: 네.
0: 지금 우연히 퇴근길에 들었는데 2년째 지금 교회를 떠나 있대요.
1: 어, 방학이시군요.
0: 지금 주차장에 들어와서 멍하니 라디오만 듣고 있는데 주님은 저를 포기 안 하신 걸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1: 야.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속상한지 눈물만 나서 운전하다가 가까운 주차장에 들어왔대요.
0: 자, 우리 5181번님도 방송 끝나고
1: 네.
0: 제가 전화를 드리겠고요.
1: 그러니까요.
0: 이 대답은 우리 신청곡 가운데서
1: 네.
0: 이 곡으로 우리가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1: 신청곡이 있었어요.
0: 예.
1: 야,
0: 포기
1: 답이다,
0: 안 하신
1: 답이다,
0: 걸까요?
1: 진짜. 예.
0: 바로 이 곡으로 우리가
1: 할렐루야.
0: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1: 네.
0: 우리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님과
1: 네.
0: 인사 나누고요.
1: 네.
0: 오늘 건반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남편도 고맙고 우리 김진환 집사님도 감사하고 예.
1: 네.
0: 자,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1: 맞습니다.
0: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조연출 김인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0: 대전 극동 방송입니다.
1: 방송 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농촌교회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교단에 관계없이 농촌 지역에 소재한 교회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내용은 예배에 필요한 음향 장비의 수리와 교체, 교회 예배 환경과 사택의 생활 환경 개선입니다. 신청은 8월 24일 월요일부터 9월 13일 주일까지 세상의 빛 이레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된 내용은 교회 재정 여건과 지원 필요의 시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방문과 상담을 거쳐 지원 교회를 선정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세종 YWCA가 세종시 한솔동에 위치한 세종 꿈의 교회에서 2026년 세종 YWCA 후원의 밤 말씀과 함께하는 제2회 찬양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회복, 다시 사랑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양왕열 퀄텟과 현승원 전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 YWC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신당동에 위치한 순복음 신당교회가 8월 23일 주일 오전 11시 조현호 선교사 초청 선교 전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 대상자와 지역 주민을 초청해 복음을 듣고 교제하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순복음 신당교회로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도안동에 위치한 좋은교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광림교회 남성 성가단 초청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좋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순복음교회가 8월 26일 수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교회 창립 40주년 전성도 영혼육 성령충만 부흥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명예부원장 김원철 목사님입니다. 문의사항은 대전 순복음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금남면 장제길에 위치한 세종중흥교회가 8월 23일 주일 오전 11시 창립 22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세종중흥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덕 한빛교회가 9월 8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20분 16기 기도학교를 진행합니다. 교회와 나라 그리고 열방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중보기도 사역자를 양성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덕 한빛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수원 침례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중문 침례교회 장경동 목사와 함께하는 마을잔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여 수원 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언더우드 선교훈련원이 9월 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온라인 강의로 교단 총회 인증 선교 훈련 과정을 진행합니다. 문의사항은 언더우드 선교훈련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원어의 샘이 8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온라인으로 원어 성경을 통해 보는 다락방 수훈을 진행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헬라어로 배우는 과정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원어의 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 아가페 합창단이 사역을 함께할 단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대전 서문교회에서 연습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아가페 합창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공주중앙장로교회 김진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 성장 공식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상어 중에는 끊임없이 헤엄을 쳐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상어들이 있다고 합니다. 백상아리나 청상아리와 같은 그런 상어들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멈추면 죽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상어들은 호흡을 어떻게 하는가 보았더니만 앞으로 나아가면서 물이 아가미를 통하여서 통과할 때에 산소 공급을 얻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물이 공급되지 않아서 아가미를 통하여 흘러들어오지 않아서 산소 공급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호흡 방식을 렘 환기 방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잠잘 때도 그래서 완전히 멈추지 않고 조금이라도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멈추면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이 결코 우리 믿는 자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어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말씀은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자신들이 이전에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강한 유혹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교훈, 책망, 권면의 말씀이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교훈과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교훈과 권면을 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이 지금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떨쳐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성숙한 믿음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전진하지 않으면 그곳에 그냥 멈추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퇴보하고 급기야 신앙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런 경고를 본문 4절과 6절에 걸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한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는가? 믿음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름하여 믿음 성장 공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믿음 성장 공식은 이런 것입니다. 은혜 자리에 자주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자리에 어떻게 된다고요? 자주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주 내리는 비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두 번 내리는 비라고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곡식은 한두 번 비가 내린다고 해서 잘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주 반복해서 비가 내려줘야지만, 물이 공급되어져야지만 곡식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두 번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련회 한번 참석하고 부흥회 한번 참석해서 은혜 받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계속해서 그 사람 안에서 작동되고 작용해야지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깊고 더욱더 넓은 은혜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시행착오도 겪고 때로는 실패도 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의 믿음에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한 날로부터 정말 부지런히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어느 순간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 시작하는 그날부터 새벽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기도 참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

여러분은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가능하면 모든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려고 애를 쓰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진행되어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전도 훈련, 성경 공부,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심지어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어지는데도 봉사에 참여하기까지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세례받고 또 일정한 기간 지나고 나서 집사 직분 받고 여전히 충성되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이지. 그런 분들을 볼 때면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믿음 성장을 위해서는 꾸준하게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간혹 인용하는 속담인데요.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라고 하는 속담입니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것이죠. 농부의 부지런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속담입니다. 농부가 부지런히 농작물 사이를 오고 가면서 농작물들을 돌보기 때문에 농작물들이 그렇게 잘 자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이 속담을 농작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농작물은 반드시 농부의 부지런한 손길을 더듬어야지만 때에 맞게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지.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지런히 더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부지런히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농부라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포도원직이라, 농부라. 우리 인생밭을 갈고 다듬고 돌보시는 친히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부지런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부지런한 은혜의 손길을 더듬기 위해서 우리 또한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지런히 은혜 단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해서 언제나 우리 삶에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주 우리에게 은혜 단비를 내려준다고 해서 좋은 일만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 우리 인생 밭에 고난의 비를 내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들고 괴롭고 피하고 싶은 그런 고난의 비를 내려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성장에 유익이 되어지는, 우리의 성장에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고난이지요. 우리가 자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입에 쓴 약이 어디에 좋다고요? 입에 쓰면 쓸수록 몸에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 고난이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믿음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자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지만 때때로 고난의 비를 내려주실 때가 있는 것이지. 따라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인내와 소망으로 어떠한 고난이든지 감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고난의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버텨내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하지만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인내한다면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 고난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그처럼 자라게 하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인내하고 인내로 감내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은혜의 자리로 부지런히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의 비를 내려주실지라도 그 고난의 비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 성장 공식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은혜를 흡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흡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7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흡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지 비를 맞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깊이 깊이 흡수하여서 땅속 깊숙한 부분까지 촉촉히 적셔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골수에 깊이 새겨져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믿음에 성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운전면허 필기시험 100점 맞는다고 해서 운전을 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필기시험 100점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시험 본 분들하고 이렇게 박수 쳐주고 했는데 박수 받는다고 해서 운전 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운전대를 붙들고 운전을 해봐야 됩니다. 좁은 골목길도 가봐야 되고 고속도로 위도 달려봐야 되고 차들이 많이 막히는 러시아워 때도 운전을 해봐야 되고 주차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운전을 몸에 배이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지만 진짜 운전을 잘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지. 단지 은혜를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은혜를 맛보고 경험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지. 내 속에 깊이 깊이 은혜가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생각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고 내 습관이 되고 내 행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럴 때 우리 믿음에 성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땅이 다 비를 잘 흡수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땅이 비를 잘 흡수합니까? 부드러운 땅들이 비를 잘 흡수합니다. 딱딱하게 굳은 땅은 좀처럼 비를 잘 흡수하지를 못합니다. 비가 많이 내려도 그냥 쓸려 내려가도록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잘 흡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잘 흡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겸손한 마음밭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를 쓰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는 결코 말씀을 잘 흡수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듣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이 참 좋은데 이 말씀은 김집사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말씀은 내 남편이 좀 들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는 결코 말씀을 흡수할 수가 없는 것이지. 뿐만 아니라 이미 다 아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는 결코 말씀이 흡수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면 아무리 은혜의 단비가 내린다고 할지라도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부드러운 마음밭, 겸손한 마음밭이 될 때에 은혜가 깊이 깊이 스며들고 아름다운 때에 맞게 잘 자라갈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도 맺게 되는 것이지. 바로 괜찮아 여러분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흡수하는 부드러운 마음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한 마음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 성장 공식은 무엇인고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7절 말씀 전체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농부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서 농부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열매는 믿음 성장의 결과에 해당이 되죠. 자주 은혜 자리 나와서 그 은혜를 내면 깊숙이 받아들일 때에 믿음이 성장하고 마침내 크고 작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는 믿음 성장의 결과이지만 한편에서는 믿음 성장을 촉진하는 촉진자가 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조금씩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누군가를 섬기는 봉사의 자리를 찾는 것이 일반적이지. 그런데 누군가를 섬기는 봉사의 자리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또다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누군가를 섬기면서 더욱더 믿음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 우리 교회 양육 프로그램 중에 1:1 제자 양육이라고 하는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양육자들이 저하고 16주 동안 먼저 성경 공부를 합니다. 16주 동안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양육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이들 양육자들이 16주 동안 동반자들과 함께 1:1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이나 신앙생활 한 지는 어느 정도 되었는데 아직 신앙의 기초가 잘 잡혀 있지 않은 그런 성도님들을 동반자로 만나서 1:1로 양육을 하는 것이지. 그런데 양육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본인이 양육받을 때보다도 본인이 누군가를 양육할 때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라고 매번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양육을 잘 못해서가 아니고 본인이 양육을 받을 때보다도 누군가를 말씀으로 섬길 때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더 깊은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지. 열매는 믿음 성장의 결과이지만 한편으로는 믿음 성장의 촉진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이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 삶을 들여다보면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죠. 다시 한번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수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쓰기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지. 그 열매가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냐 열매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자연 환경을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비를 맞고 똑같이 태양이 비친 햇볕이 비춰지는데 어떤 땅에서는 곡식과 채소를 내지만 어떤 땅은 잡초와 풀만 내는 그런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열매 맺는 삶을 삽니다. 다만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의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좀 눈여겨보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보셨던 7절 말씀.

말씀에 쓰기에 합당한 채수를 내면 할 때 이 내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그런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출산하다. 여성들이 열 달 가까이 생명을 품고 있다가 마침내 아기를 출산하는, 해산하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니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8절에 나오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할 때 이 내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어떤 단어를 쓰냐면 배출하다. 밖으로 밀어내다. 이런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그런 두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런 출산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열 달 가까이 생명을 품으면서 참 힘든 시간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생명을 탄생시키게 되죠. 출산해보신, 임신하고 출산해보신 여성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 텐데,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생명을 탄생시키기까지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되죠. 근데 그 힘든 시간들을 견디고 인내한 후가 되면, 비로소 생명을 세상에 내어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8절에 사용된 이 배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밀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것이지.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좋은 열매 맺는 삶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수반해야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은혜 자리에 자주 나오는 것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수고와 헌신을 드려야지만, 내 시간을 내고 내 노력을 쏟아야지만 은혜 자리에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흡수하는 것, 은혜를 흡수하는 것 그냥 되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아야지만,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지만 은혜가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고통과 수고와 헌신, 희생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과 수고와 헌신, 희생이 없는,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 열매가 맺히긴 하는데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가시와 엉겅퀴, 잡초와 풀들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지. 그러기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인고의 시간을 반드시 감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서두에 상어는 멈추면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멈추어 있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매진하며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쉽지 않은 그런 삶이지만 그럼에도 주님 음성 붙잡고 순종하여 한 걸음이라도 조금이라도 내딛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하신 하나님, 우리 평생의 소원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되 부드러운 마음밭이요 겸손한 마음밭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자리에 사모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지 은혜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되 은혜를 깊이 깊이 흡수하여 그것이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습관, 내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크고 작은 열매들 맺게 하여 주시옵시되 그 열매로 인하여 더욱더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마음과 정성 받으시고 함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때에 맞게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되 건강에 복도 하시고 물질에 복도하여 주시고 인생의 만나의 보 도움의 손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공주중앙장로교회 김진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41-855-0691, 041-855-0691번 공주중앙장로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흩어진 성도들 제13화 작은 빛이 모여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세계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때를 맞춰 상하이의 신한청년당은 김규식을 민족대표로 세운다. 머나먼 파리까지 가서 잊혀진 조국의 이름을 세계 사람들 앞에 꺼내야 하는 묵직한 사명이 그의 어깨에 집어졌다.

0: 형님, 짐은 다 챙기셨어요? 아니, 이 구두 뭡니까? 민족 대표로 파리에 가는 사람이 신기엔 너무 낡은 거 아닙니까?
1: 새 구두 살 시간이 어딨어. 그리고 이게 편해. 다른 건 영 마음에 안 차.
0: 아, 아무리 그래도 밑창이 이렇게 닳았는데.
1: 아니 왜? 그래도 잘 닦아놓으니까 꽤 멋스럽지 않아? 뭐 파리 사람들이 내 신발 밑창까지야 보겠어?
0: 그렇긴 하네요. 어? 막상 신어보니까 태가 다르긴 하네.
1: 그나저나 말이야.
0: 급하게 떠나려니까 정리할 게 많으시죠?
1: 그런 문제도 있긴 한데 참. 혀가.
0: 예, 형님.
1: 막상 멀리 떠나려니 이런 생각이 든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걸까?
0: 예?
1: 넌 어떻게 생각해? 일제 지배를 받는 우리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우릴 버린 걸까? 아니면 일제의 저 칼끝을 막고 지켜주고 계신 걸까?
0: 그야 당연히 지켜주고 계신 거죠.

0: 왜?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 그나마 의인 몇이 있어서 마지막 목숨줄은 지켜주고 계신다는 건가?
1: 선우혁의 얼굴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한꺼번에 스쳐 지나간다. 잠시 입술을 깨물던 그는 마침내 무겁게 숨을 내쉬며 가슴 깊이 자리한 이야기를 꺼내놓는다.
2: 형님, 사실 저도 같은 질문을 늘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닐까? 저 배고인 사건으로 옥에 끌려갔을 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때 딱 그 생각이었어요. 내가 잘못해서 나를 버리셨구나. 근데 한 분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죽어가면서도 얼마나 맞았는지 그날 밤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희미하게 울리던 그 마지막 찬양 소리. 그 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돌아앉아 있는데 그렇게 가는 실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 곁에 앉아있는 그분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와 너무 다른 믿음이었으니까요. 다음날 교도관들이 불러내 시신들을 치우라고 하더군요. 그때 단번에 알아봤어요. 이 사람이구나. 찬송을 부르신 분이. 희미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죽음을 향해 가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생각해보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어쩌면 제자들에게 죽임당하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준 것 같기도 해요. 찢기고 상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게 하셨어요.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날 눈 감은 순교자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알았어요. 이 어둠을 허락하신 건 우리가 빛으로 살도록 기회를 주신 거 아닐까?
0: 그렇지.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불이 더 빛나는 법이지.
2: 형님 떠나신 다음 저는 조선으로 들어갈 겁니다. 형님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독립국임을 선언할 때 저는 나라 안에서 우리가 독립국임을 선언하는 운동을 시작할 겁니다.
0: 그래. 아무래도 그 길이 작은 불빛이 되는 길 같구나.
2: 형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0: 그래. 고맙다. 우리 부디 건강히 다시 만나길 기다리마.

0: 한편 때를 같이하여 동경에서 28 독립선언문이 발표됐고 참여한 조선 유학생들은 대부분 일본 경찰에 체포된다. 김마리아와 황애덕 또한 끌려가 모진 조사를 받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풀려난다. 그들은 독립선언문 몇 장을 품에 숨겨 조선으로 향한다.
1: 마리아, 애덕아, 너희를 여기서 이렇게 보다니. 아,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2: 고모님, 뵙고 싶었어요.
3: 조선에 계시다는 소식 듣고 저희도 바로 이쪽으로 왔어요.
1: 잘했다, 잘했어. 아이고, 이거 얼굴 수척해진 것 좀 봐. 밥은 제때 먹고 다닌 거야? 응?
2: 챙겨 먹는다곤 하는데
3: 못 먹을 때가 더 많아요.
1: 그러니 이렇게 삐쩍 마르지. 얼른 들어가자. 많지는 않지만 같이 먹을 거 좀 준비해놨어.
3: 아유, 감사해요. 경찰서에서 나온 후로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1: 뭐? 경찰서라니 무슨 일 있었어?
2: 고모님 이미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사실 저희가 동경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했어요.
0: 반가움도 잠시.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순애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그리고 조카들이 목숨을 걸고 가지고 온 독립선언문을 한 줄 한 줄 천천히

0: 읽어내려갔다.
1: 그럼 이제 너희도 요주의 인물이 되었다는 건데, 어? 아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2: 이미 한 발을 뗐으니 다음 걸음을 옮겨야죠. 선언문을 인쇄해줄 사람을 찾으려고요.
3: 지금 국제사회의 눈이 약소국들을 향해 있어요. 지금이 적기예요. 빨리 움직여서 우리의 목소리를 보여줘야 할 때예요.
1: 아이고, 너마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미안하다.
2: 미안하다뇨.
1: 너희들만이라도 편하게 살았으면 했는데.
2: 아니에요. 이미 먼저 길을 내신 분들이 있어서 우린 이미 편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런데 조선은 언제 들어오신 거예요? 무슨 일 있어요?
1: 나도 너희와 같은 길을 가는 중이야. 조선의 분위기도 파악하고 독립 자금을 모아서 상해로 돌아갈 생각이었어.
2: 그럼 고모부도 같이 오셨어요?
1: 고모부는 프랑스 파리로 가고 계실 거야. 지금 그곳에서 세계 여러 나라가 모여 회의를 하고 있대. 우리 조선 대표로 참여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발표하고 올 예정이야.
2: 그럼 세계 여러 나라 앞에 우리나라 이름으로 당당히 선다는 거예요? 정말요?
3: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아이고, 주님 감사해요.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름만 알려줘도 큰일이라고 생각해요.
2: 사실 우리 외침이 너무 작아서 안 들리면 어쩌나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저기서 함께 외쳐주시면 결코 작은 목소리가 아닐 거예요.
1: 나도 너희들 얘기 듣고 너무 놀랐어. 어쩌면 시기가 이렇게 딱 맞을 수 있을까.
3: 이렇게 작은 물결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점점 그 물결이 모여서 파도가 되고. 아유, 저 갑자기 너무 감격스러워요.
1: 나도 너무 감격스럽다. 여기서 너희들을 이렇게 만나 얘기 들으니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구나.
0: 흩어진 길 위에서 우연히 만난 세 사람은 이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시 흩어져 각자의 길을 걸어간다.

0: 조선에서 누굴 만났는지 알아요? 조카 마리아를 봤어요. 동경에서 독립운동하다가 감옥까지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얼굴은 오히려 빛이 나고 있더군요. 조카들까지 이런 길 위에 있다니 마음이 참 복잡하네요. 그래도 여보, 저는 알겠어요. 승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요.
1: 사랑하는 동생 효가, 보거라. 순애가 조선에서 소식을 전해왔다. 그곳에서 처조카인 마리아와 그의 친구 에덕이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다는구나. 이 소식을 듣거든 그들과 만나서 함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나는 각 나라의 대사를 만나느라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다. 부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파리 회의장에 들어가 세계인들 앞에서 조선의 입장을 발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길 바란다.
2: 형님, 보내주신 소식 감사합니다. 이미 조선 땅은 끓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 자매와 애덕 자매의 소식은 진지게 들었습니다. 대구와 광주, 천안 등을 거쳐오면서 독립선언문을 나눠주고 만세운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각 교회뿐 아니라 다른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형님이 파리에서 조선의 독립을 외치시는 날 조선의 거리에도 동일한 독립선언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결국 한 길로 모아주시리라 믿습니다.
3: 그들이 걷는 길은 서로 달랐다. 누군가는 파리로, 누군가는 조선의 마을로, 누군가는 어두운 등잔불 아래에서 선언문을 베껴 쓰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길은 결국 같은 길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가는 길, 작은 빛이 모여 큰 빛이 되어가는 길. 어두운 조선의 밤에 작은 별빛들이 반짝인다.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흩어진 성도들 제13화 작은 빛이 모여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박미숙,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0: 들리십니까? 한시도 쉬지 않고 뛰고 있는 극동방송의 심장소리입니다. 우리들의 심장이 뛰는 이유 들어보시겠습니까?
1: 일이 6시부터 틀어놓는 거예요.
2: 집안에.
1: 저는 저희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는 거를 초등학교 이후로는 본 적이 없어요. 깜짝 놀랐죠.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찬양을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3: 힘들게 항암 치료를 받고 있을 때 극동방송을 이렇게 틀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조카가 하루 종일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 이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 연약한 아이 안에
4: 좌측으로 핸들을 꺾으면 한 5, 6바퀴 굴르겠구만. 저도 모르게 라디오 볼륨을 이렇게 눌렀는데 거기서 그때 목사님 그 설교하시는 그 내용이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 마음 깊은 데서 그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게 너무 지금도 또렷하게 들리는 게 죽지 마라. 내가 널 사랑한다 죽지 마라 하는 그 말씀이
5: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6: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 나도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6: 나도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5: 예수님 이름으로
6: 예수님 이름으로
5: 기도합니다.
6: 기도합니다.
5: 아멘.
6: 아멘.
0: 극동방송은 지금도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삶의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분들을 위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위해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심장 소리를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전파 선교사로 함께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 우물정 9330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 극동방송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합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지역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전도의 동력을 얻었다는 고백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입니다.
1: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대규모로 대구 교계를 위해서 전도대회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구 교계 목회자들이 좀 확 깨어난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번에 전도대회를 보면서 아 전도해야 되는구나 또 이런 전도대회가 가능하구나 전도에 대해서 약간 힘들어했던 우리 대구 또 영남권 우리 교회들에게 큰 자극제가 된 아주 좋은 의미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신 분들은 극동방송의 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돼서 또 우리 교회까지 오면서 참 거부감 없이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뵐 때 참 감사하고 그리고 극동방송에 참 빚을 많이 줬구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그때 우연히 극동방송을 알게 돼서 지난 40여 년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자라온 세대입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뭐 지금까지도 극동방송을 제가 사랑하고 있고 특별히 개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영남권 전도대 그것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이 70년 동안 해주셨던 일들을 잘 이어서 계속 또 다른 70년을 달려가 주시길 바라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 영남권 교회에 자극을 주었던 것처럼 앞으로 또 통일 시대를 맞아서 극동방송의 좋은 또 선구자 역할을 또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이었습니다.
1: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지며.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막에 둘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아주 세밀하게 지시하신 장면입니다. 가로와 세로의 길이, 높이, 재료와 장식까지 아주 상세히 일러주셨는데요. 사실 이 구절뿐 아니라 출애굽기 25장 이후는 모두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소가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말씀 어디를 보아도 왜 그 재료를 써야 하고 왜 그 모양으로 해야 하며 왜 그 크기로 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마디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설명도 없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며 모세의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삶은 이유를 묻고 납득 가능해서 순종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끝없는 질문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생각과 계산과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겸손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오늘 첫 곡 산길 전경의 시를 가사로 해서 이한삼이 작곡했습니다. 테너 이현의 노래로 함께 하셨어요. 출애굽기에서 성소와 증거궤 규빗의 수치 네모 반듯한 모양 제단 뿔의 연결 금태의 장식 구체적인 설계도를 주실 분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와 부살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순종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신앙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은 늘 왜? 라는 질문을 던지죠. 왜 꼭 이 동물의 가죽이어야 하죠?

왜 꼭 이런 치수여야 하나요? 라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모세와 금 세공을 담당했던 부살렐은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이해가 되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순종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 이성으로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후반부 성소가 지어지는 과정을 읽으며 말없는 순종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 작곡가 김효근의 가곡들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어제와 엊그제 오늘까지 3일 동안 작곡가 김효근의 곡을 만나볼 텐데요. 그가 경영학과 교수였다는 것이 오히려 그를 더 자유로운 음악으로 이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작곡과를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하며 음악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고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다니던 대학 시절 제1회 MBC 창작가곡제에 눈이라는 가곡을 출품하여 대상을 거머쥐었지만 경영학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잊혀질 무렵 그는 다시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직함과 작곡을 병행하게 된 거죠. 작곡가 김효근의 한국 가곡의 영향력은 큽니다. 그의 곡은 이미 여러 세대들로부터 공감을 받으며 지지를 얻고 있으니까요. 오늘 그의 곡 중에서 내 마음의 아이가 산다, 기도, 어느 행복한 아침에 이렇게 세 곡 먼저 함께 하도록 할게요.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작곡가 김효근의 작품들 만나보셨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어느 행복한 아침에 김효근 작사 작곡으로 바리톤 송기창이 노래했습니다. 가장 먼저 보내드렸던 곡은 내 마음에 아이가 산다 김효근 작사 작곡이었고요. 테너 유채훈이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함께 하셨습니다. 소프라노 최정원이었습니다. 들으시며 작곡가 김효근이 추구하는 음악을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대중에게 가까워야 하고 전달이 돼야 하고 아름다워야 하고 우리의 신앙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먼저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전달되고 그렇게 공감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김효근의 곡 미별 함께합니다. 김효근 작사 작곡이고요. 테너 김승직이 노래합니다. 오늘 출애굽에서 배우는 모세와 금세공업자 부살렐의 순종과 충성과 겸손이 우리에게 큰 가르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0: 우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1: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 중부교회 조상용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은 교회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교회가 첫 번째 경험하는 역사입니다. 최초의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강림하신 것도 그렇고 베드로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교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상 말씀에 대한 최초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베드로처럼 말씀을 전하면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첫 번째 구절에서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37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앞서 나왔던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렸다. 이것은 단순히 감동을 받은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감동을 넘어서 죄의식을 느끼고 마음 깊은 곳이 찔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영혼을 꿰뚫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아주 잘 집약해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문자로 된 것이 아닙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리한 양날

칼처럼 모든 것을 자르고 찌르고 쪼개기까지 해서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까지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령의 검을 사탄 마귀를 향해서 사용하면 사탄 마귀는 여지없이 패배를 당하고 그 앞에서 쫓겨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사탄 마귀에게 세 번씩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사용했던 무기는 다름 아닌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세 번 성경 말씀을 인용함으로 사탄 마귀를 향해서 성령의 검을 휘둘렀을 때 꼼짝없이 패망하고 예수에게서 떠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의 검이 가지는 능력이에요. 이 검을 사람들에게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은 삶이 변화됩니다.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나타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래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검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사용한 것입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성령의 검을 맞은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은요, They were cut to the heart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잘라졌다. 무엇으로? 말씀의 검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면 마음이 쪼개지면서 감추인 것이, 숨겨진 것이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의 능력입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이 찔렸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을까요? 이 말씀의 능력이 가지는 세 가지 놀라운 결과들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말씀은 회개와 구원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처음으로 진지하게 구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38절, 41절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에 3천명이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이 강팍한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세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는 할 수 있지만 구원에까지 이르게는 못해요. 3천명이나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능력에 대해서 일찌감치 언급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명확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일어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죽은 죄인을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능력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이죠, 이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에 그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어요. 이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면 맞아 죽을까? 내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니까 힘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자, 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유대인과 헬라인, 다시 말해 유대인이 아닌 이 세상 모든 이방인들,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는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만 전하면 그 사람 살아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이 말씀 나만 간직하고 전하지 않으면 그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것입니까? 다른 방법은 없어요. 사람을 구원하려면은 꼭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집마다 목사님들 신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고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기에 사람의 이론이나 세상의 잡담을 나누려고 간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는 일은 어찌든지 은혜 받고 변화받으라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을 깨닫는다면 이것을 헛되게 받지 말고 정말 나를 위한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내게 지금 하나님이 필요해서 지금 공급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 가운데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꼭 목회자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서로서로 요즘처럼 SNS 문자를 할 때도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찌든지 하나님 말씀을 소개해주고 그것을 전달하고, 그래서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우리는 미처 몰랐지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믿음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성도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당시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이제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42절에 나와 있지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은 단순한 성경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새로운 삶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들은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를 발견하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갖추어져 있는 거 있죠. 서로 교제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간 새로운 삶의 모습이었어요. 첫째로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부지런히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쑥쑥쑥쑥 신앙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왜?

뭐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른 것으로 세상 지식으로 어떤 이념이나 주장으로 우리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니까. 놀랍게도 꼭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이 자라나가게 돼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직분이 신앙 성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연륜도 상관없습니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내가 지금 배우는 과정 속에 있지 않으면 성장은 딱 멈춰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이게 내가 뭐 이제 다 알 만큼 알았다 하는 분은 그 순간 이제 신앙이 퇴보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부단히 배워야 돼. 왜? 말씀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오늘도 아는 것 같아도 또 배우면 또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와 힘을 주신다고요. 이 경험을 쌓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것을 자꾸 차곡차곡 쌓는 것이 간증거리가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날마다 쉬지 않고 말씀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배우고 훈련받으면서 우리 다 같이 어린아이 단계를 넘어서 어른 신앙까지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요소가 성도의 교제가 있잖아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도와 교제하는 일에 힘쓰게 되었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이것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적 법칙이에요. 이거 거스릴 수 없단 말이에요. 이 방법 말고는 믿음이 성장하질 않아요.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서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옆에 있는 지체에게,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그 은혜가 나에게 흘러와서 서로 상생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혼자 고상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예배만 드리고 가고 예배만 드리고 가고 하는 것은 잘하는 것 같지만은 위험천만합니다. 사탄마귀가 이렇게 성도와 교제하는 것을 놓친 홀로된 사람들을 노리고 있다가 반드시 그를 공격하거든요.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데 보십시오. 사나운 맹수라도 무리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절대 얼씬 못합니다. 근데 그 무리 가운데서 한 놈이 빠져나와가지고 혼자 딴짓하고 있다가 그저 그냥 맹수에게 사로잡히는 것을 봐요. 정신을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영적인 법칙을 거스리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받고 이제 성도들끼리 교제했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인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요소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꾸준한 기도 생활이 그들에게 찾아온 새로운 변화였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성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대화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그리고 더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도 기도를 안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요, 얘가 뭐가 잘못됐나 하고 근심하셔요. 무슨 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말이죠. 기도는 못한다고 자꾸 안 하면 영원히 못하게 됩니다. 입을 떼야 되어요. 어린아이들 그 옹알이 하는 것부터 말을 배우잖아요. 엄마, 엄마 하다가 그냥 아빠를 배우고 모든 단어들을 하나둘 습득하는 거예요. 해야 돼, 해야 돼.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놀라운 특권을 땅에 묻어두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기도는 반복적으로 하려고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한마디 한마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대표로 기도하는

순간이 오게 되면 예 하고서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주고 도와주는 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입니까? 말씀의 훈련과 성도의 교제, 그리고 꾸준한 기도의 습관, 이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영적 습관을 갖추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개인의 믿음의 성장만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건강하게 세워주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이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초대교회 생활상을 많은 말할 수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이 46절, 47절만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집에서도 모여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칭송했다, 칭찬에 맞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왜 칭찬했습니까? 부러운 거예요. 야, 저렇게 사람들이 우리들과 다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흠모하면서 그리고 자발적으로 교회당에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신 역사가 아니겠어요? 이 46절, 47절만 봐도 초대교회의 생활상을 집약한 그런 말씀인데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건강하지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근육이 자꾸 불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건강한 교회도 성도들이, 다른 지체들이 점점점점 더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셨다, 이 말씀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넘어서 3장, 4장 계속해서 배울 텐데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하나님 나라 부흥 운동이 갈수록 어떻게 전 세계로 확장되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흠모하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도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 구절에서요,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발견해요. 그것은 성전이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집이라는 단어예요. 성전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당에서 모여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대그룹 예배라 그러잖아요. 집은 오늘날 평일에도 목장에서 모임을 받는 신앙생활을 말해요. 이것은 소그룹 모임입니다. 이 대그룹과 소그룹 둘은 교회를 든든히 받쳐주는 두 기둥과도 같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대그룹으로 모여 예배합니다. 그때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목장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소그룹으로 모일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소그룹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소그룹 안에서는 구성원들 간에 따뜻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때는 저부터도 말씀을 전하지만은 확인이 안 돼요. 자, 이분들이 말씀을 잘 받고 돌아가는지, 말씀을 받은 다음에 세상에서 열매를 맺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목장 안에서 주중에 함께 모임으로써 우리 믿음을 서로 점검하지 않습니까? 앞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
가르침과

0: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성도의 교제, 요 세 가지가 목장 안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의 몸을 담으면 사람이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청년같이, 또 청년이 아비같이 어른으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그룹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래서 대단하다고만 생각하고 소그룹은 그 몇 사람 안 모였다 그래가지고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소그룹 목장은 또 하나의 완벽한 교회입니다. 교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집에 목장 모임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교회라고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레몬과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도 목장 모임이 모여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교회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의 복음전도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야손의 집, 고린도 회당 건너편 디도 유수도의 집, 가이사랴의 빌립의 집, 빌립보의 루디아의 집, 간수장이의 집과 같은 이런 가정들이 1세기에 세상을 변화시킨 전도의 중심 센터였다.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라는 말.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전이란 기둥과 또 집이라는 기둥 위에 세워진 건강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균형 있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자꾸 교회와 멀어지게 할수록 우리는 더욱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교회당에 나와 시간시간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목장 모임에 참여하셔서 성도의 교제를 힘쓰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자금 위기를 만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베드로가 최초로 선포한 설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 활력이 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에 점점점점 파장을 일으키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은 개인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말씀은 회개와 구원을 가져옵니다. 말씀은 성도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말씀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줍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중부교회 조상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622-9991번 대전중부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분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합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나가고 있다. 여름의 영광이. 장미도 지나가고 노래도 지나간다. 아침도 지나가고 저녁도 지나간다. 그러나 지나가지 않는 것이 있다. 사랑하는 이의 얼굴, 그리고 그분의 말씀. 지나가는 것들 사이에서 지나가지 않는 것을 붙들어라.
1: 우리는 지나가는 것들에 더 마음을 둡니다. 지나가지 않는 것들이 더 귀중한데 말이죠. 진정 가치 있는 것을 붙들 줄 아는 용기와 알아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에게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8월 19일 수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오늘은 크리스티나 로제티의 시로 서머 스페셜 행저질라 문을 열었습니다. 크리스티나 로제티는 계절이 바뀌는 걸 유독 마음에 담고 살았던 시인이에요. 지나가는 것들을 오래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여름이 한창인 지금도 사실 조금씩 여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해가 조금씩 짧아지고 바람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이요. 그리고 시인 로제티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지나가지 않는 것을 붙드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랑이요. 지나가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정작 붙들어야 할 것을 놓칠 때가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인데 말입니다. 다 지나가도 지나가지 않는 것, 세상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 가치 있는 척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해져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붙드는 용기와 또 그걸 알아보는 시선이 우리에게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면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저녁도 여러분의 사연 참여 기다릴게요. 어느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또 누구와 함께 이 저녁을 보내고 계시는지, 또 오늘 하루 특별했던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또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위로받고 싶어요 하는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축하해주세요 하는 사연들도 대환영입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문자

문자 참여하시거나 또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찾아오시면 무료로 사연 참여 가능합니다. 자, 더불어서 행저질라에서 매일 저녁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죠. 대전 극동방송 행저질라에서만 받아보실 수 있는 오늘의 저녁 기도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쁜 이미지에 저녁 기도문 적혀 있으니까요. 받으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은혜의 저녁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의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행저질라 함께 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한 저녁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0: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 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천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공방 부여 종이와 풀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8월 19일 수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의 반이 지나고 있어요.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0691번님, 늘 다정한 진행에 감사합니다. 오늘 일과를 마무리하는 기도문도 감사해요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어요. 감사합니다. 0691번님.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440번님은 저녁 반찬으로 생선을 굽고 계란찜에 찌개를 끓이면서 지극히 평범한 이 순간이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 먹을 양식이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고 같이 나눌 가족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저녁입니다. 하시면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서 신청합니다. 김순주님의 오늘도 숨쉴수 있어 감사해요.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참 1440번님의 이 사연, 따뜻한 사연을 읽고 나니까 저에게도 감사가 회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거 아세요?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누군가는 감사를 발견하고 누군가는 감사를 발견하지 못한대요. 그 시선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괜히 또 나의 삶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주님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밝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사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440번님 귀한 사연 감사하고요. 신청해 주신 곡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이 곡도 제가 준비하도록 할게요. 2607번님도 오늘도 감사입니다 하시면서 저녁 기도문 챙겨가셨고요. 7374번님 오늘 아침 식사 준비하다가 순식간에 손톱 끝이 잘려나가서 손을 많이 베었어요. 그럼에도 이만하게 다행이다 하면서 감사를 선택하고 나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말로 역시 보법이 다른 우리 청취자분들 감사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인데 또 감사를 선택한 우리 7374번님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더 감사로 충만한 7374번님의 삶이길 축복해요. 0038번님 기도문 신청하시면서 오늘 감사기도 제 마음에 새겨지길 기도합니다. 보내주셨네요. 축복합니다. 0038번님.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또 기도문을 챙겨가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저녁 기도문 필요하신 분들 7시 전까지 신청하셔서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는 행저질라.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함께 읽었던 새한글 성경 잠언이 오늘 드디어 대단원에 막을 내립니다. 마지막 장 31장을 함께 나눌 차례인데요.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신청곡들 함께 나누고 잠언 31장 만나보실게요.

잠언 31장. 르무엘 임금의 여러 말씀, 그의 어머니가 그를 가르쳤던 무거운 말씀. 무엇을 말해줄까 아들아, 무엇에 내 뱃속에서 나온 아들아, 또 무엇에 내가 단단히 약속들여 얻은 아들아. 여자들에게 너의 힘을 쓰지 말고 임금들을 쓸어버리려고 너의 길을 가지 마라. 임금들에게는 맞지 않아 르무엘아, 임금들에게는 맞지 않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높은 사람들에게도 맞지 않아 맥주를 마시는 것은, 마시다가 법령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온갖 불쌍한 사람들의 판결을 뒤바꾸지 않도록 해야 하거든. 맥주는 망해가는 사람한테 주고 포도주는 마음 쓰라린 사람한테 주어라. 그가 마시고 자기의 빈곤함을 잊을 거야. 자기 어려움을 더는 기억하지 않을 거야. 너의 입을 열어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말해라. 쓰러져가는 모든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어라. 내 입을 열어서 공의롭게 판가름하고 불쌍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어라. 훌륭한 여자를 누가 찾아낼까? 그 여자는 진주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지. 남편은 마음속으로 그를 신뢰하지. 그가 벌어들이는 것이 남편에게는 모자라지 않아. 그는 남편에게 좋은 일만 하고 나쁜 일은 하지 않지. 살아가는 동안 한평생 그러는 거야. 양털과 삶을 찾아다녀 얻은 다음 자기 손으로 신나게 일하지. 그는 무역선 같아서 멀리서 먹을거리를 가져오지. 아직 밤인데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 먹을 것을 마련하고 집안일하는 여자아이들에게 할 일을 나눠 맡기지. 밭을 눈여겨봐 두었다가 사들이고 손수 벌어들인 것으로 포도밭을 일구기도 하지. 힘있게 허리를 동이고 두 팔에 힘주고 일하지. 벌이가 쏠쏠하다는 것을 맛보고는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지.

손을 뻗어 실뭉치를 잡고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붙들지. 손바닥을 불쌍한 사람에게 펴고 손을 가난한 사람에게 뻗지. 눈이 와도 집안에 걱정이 없어. 집안 사람들이 모두들 멋진 진홍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자기가 쓸 깔개를 만들고 자기 입는 옷은 리넨과 붉은 보라색 천으로 짜지. 남편은 성문에서 떠받들리고 지역 원로들과 함께 앉아있지. 여자는 리넨 셔츠를 지어서 팔고 띠를 만들어 장사꾼들에게 넘기지. 힘과 존엄함이 그의 옷이고 그는 웃으며 앞날로 나아가지. 입을 열어 지혜롭게 말하고 한결같은 사랑의 가르침이 그 혀에 있지. 집안일 돌아가는 것을 살피고 게으름 부리며 얻은 빵은 먹지 않지. 자식들이 일어나 어머니를 두고서 행복하신 분이라 기리고 남편도 아내를 칭송하지. 훌륭하게 해내는 여자들이 많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대가 뛰어나요. 우아함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덧없지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송받을 거야. 그가 손수 벌어들인 것은 그에게 돌려주어라. 그가 해낸 일들을 두고 성문에서 그를 칭송해야 마땅하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잠언 31장을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돌아보니 제가 오늘 그토록 애써 달려간 그 자리가 오직 저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자리는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이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이기를, 제 것이 우선이었던 지금까지의 삶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루 가운데 제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제 뜻이 죽어야 그 자리에 주님의 뜻이 세워짐을 믿습니다. 제가 세운 작은 나라 안에는 견제와 시기와 질투, 편가르기와 판단과 정죄가 일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포용과 이해, 용서와 희생, 사랑과 화평이 있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가 속한 지역과 나라,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기도문, 오늘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오늘자 저녁 기도문입니다. 7시 전까지 꼭 신청하셔서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5687번님, 샬롬, 오늘도 아무 일 없이 퇴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매일매일 저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문 신청할게요. 행자질라와 채피디님 감사합니다. 샬롬 보내주셨어요. 아멘입니다. 5687번님. 이 잔잔한 고백이 참 울림이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 함께라면,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야, 아멘입니다. 이런 담대한 고백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선포되어지길 소망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5687번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0995번님, 거제 통영으로 즐겁게 휴가 즐기고 평택으로 올라가면서 어플로 행저질라 듣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2박 3일이었습니다. 기도문도 주세요. 늘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셨어요. 휴가철이라서 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휴가를 또 보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0995번님 즐겁게 잘 다녀오신 것 같아서 너무나 저도 기쁘네요. 또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0340번님 수요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시라고요. 다시 일어섭니다. 신청해요. 매 순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보내주셨고요. 5990번님 기도문 부탁합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고, 5329번님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해요. 요즘은 차를 이용해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피디님이랑 끝날 때까지 함께하지요. 늘 좋은 시간입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어요. 5329번님 언제나 안전운전 아시죠? 축복합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9572번님, 피디님 그거 아세요? 저요, 새 한글 성경 책을 샀답니다. 오늘은 책을 보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책을 보면서 들으니까 훨씬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오늘 잠언의 마지막 장을 함께 나눴는데 우리 9572번님은 또 새 한글 성경 책을 직접 구입하셔서 보면서 또 들으면서 말씀을 대하셨네요. 엄청 좋은 시간이셨을 것 같습니다. 9572번님. 눈으로도 주님의 말씀, 귀로도 주님의 말씀. 잠언이 끝났으니 또 앞으로 어떤 성경을 읽을지 고민입니다. 어떤 말씀을 함께 읽든지 같이 달려봐요. 9572번님 축복합니다. 5101번님 오늘도 세상의 광야에서 지켜주심에 감사. 얼른 저녁 먹고 3일 밤 예배 갑니다.

하셨어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5328번님, 부드러운 목소리와 은혜로운 찬양 덕분에 공주에서 대전 고속도로 안전하게 잘 도착했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셨죠. 5328번님, 안전운전 하시고요. 축복합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오늘 저녁 기도문 챙겨가고 계시고요. 또 인사 나눠주고 계십니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의 저녁 기도문 필요하신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들의 신청곡들 계속해서 나눌까요? 0340번님의 신청곡 다시 일어섭니다. 함께 하시죠.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 지나가도 지나가지 않는 것, 세상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진리,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가치 있는 척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져서요, 진짜 가치 있는 것, 우리 주님을 붙드는 용기와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시선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그런 저녁이길 소망하고 축복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K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 생명 시냇갈. 새 생명 시냇갈 오늘 이 시간에는 대전 새벽교회 최준학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여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 하면 주님이 오실 때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날 오셔서 그렇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까지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최후의 심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요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철학에서도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가르치는 곳은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가르치는 곳은 오직 교회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대부분 몰라요. 주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몰라요. 왜냐하면 죄에 범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영이 살아난 증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어리석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부정하게 되는 거죠.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말씀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감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심판이 있구나, 그러면 준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준비할 수가 없어요.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스토옙스키가 죄와 벌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만 생각할 수 있다면 모든 짓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모든 악, 모든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0: 이게 우리를 근신하게 만들고 조심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럼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살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든 악한 짓을 다 한 다음에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늘에 숨어버려요. 난 죽었어. 여러분 이 세상도요. 어떤 사람이 죽잖아요. 그 사람에 걸린 모든 재판, 모든 고소 다 없어져요. 죽으면 돼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난 죽음 뒤에 숨어서 난 죽었어요. 이제 난 끝났어요. 난 찾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은 살려놓으세요. 이 땅에서는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피할 수 있어요. 죽으면 어떤 죄값도 안 받아도 돼. 죽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값을 살려놓고 찾으세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려놓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악을 행한 사람 다 죽었잖아요. 도대체 죄를 어떻게 물어요? 전쟁 범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일으킨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스탈린 때문에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 하나님은 살려놓으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죽음은 도피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책임 있는 존재로 서야 돼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신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걸 죽은 자들이 듣게 되고 다 살아나는데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심판받기 위해서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난 모든 사람이 다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재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9장 27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1: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0: 죽음이 피난처가 아니니까 죽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은 피난처가 아니에요. 죽음은 더 이상 회개할 수도 없고 죽음은 더 이상 돌이킬 수도 없고 죽음은 모든 기회가 끝나는 거예요. 마침이에요. 죽기 전에 모든 것을 결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죽는다, 자살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한 모든 일에 책임을 지니까 책임을 지게 하니까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의 재림이요 멀지 않았어요.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이 가까웠다는 게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물론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하나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까워졌다 이런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뜻이에요. 구약에는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질 않았어요. 아직 구원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딱 태어났어요.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드디어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났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사하셨습니다. 죽음이 더 가까워졌죠. 부활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도말되었다는 것을 또 증명하셨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그분이 오시는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가까워졌어요. 주님의 심판이 가까워졌어요. 언제일지 몰라요. 마치 뭐 어떤 손님이 온다고 그러는데 이제 연락하지 않습니까? 어디쯤이십니까? 아 지금 경부속도 탔는데 지금 천안 휴게소에 잠깐 쉬다. 아 멀리 있구나. 그러다 어디쯤입니까? 차가 좀 밀리는데 유성 IC 좀 근처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 어디쯤이십니까? 거의 다 왔다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가는 과정이 없어요. 거의 끝이라는 거예요. 예고하셨던 그분이 이제는 문만 열면 오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날만 남았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우리에게는 구원의 심판,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 두려움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이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근데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2000년 역사 동안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려면 그 사람들의 고백을 다 거짓말로 만들어야 돼. 아, 지네들이 개인적으로 뭐 해놓고 있다고 그래. 그 이제까지 있었던 수십억 명의, 수백억 명의 그 하나님 만났다는 걸 거짓말로 만들어야 하나님이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 가능하세요? 내가 안 봤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내가 만나지 못했다고 없는 겁니까? 내가 안 믿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이, 만난 사람이 2000년 역사 동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걸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분이니까 그분은 오셔서 마침내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위로예요. 최고의 위로예요. 자, 첫 번째는 마지막 심판하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변호사, 나의 대제사장이 되는 그분이 그 재판석에 앉아서 심판을 하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라는 거예요. 변호사가요. 내 변호사가 재판장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만나주신 그분이 재판장이에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게, 그 주님이 재판석에 앉았다는 것이, 재판석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다는 것을 판결을 내리는 그 최후의 심판이 우리에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죄 판결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 주님이 오시는구나. 아, 주님이 무죄 판결을 드디어 법정에서 내리기 위해서 오시는구나. 아, 오히려 벅찬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주님의 그 재림에, 재림은 어떤 뜻이냐면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 그래서 위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위로받고 싶은 게 참 많죠. 위로받고 싶을 때가 많아요. 고등학생들은 대학 들어가는 게 위로예요. 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 들어갑니다. 합격증을 받습니다. 위로가 안 되겠어요? 근데 그 위로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이 땅에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완전한 위로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게 위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밖에 우리의 위로가 안 돼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최종적 위로예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최종적 우리의 진짜 위로는 뭐냐면, 이 땅에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의 어느 것으로도 우리가 위로가 안 돼요.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 지나보면 갈증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을 만나야만 완전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게 위로예요. 그것만 위로예요. 성도가요, 주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진정한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 1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성도들은 아 우리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 빨리 하나님 풀어주세요. 나와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복음도 전하게 해주세요. 근데 바울은 정작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가는 것도 좋지만 나는 여기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왜냐하면 죽어야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나한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살아서 너희들과 함께 전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아픔이라는 걸 피할 길이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몇십 년을 살아갑니다. 40년, 50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가 죽어야 됩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물론 천국에서 만나지만 여보 나 먼저 갈게. 혼자 남았어요. 여러분 그 슬픔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녀들은 또 부모님을 먼저 보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위로를 준다, 뭔가 하지만 그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끝나지 않아요. 언젠가 병들 거고 그 병과 투병 생활하라고 얼마나 힘들 겁니까? 이 땅의 위로라고 하자면 그 위로라고 하는 그 위로가 진짜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위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만 위로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성도들 구원을 완성시키는 최고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마라나타 어서 오세요. 주님 기다립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마라나타로 끝난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아직 잘 뭘 몰라. 아, 내가 죄가 많으니까 회개 좀 더 하고 좀 더 세상에 누리고 살다가 그때 다음에 오시면 좋겠어. 몰라서 그래요. 빨리 오셔야 돼요, 주님은. 빨리 오셔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만 우리의 최고의 구원의 완성이고 위로라는 거예요. 이 땅에 무엇으로 도대체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뭘로 도대체? 뭘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돈을 막 한 보따리 갖다 주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요? 성도에게 위로가 안 돼요. 그게 성도예요. 모든 걸 다 누리는데 가만히 있어 보면 뭔가 비어 있어요. 뭔가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걸 자꾸 또 채우려고 그래. 내가 이렇게 갈급증이 있는 건 이런 건 내가 뭐 돈이 더 있어야 돼. 내가 더 높아져야 돼. 더 내가 더 알려줘야 돼.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 돼.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없어서 그래. 주님이 없어서. 주님과 사는 것만 우리의 위로예요. 마라나타밖에 없어요. 마라나타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오심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성도의 최고의 위로라는 거예요. 결론적 위로라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첫 번째는요. 고난을 견디십시오. 고난. 이 세상에서는요. 고난 안 받아야 돼요. 고생 안 해야 돼요. 왜 고생합니까? 바보처럼? 고생하면 아무 소용 없어. 자기만 참으면 힘든 거야. 근데 믿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상의 상으로 이어지니까 고난을 잘 견디라는 거예요.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상 사람은요. 이 땅이 고난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에 아무런 대가도 없고 보상도 없기 때문에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고난 안 받으려고 도망쳐요. 살살 도망칩니다. 뭐 합시다 그럼 도망치고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이 되는 건데

달란트 비유에 그거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가서 장사해라. 다섯 달란트 사람 장사를 열심히 합니다. 다섯 달란트 남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얼마나 고난을 받았겠어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두 달란트도, 두 달란트 남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난 싫어, 고생 안 해 하고 그 은사를 땅에 파묻고요. 나 편안하게 살 거야. 그러다 주님께 이것만 갖다 드리고 천국 가야지. 이랬단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 고난을 안 받았어, 네가? 고난 받는데 도망쳤어? 악하고 게으른 종. 책망하는 거예요, 그게. 나머지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들이 수고했던 모든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으로 보상하잖아요. 상으로 보상해요. 고난은요, 믿는 자에게 고난은 수지 맞는 거예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수지 맞는 일이에요. 고난을 견디십시오. 이번에 단기 성경 가신 분들 정말 고생 많았어요. 날씨가 덥더라고요. 또 어떤 때는 좁은 교회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아이들이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거기서 또 뭐 주먹밥도 만들고 또 머리도 깎아주고 뭐 하여간 섬기는데 온몸이 제가 보니까 그냥 땀 뒤범벅 됐어요. 거기다 짐을 12개씩이나 가지고 이거 들고 날르느라고요. 정말 고생들 했어요. 이게 카이로스예요. 의미 있는 고난이죠. 상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깨끗하게 산다는 건데 깨끗하게 산다는 것은 구별을 띄어 산다는 거예요. 구별을 띄어.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러면 just do it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앞뒤 가리지 말고 밀고 나가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느냐? 앞뒤 가리지 말고 멈추세요.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아요. 그게 거룩이에요. 양심에 가책되는 게 있어요? 멈추세요. 양심에 가책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을 해야만 할 것 같아요? 하세요. 그게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오케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I'm stop. Stop 하겠습니다. Stop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세 번째는 세상에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바라봐요. 우리는 지금 이 한 세대를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진짜 세계예요.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이 세계가 진짜예요.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여기에 너무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막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예레미야 35장에 레갑 족속이 나오죠. 레갑 족속의 조상이 요나답이에요. 요나답이 뭐 했던 사람이냐면 예후와 함께 아합 자손을, 아합 가문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데 장군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알 제사장을 다 죽인 사람이에요. 그걸 보면서 깨달음이 있어서 후손에게 유언을 남겨요. 얘들아, 다음 세대는 말이다. 너희들이 첫 번째 술 마시지 마라. 포도주 마시지 마라. 두 번째 집 짓지 마라. 농사 짓지 마라. 포도원을 갖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은 나그네처럼 살아가라. 왜냐하면 집을 지으면요, 쌓아두기 시작하잖아요. 농사를 지면 더 많은 농사를 짓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가 됩니까?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멈추면서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더 쌓아야지, 더 쌓아야지, 더 쌓아야지. 그럼 그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앞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려면 너 쌓지 못하더라도 너 나그네로 살아. 집도 짓지 마, 목축해. 그리고 술 마시지 마. 정신 똑바로 차려. 250년 동안 그렇게 살아요. 우상숭배자 되지 말라고. 주님 오시는 날 우상

0: 숭배자로 서지 말라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 땅의 것, 땅의 것 하다가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 되지 마라. 십자가지 마라. 이거 없이는 못 산다. 이거 붙들어야 된다. 다 로세처가 되는 거예요. 로세처가 뭐 그냥 로세처입니까? 똑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로세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어야지. 주님만 바라봐야지. 그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하라. 이게 주님의 최종적 명령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아름답,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에는요, 전도밖에 없어요. 뭐 하면서 마지막 보내실래요? 슬슬 구경 다니고, 슬슬 여행 다니고, 슬슬 놀러 다니고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복음 전파가 더 중요해요. 복음 증거하는 일. 이게 재림을 앞둔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지금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고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세요. 신랑이다 할 때 다 등불 들고 나가줄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마라나타 하는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 새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대전 새벽교회 최준학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새벽교회 042-531-1482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라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1: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버리지도 마십시오. 함부로가 일상이 된 세상을 살지만 무엇이든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0: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1: FEBC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며 또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겁니다.

네,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아주 멋진 곡이었죠. 마라나타 싱어즈와 개건 싱어 린 알버스의 곡으로 누가 주와 같으리 Who is like the Lord를 들으셨습니다. 이 곡은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의 유일하심, 자비와 신실하심, 그분만이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심을 고백한 곡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실 때 두려움보다 소망이 더 커지게 되는데요. 구원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또 평안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찬송가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제이든 라빅의 곡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I surrender all, 캔디 피어슨의 곡으로 예수가 거느리시니 He led me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아, 이어지는 곡입니다. 아카펠라 곡인데요. 남성 아카펠라로 오 놀라운 구세주, He hides my soul, 그리고 마이클 W. 스미스의 곡으로 프렌즈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마이클 W. 스미스의 곡으로 프렌즈, 그리고 그 전 곡은 남성 아카펠라로 오 놀라운 구세주 He Hides My Soul을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힐송 채플 2집 야훼 중에서 내주는 구원의 주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Mighty to Save를 어쿠스틱 버전으로 보내드립니다. 예수님이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합니다. 날씨.

짧은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진정 있을 것인가? 라고 말이죠. 십자가에 매달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아멘. 상한 마음, 또 부서진 꿈을 갖고 계신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 꿈을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때 우리를 극진한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심을 깨닫게 되고요. 또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 주심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으로 출발할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수요일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세 곡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예라모십의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이어서 투트리원의 다니엘의 기도 그리고 크리스 라이스의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만유의 주제 함께 듣고 오셨어요. 계속해서 나누는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지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9700번님께서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통로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0541번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끈 놓지 않기,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리기,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결단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의 결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리고 4206번님께서는 수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길에 찬양으로 너무 행복한 시간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조수인님의 내 영혼 새롭게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지금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모두 주님이 주시는 축복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 전태준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요. 김윤진의 예배하는 이에게 그리고 희지윌의 찬양이었죠. 나의 잔을 채우소서 듣고 오셨어요. 8422번님께서는 더욱 사랑 오늘의 교회 찬양 신청해 주셨고요. 5283번님께서는 제가 또 그분의 교회 가셨을 때 배웠다고요. 방송으로 또 만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진주교회요. 진주교회 방송실에 섬겼던 자매입니다. 그때 셀카 찍었던 것도 첨부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부족함 없이 쓰임받으시는 지선사역자님 화이팅! 이라고 또 저를 응원해주셨어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집회 때 뵀던 분들 또 이렇게 방송으로 만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5283번님 우리 자매님 방송실에서 섬기는 그 모든 일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8656번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또 귀한 안부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8422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더욱사랑 함께 들으시면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계속해서 문자도 보내주세요. 오늘의 교회가 찬양합니다. 더욱사랑.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영어 찬송 에이미 그랜트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찬양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상한 마음 또 부서진 마음들 드린 시간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사가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올려진 줄 믿으면서 또 새로운 소망 가지고 또 하루 승리하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온맘 다해 사랑하는 주님 기억하면서 문자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또 보내주신 문자들 계속해서 이곳에서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시편 19편 7절 말씀. 아멘. 음식의 재료 원가를 하나하나 밝혀주는 제로비라는 유튜버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음식에 들어간 실제 원가를 1g, 1원 단위까지 계산해서 시청자들에게 가감없이 전달해주기 때문인데요. 소비자들은 평소에 궁금해하던 내용을 알게 되고 또 잘못 알고 있던 정보들을 정확하게 얻을 수 있어서 환호했습니다. 내가 먹은 음식의 원가는 몇 퍼센트고 이 가격이 합리적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죠. 이 채널의 영상을 하나씩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말씀이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 속임 없는 정보를 얻고 바른 판단 기준을 세워주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역시 세상 속에서 참된 생명의 기준을 세우고 왜곡된 세상 가치에 속지 않기 위해서죠. 이처럼 성경 말씀은 세상이 말하는 부풀려진 눈속임을 걷어내고 내가 걸어가는 길과 선택이 바르고 합당한지 분별하게 해주는 가장 정직한 안내서가 되어줍니다.

대전 93.3MHz, 청주 충주 지역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남주구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오벳의 주의 말씀은과 땡스기빙 밴드의 샤론의 꽃 예수, 이 두 곡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음식의 원가를 알려주는 유튜버 이야기와 그 영상을 접하는 소비자인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눴죠. 저는 그 영상들을 볼 때마다 매번 새롭고 놀랍더라고요. 거품이 많이

바뀌었다고 느낀 음식이 막상 분석해보면 생각보다 높은 원가율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 정도 마진율로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구나, 도대체 어떻게 하셨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해했던 가격이 참 합리적이었음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오해하거나 또 세상에 부풀려진 평가를 마주하기도 하지만, 말씀이라는 정확한 기준표를 비춰보면 비로소 내 삶과 상황에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 말이죠. 오늘도 우리 삶의 기준을 정해주시는 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해주시는 참된 가치에 마음을 두는 이 밤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 내 안에 말씀으로 인한 참된 기준표가 생기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기준을 세워가고 계시는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면서 찬양 세 곡 전해드릴게요. 김세민님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바순 연주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어쿠스틱 머신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리고 위클레시아의 당신이 지쳐서까지 띄워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전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3289번님께서 문자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저는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저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청년부 수련회 잘 마치고 오늘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더 워시베이블의 찬송으로 신청해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교회 다니면 여름 수련회 빠질 수 없죠. 여러분이 다녀오신 모든 수련회가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마 오늘 남겨주신 이 신청곡도 수련회에서 함께 찬양한 곡인 것 같은데요. 제가 잠시 뒤에 이 찬양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신나는 곡이 제 방송에 나가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도 이 신나는 찬양 들으시면서 밤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은 신나게 또 졸음 깨면서 집으로 돌아가시고요. 다른 분들도 기쁨으로 이 하루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3289번님의 신청곡입니다. 더 워시베이블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서 브랜던 레이크와 닉 조우너스의 The Author이라는 찬양 가져왔습니다. 작가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인생의 모든 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더 높은 손길에 의해 쓰여지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주관자는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찬양 함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익 조너스의 The Author, 작가라는 찬양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조항선님의 내 진정 사모하는 연주 찬양까지 보내드렸습니다. 밤아없이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끝곡은 황은혜님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등산을 즐기시는데요. 등산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를 구비하는 분들 있으시죠. 뒷동산에 올라갈 때는 아무런 장비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큰 산을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또 암벽을 타거나 빙벽을 타려면 자일, 하켄, 아이젠 등 특수 장비가 있어야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산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영적인 장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손이 깨끗함, 마음이 청결함, 하나님께만 뜻을 둠, 맹세를 철저히 지킴 등

이런 영적 장비들이 꼭 필요하지요. 산에 오르는 과정은 힘이 들고 어렵지만 산에 올라간 후에 그 상쾌함은 다들 아실 겁니다. 거룩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을 때의 영적인 상쾌함은 아마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상쾌함이 아닐까 하는 즐겁고 깊은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은혜 찬송 가족들도 영적인 상쾌함을 꼭 맛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은혜 찬송 시편 92편 함께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급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92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근심과 걱정 또 삶의 계획들을 모두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K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고백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폐허 가운데서 터져나온 그런 고백입니다. 가장 캄캄한 자리에서 발견한 아침의 빛,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빅토리의 Great is thy faithfulness 들려드렸습니다. 에레미야의 애가는 이름 그대로 슬픔의 노래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이 끌려간 그 참담한 현실을 붙들고 울부짖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한복판에서 3장에 이르러 갑자기 이런 고백이 솟아오릅니다. 주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여기서 성실로 옮긴 히브리어 에무나는 흔들림 없이 그 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견고함을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밤을 지나든 아침은 어김없이 다시 옵니다. 그 변함없는 반복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하루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도 내일 아침이 또 온다는 그 사실 하나가 이미 은혜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홀리원의 우리는 살아갑니다. 목소리 상점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리고 텐트 메이커스의 십자가 좁은 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In Love, 마이클 W. 스미스와 에미 그랜트가 함께한 Somewhere, Somehow, 데이비드 펠프스가 부른 No More Night까지 전해드렸습니다. 1376번님께서 고속도로 위에서 듣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열심 신청해 주셨습니다. 일단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5130번님께서 두 달째 급여가 밀려서 알바를 두 곳 타다가 부족해 여러 곳 타고 있습니다. 급여가 나올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알바 후 집에 가면서 듣습니다. 그러시면서 할렐루야까지 보내주셨는데 아 정말 이 곤란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참 이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모습이 그러면서도 할렐루야 이렇게 외쳐주신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응원하고 아 빨리 좀 급여를 보내주셨으면 요즘 다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다들 힘든데 기도합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송영이와 친구들의 내 주님과 내가, 박종호의 내가 주님을, 김도연의 푸른 초장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은 찬양의 가사를 나누면서 시작할게요. 제목은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가사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것들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모든 것 그 모습 그대로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상한 마음과 지친 몸, 그리고 깨어진 꿈과 관계들까지도 모두 주님께 드리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참된 용기와 믿음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생기길 간절히 바라요. 시편 147편 3절 말씀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옹기장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조수아의 무지개를 찾아 다리시나요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이 찬양 종종 들려드리는데요. 2절 가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릴 도와주세요. 아, 이런 정말 좋은 가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따라 이 찬양을 제가 좀 흥얼흥얼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사가 너무 좋아서 별그대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했습니다. 나눈 말씀은 시편 147편 3절 말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아멘.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의 선곡표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해 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 유료 문자인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이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이 후렴이 이렇죠.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이게 영어 원제로는 Give them all to Jesus입니다. 모두 다 예수님께 드려요 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후렴 가사를 직역한 게 제목인데요. 아,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영어 원곡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에비의 찬양이에요. Give them all to Jesus.

아멘, 다 찬양하여라 아카펠라 찬송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이 찬양 나누면서 시작했는데요.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나의 꿈도 있었고 깨진 관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아,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후회도 남고요. 슬픈 마음도 있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용기를 갖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고요. 내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꼭 안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회복이 있고요. 주님과 함께할 때에만 나에게 참된 기쁨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복과 평안이 넘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찬양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떤 것이든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 알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참 용기 있는 크리스찬이시죠. 여러분의 용기 있는 그 결단,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발걸음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올게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KBS 이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끝날 때에만 가능하다고 마일스 스탠퍼드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잘해야 하고 내 힘으로 버텨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갔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내 지혜와 능력으로 상황을 헤쳐나가려 안간힘을 쓰곤 합니다. 그러다가 의지도 또 열정도 바닥나고 나면 깊은 실망과 슬픔을 경험하게 됐죠.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그때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4U의 오신실하신 주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구주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지명연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오한나의 하나님의 세상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김도현의 성령이 오셨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포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땡스기빙 밴드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앤 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강명식의 그는 사랑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캐리 언더우드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리컬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달빛 마을에 내 주의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신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요즘 들리는 북한 관련된 소식들을 보면 식량난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간추린 소식에서도 북한에서 월급을 받더라도 이것저것 공제하고 남는 돈으로는 시장에서 쌀 1kg도 살 수 없을 정도다.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 남은 이 수확철까지는 북한에서 식량난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참 많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적인 위기나 어려움들, 뭐 반도체가 수출이 잘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생활 물가나 서민들의 물가 경제 상황은 그다지 나아진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나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는 한탄하고 때로는 불평하며 걱정 근심에만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 아뢰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네요.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과정을 또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해결하시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전해드렸어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뿐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걸 더 깨닫게 된다는 고백이겠지요.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은 것들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의지에 의지했던 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부질없고 더 헛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형편을 살피시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내주시고 또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북한 주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담긴 진리와 또 외부의 정보들, 또 은혜의 사연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 그리고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또 한반도, 이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은혜의 사연들, 또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0: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남북한 2030 청년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서 통일을 꿈꿔봅니다.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남북한 2030 청년 여러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행복입니다.
4: 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5: 안녕하세요. 감자입니다.
6: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순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순이님, 감자님, 크리스탈님, 그리고 행복이님과 함께하는 너와 나의 어울림.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오늘의 주제 살펴봅니다.
7: 여러분은 통일이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 거라 생각하시나요? 통일이 되면 한반도 전체에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생활 환경 그리고 경제, 문화 등 많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 단절 없이 남북을 오가게 되고 경제적으로는 일시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 더 발전될 길로 나아갈 거고요. 문화적, 사회적 갈등이 벌어질 수 있지만 이런 문제를 예상하며 여러 준비가 되어진다면 그 갈등은 더 줄일 수가 있겠죠. 통일된 이후 근거 없는 장밋빛 미래만 그려서도 안 되겠지만 벌어지지도 않을 부정적인 미래에 걱정만 하고 멈추면 더더욱 안 되겠죠. 한국교회가 먼저 나서서 통일을 그려보며 기도로 준비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통일이 되면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통일이 되면, 통일이 되면, 통일이 된 이후를 꿈꿔보신 적 있으세요?
3: 네, 많이 꿈꿔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북에서 오신 청년들이랑 어른들이랑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대화 속에서 많이 꿈꾸고 상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막 북에서 어떤 풍경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접할 수 없는 무언가를 얘기해 주셨을 때, 아, 빨리 통일돼서 막 이런 차를 타고 막 그 픽업트럭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타고 빨리 육로로 올라가서 막 다 구경하고 러시아 반도까지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한 적이 되게 많습니다.
0: 네. 여행하는 걸 제일 먼저 꼽으셨어요. 맞습니다. 통일이 되면. 네.
5: 저는 통일이 되면 하고 싶었던 게 딱 두 가지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저희 친할아버지의 고향 땅을 한번 밟아보는 거였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강원도 통천에서 오셨거든요. 통일 전망대에 가면 아빠가 늘 설명해 주시기로는 저 언덕을 이렇게 넘어가서 조금만 더 가면 할아버지 고향이 있을 텐데 라고 늘 말씀하시던 게 기억이 나서 뭔가 통일이 되면 할아버지 고향 땅에 먼저 가보고 싶고 네.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말 바다가 깨끗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멋진 오션뷰 카페를 한번 차려봤어요. 그런...
3: 꼭 가겠습니다.
5: 있습니다.
0: 그래요.
6: 근데 솔직히 우리가 지금 분단 세대잖아요. 남북한 청년들 모두가 아마 그런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통일이 된다면 나는 남한에 가서 뭘 할 거다. 또 남한 청년들은 지금 취업시장이 어렵잖아요. 네. 통일이 되면 나는 저기 가서 무슨 창업을 할 것이다. 이런 꿈을 꾸고 있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네네. 그래 우리는 맨날 통일을 하지만 어떤 통일을 원해야 되나 이런 걸 고민을 하다 보면 이제 특히나 좀 MZ세대들은 좀 경제적이잖아요. 네. 그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 북한은 과연 이게 무궁무진한 시장이다.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0: 그러니까 이제 네.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될 것이다. 맞아요. 통일이 되면. 네. 네. 네.
4: 저는 중학교 때 통일 글짓기를 해서 대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적었던 내용에는 통일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통일을 하면 안정적으로 우리가 자원을 확보

0: 할 수 있고 휴전선이 없어지고 그 군사적 자본을 바탕으로 더 다른 데에 투자해서 더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라고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근데 지금은 다시 한번 이 통일을 그려보면 조금 어떤 통일을 해야 되는지 통일을 하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사실 감이 잘 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사실은 통일이 된다면 우리에게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득을 가장 먼저 떠올려요. 그렇죠?
2: 그런데 솔직히 네. 지금 사람들이 지금 MZ세대들이 특히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통일이 된다면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될 것이다. 이걸 제일 먼저 생각
1: 그런 부담들. 네.
2: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북한은 무궁무진한 그렇죠. 이게 자원이 열려 있는 네. 시장이라고 통일이 된다면 네. 우리가 세금을 낸다기보다는 네. 시장이 넓어져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아. 지금처럼 뭐 너무도 취업도 안 되고 네. 뭐 MZ 세대들이 막막하잖아요. 뭘 해야 될지 네. 그럴 때 만약 남북한이 같이 협력을 해서 뭐 북한에 있는 자원과 한국에 있는 기술이 네. 합쳐진다면 아. 세계적으로 진짜 강대국이 되는 건 아.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전 세계에서도 그렇게 이제 전망하는 그런 연구들도 네. 있고 사실은. 일시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맞아요. 경제적으로 네. 부강해지는 거는 네.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도 얘기했지만 물자나 사람들의 이동도 엄청 많아질 거예요.
3: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순이님의 이야기에 덧붙여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걸 얘기를 하면 일단 가장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는 북한 땅의 변할 거예요.
4: 맞아요.
3: 그 우리나라 민족적 저력으로 봤을 때 이제 얼마나 많은 게 순식간에
1: 빨리빨리.
3: 이 생각을 네, 딱 첫 번째로 네. 했었고 두 번째는 같은 언어를 쓰지만 사실 80년 동안 다른 체제 속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 같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맞아요. 무언가 시작할 때 변화가 더 이렇게 온유하게 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를 들어 제가 제 경험을 하나 얘기를 하면 제가 북한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이 생기고 통일을 꼭 이제 바라기 시작했을 때 탈북민분들을 일부러 많이 만났거든요. 아, 네. 그리고 함께 그런 단체 속에 들어가서 함께 일을 해본 적도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되게 나름 선하다는 마음으로 이제 그분들께 막 다가가서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네. 결론은 나중에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4: 어쩔 수 없죠.
3: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이제 우리나라의 나만의 문화를 당연히 모르시고 또 언어 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언어로 인해서 제가 서로 오해하는 방향도 있고
1: 네.
3: 그래서 막 그런 것도 있어서 나중에는 아, 내 뜻대로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구나라는 맞아. 생각이 들어서 저도 슬쩍 포기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4: 네.
3: 근데 요즘에는 그게 그 거쳐온 과정이 저한테 필요했던 과정이라 생각이 네. 드는 게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초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북한에서 온 분들이 이걸 모르니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아까 순이 씨 말한 대로 한국은 이제 발전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네. 기술과 어떤 강점이 있고 또 네. 북에서는 북의 강점이 있단 말이죠.
4: 맞아요.
3: 그래서 그 두 개의 최고의 강점을 끌어서 함께 일하는데 협력할 때 미리 그런 매뉴얼들을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가 그런 변화가 제2의 새마을 운동이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사실은
4: 네.
1: 정부 차원에서도 통일 준비가 다 이미 세워져 있기는 해요.
4: 네.
1: 분야별로 그리고 행정 조직별로
4: 네.
1: 어떻게 할 것이다. 심지어 저희 극동방송도 통일 이후에는 북녘의 어디에다가 다시 극동방송 세울지 이런 계획을 다 세워놓고
4: 네.
1: 있는데
4: 네.
1: 저는 참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통일이 된 이후에는 이 남북한 사이에 갈등이 네.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 근데 제 생각에는 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일단은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솔직히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4: 네.
2: 같은 언어를 쓰는데 이게 뭐 영어도 아니고
4: 네.
2: 그런 경우도 있기는 했었지만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가 받아들이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4: 네.
2: 그 입장에서부터
1: 맞아요.
2: 이 모든 맞아요. 것이 다 평화롭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예.
4: 네.
2: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게 뭐지 하다가 막 나중에는 이걸 배우려고 노력을 하니까 됐었고 여기 남한 분들도 우리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아 너네는 이렇게 살아왔지 하고 받아들이니까
4: 네.
2: 너무 이게 직장에서도 갈등이 안 생기고 좋더라고요.
1: 이게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4: 네.
1: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교육들이

0: 그리고 통합을 위한 노력들이 정말 통일 뭐 준비 단계부터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1: 맞아요. 법과 제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세금이나 교육이나 부동산, 뭐 의료 체계까지 우리가 이게 한 번에 통일이 되면 좀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2: 네.
0: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막 경제 사회적인 통일 이후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예측해봤는데 한국 교회 안에도 통일 이후의 큰 변화와 조정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우선 지금 한국 교회들이 세계 선교에 집중하고 있다면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시선이 북한으로 옮겨지게 될 것 같아요. 이 북한 선교, 북한의 교회 세우기에 점점 각 교단들이 집중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세워질 때에 그 어느 것보다 예배가 필요한 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할 곳에 네. 세워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경쟁적으로 내가 더 많이 내가 그렇죠. 더 좋은 네. 곳에 이런 게 아니라 네. 정말 예배가 필요한 곳에 어쩌면 지하교회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네. 정말 교회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런 곳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몰라 복음이 몰라 뭐 찬양이 그렇죠. 몰라 이런 곳에 오히려 세워져야 한다든지 네. 정말 각 교단이 기도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한 곳에 이렇게 교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네. 많이 힘써 주시기를
0: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제 각 교단들의 북한 선교 부서에서 모여가지고 네. 함께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분열된 한국교회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된 교단으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네. 그리고 네. 각 지역의 경쟁적으로가 아니라 네. 그러기 위해서는 참 교회 안에서도 조율되고 네. 서로 양보하거나 내려놓을 것도 네. 많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배가 필요한 곳 또 복음이 전해져야 될 곳에 네.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들도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통일 이후에는 사실 정말 많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삶도 달라질 거고 우리도 이제 해외에 나가면 뭐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라고 소개하지 않고 네. 그냥 코리안이라고 소개하면
2: 네.
0: 하나 된 네. 그날 여러분 근데 네. 꿈꾸셔야지 이루어집니다.
4: 아, 네. 네. 아, 전 또 하나 소원이 있다면 저의 작은 바람인데 북한 언어가 순수 우리말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되게 예쁜 말이 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말들 언어를 같이 우리말로 회복하는 네. 일들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 듭니다.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결의말 편찬 사업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런 노력들 곳곳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도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남북한 2030 청년들과 함께 통일을 바라보고 통일을 염원하는 귀한 시간 가져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2: 너와 나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 강경파 지도부가 지난 6월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를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과의 무력 충돌 확대에 대비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인도네시아 동부의 플로레스 섬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해 현재까지 53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치거나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옌벤 조선족 자치주에서 윤동주 시인을 중국 조선족 시인으로 소개하는 등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점차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른바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도심항공교통 UAM의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본격적인 실증에 나섭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K-POP 보이그룹인 스트레이키즈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통산 9번째 정상에 오르며 K-POP 그룹 최다 1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데일리 NK는 최근 북한 함경북도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상용품 준비 상태에 대한 불시 검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양강도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백두산이나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떠나는 새로운 소비 문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이란 강경파 지도부가 지난 6월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를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과의 무력 충돌 확대에 대비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이란과 중동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 강경파가 종전 양해각서를 미국이 추가 공격을 위해 시간을 벌려는 조치로 판단하고 지난 두 달 동안 확전 준비에 주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정규군에 대한 통제권을 확대하고 미사일과 드론 생산을 가속하는 한편 전쟁 경험이 있는 인사들을 핵심 보직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종전 양해각서로 조성된 소강 상태를 활용해 예멘 후티 반군과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 세력 등 영내 동맹 세력과의 공조도 강화했는데요. 중동 정보당국은 이란 측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무력 충돌 확대와 페르시아만 해저 통신 케이블 절단, 쿠웨이트와 바레인 등에서의 소요 유발까지 검토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이란 연계 세력은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과 미군 기지를 잇따라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아랍에미레이트 선박을 타격하는 등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측도 휴전과 이란의 시각차와 양측의 극심한 불신을 보여준다며 지속 가능한 종전 합의에 도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인도네시아 동부 플로레스 섬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해 현재까지 53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치거나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오전 발생한 이번 지진으로 주택 1,300채 이상이 파손됐으며 현지 구조당국은 건물 잔해에 매몰된 주민들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사태로 섬을 가로지르는 주요 도로가 차단되면서 진앙과 가까운 일부 지역에는 구조대가 아직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안 지역에서는 최고 1.6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해 어선들이 좌초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은 첫 강진 이후 규모 2.5에서 6.2의 여진이 235차례 이상 이어졌다며 지진이 완전히 잦아들기까지 2, 3주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를 따라 대형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콜롬비아 서부에서 규모 7.4의 강진으로 290명이 숨졌고 지난달에는 일본 구마모토

현과 멕시코 남부에서도 각각 규모 7.1과 7.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 필리핀 남부에서도 규모 7.8의 강진으로 100명 이상이 숨졌는데요. 다만 미국 지질조사국은 전 세계적으로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매년 평균 16차례가량 발생한다며 올해 현재까지 발생한 11차례의 대형 지진이 이례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지진이 잇따른다는 사실만으로 더 큰 지진이 임박했다는 징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옌벤 조선족 자치주에서 윤동주 시인을 중국 조선족 시인으로 소개하는 등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점차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지린성 릉징시 명동촌의 윤동주 시인 생가 앞에는 윤 시인을 중국 조선족 유명 시인으로 소개하는 표석이 설치됐습니다. 윤 시인이 다녔던 명동학교 예터에도 중국 정부가 강조하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윤동주 기념관으로 사용됐던 옛 대성중학교 건물 역시 올해 들어 높은 담장에 가려 외부에서 보기 어려워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역의 항일운동 역사에서도 한국과의 연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1919년 릉징에서 벌어진 3.13 만세운동은 최근 조선족과 중국인이 함께 벌인 항일운동으로 조명되고 있으며 한국 측과 기념사업을 이어왔던 현지 3.13 기념사업회도 약 3년 전 해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족 사회의 우리말 사용 환경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옌지 등지에서는 상점 간판에 한자보다 한글을 먼저 쓰던 관행이 바뀌었고 조선족 학교가 한족 학교와 통폐합되면서 우리말을 배우지 못하는 조선족 어린이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중국이 지난 3월 소수민족 학교 교육을 표준 중국어 중심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법률을 가결하면서 이 같은 변화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조선족 인구 감소와 중국 정부의 동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옌벤 지역의 한민족 역사와 문화, 언어가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른바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도심 항공교통 UAM의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본격적인 실증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UAM 시범 운용 구역 지정을 위한 예비 신청 대상 공모가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정부는 시범 운용 구역에서 실증을 거쳐 2028년 초기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다는 계획으로 대한항공과 현대자동차그룹, SK텔레콤 등이 참여하는 한국형 UAM 컨소시엄도 실증에 참여할 전망입니다. UAM은 전기로 움직이는 수직 이착륙기와 버티포트로 불리는 정류장, 교통관제 시스템으로 구성된 미래형 교통체계입니다. 자동차로 1시간 걸리는 거리를 10분에서 15분 안에 이동할 수 있어 도심 교통체증을 해소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도 UAM 상용화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주요 에어택시 업체가 참여하는 8개의 실증 프로그램을 승인했고 중국은 드론 업체에 여객 운항 자격증을 발급하며 부분적인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일본도 27년에서 28년 사이에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UAM은 교통체증 완화뿐 아니라 탄소 배출을 줄일 미래 교통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드론 업계는 올해 전 세계 전기 수직 이착륙기 시장 규모가 87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K-POP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통산 9번째 정상에 오르며 K-POP 그룹 최다 1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빌보드가 지난 16일에 발표한 차트 예고에 따르면 스트레이키즈의 신보 This and That은 오는 22일자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트레이키즈는 지난 2022년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9개 앨범을 연속으로 정상에 올리는 기록도 세웠는데요. 빌보드는 스트레이키즈가 그룹 가운데 비틀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빌보드 201위를 기록했고 9차례 정상에 오른 롤링스톤스와 동률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K-POP 가수 가운데는 방탄소년단 BTS가 지난 3월에 신보 아리랑까지 7개 앨범을 정상에 올린 바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함경북도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상용품 준비 상태에 대한 불시 검

검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가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지난달 31일 청진시에서 열린 인민반 회의에서 각 세대가 가시방망이를 비상용품으로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후 청진시 송평구역에서는 인민반장과 담당 안전원이 집집마다 방문해 비상용품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열 대상에는 비상열람망을 비롯해 식량과 의약품, 고체연료, 양초, 손전지 등이 포함됐고 위급 상황에서 상대방의 접근을 막기 위한 고춧가루와 가시방망이 준비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시방망이는 약 70cm 길이의 나무에 못을 촘촘히 박아 만든 방범용 도구로 북한에서는 주로 학교나 인민반 경비시설 등에 비치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열은 사전 통보 없이 담당 안전원과 인민반장이 각 세대를 불시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준비가 미흡한 세대는 지적을 받고 다시 검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당장 먹을 식량도 부족한 상황에서 비상용품에 가시방망이까지 준비하라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집마다 도둑과 싸우라는 것이냐, 핵무기까지 가진 나라에서 가시방망이까지 준비해야 하느냐며 당국의 지시를 비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양강도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백두산이나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떠나는 새로운 소비 문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가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최근 해산시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가족이나 지인들과 차량을 대절해 2박 3일 일정으로 백두산을 찾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백두산 답사는 일반적으로 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단체 행사로 진행되지만 최근 일부 주민들은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답사를 떠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두산 여행에서는 차량과 음식 등을 포함해 1인당 약 1,200위안, 우리 돈 약 25만 원이 드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백두산뿐 아니라 원산이나 함흥의 해수욕장까지 찾아 3박 4일의 일정으로 피서를 즐기고 있으며 해수욕장 여행에는 약 3,000위안, 우리 돈 63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과거에는 여행에 돈을 쓰는 것을 아깝게 여기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최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돈을 벌었으면 즐기며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반면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는 주민들에게 이 같은 여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백두산 여행비 1,200위안은 북한 시장에서 쌀 약 300kg을 살 수 있는 금액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일부 주민들이 피서를 즐기는 동안 다른 주민들은 당장 먹을 식량을 걱정하고 있다며 경제적 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8월 20일 목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수요일 한반도는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21도에서 25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3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1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은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인천 25도, 서울과 수원 24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과 수원 32도로 전망됩니다. 충청도 지역은 오전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충청도의 아침 최저기온 청주 24도, 충주와 천안 23도, 낮 최고기온은 청주와 천안 31도, 충주 30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이어도는 종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제주도의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8도, 제주와 서귀포 26도, 낮 최고기온은 제주 32도, 서귀포 31도, 이어도 29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평양과 개성 23도, 신의주 22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개성 31도, 평양 30도, 신의주 29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에서는 오후부터 장진과 풍산, 성진과 무산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장진과 풍산 15도, 무산 12도, 낮 최고기온은 성진 26도, 장진이 23도, 무산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 남부는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북쪽에서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와 서해 북부는 종일 하늘 맑겠고요.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와 서해 북부는 종일 하늘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구름 많이 끼겠고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상 20일 목요일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

시간인데요.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 8821 성도님은 여기는 대전입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 방송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통일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지네요. 이 새벽녘에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5447 성도님은 안녕하세요, 서울 송파에 사는 김집사입니다 라면서 남겨주셨어요. 오늘도 이 새벽녘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도 마음 모아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녘의 영혼들 또 주님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같은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해주셨어요. 감사하고요. 특히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더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일하심과 또 힘과 권능을 오늘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하루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은혜의 사연은 계속해서 단문 50원, 유료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의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ㄴ역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공영교통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사람의 심성 안에는 이미 종교성이 있다고 하지요. 외부 세계와 아무런 접촉도 없던 아마존 밀림의 원주민 부족들에게도 신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요. 내세에 대한, 육신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신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을까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언어가 달라도 외부 세계와 단절된 부족들조차도 신을 찾고 죽음 이후의 삶을 묻는 것이 아닐까요? 우연한 본능이 아니라 창조주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서 이 땅을 창조하신 만물의 통치자 주님 안에서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사모함은 결국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초대인 줄을 믿으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줄을 믿으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찬양사역자 지선 씨였고요. 첫 찬송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박신화 콰이어의 목소리로 그리고 주 예수여 은혜를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각각의 때에 알맞게 만드시고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심으셨으나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신 일을 알아낼 수가 없다. 자연의 법칙, 우주의 질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을 바라볼 때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은 모두 다 알 수는 없어도 분명한 창조주의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주님께,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좋은 이웃이었고요.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서울 바하합창 다녔습니다. 계속해서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양한 곡 더 우리 주님께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네가 그렇게 처음 예수 믿을 때 열심히 성경을 보던 그 풀을 다시 일으켜라. 시작하면 테레비 틀어놓고 잠자기가 일쑤고 그래서 그 짜투리 시간을 내가 이용을 해야 되겠다. 1월 말서부터 시작한 것이 창세기서부터 이사야까지 읽었다는 건 내가 봐도 자랑한 거예요. 뭐 자랑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어려서 성경 봤을 때 그 불을 다시 한번 일으켜라.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것도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요새는 암송이 안 돼요. 머리가 뽕꾸라가 돼서 그런지 머리가 안 돼. 금방금방 잊어버려. 우리 집사람은 어저께 점심 먹은 것도 잊어버려요. 뭔지 몰라.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도 너는 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전도한 풀을 하늘나라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일으켜봐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길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그랬어. 노병은 죽지 않고 그냥 사라진다. The old soldier never dies, just fade away. 맥가다 장군이 만약 중공군이 넘어오면 중국을 폭격하겠다고 하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소환해가지고 오성 장군을 옷을 벗겼을 때에 국회 상하위원 다 모아놓고 강연 중에 한 그 한 구절이에요. The old soldier never dies. 노병은 죽지 않고 그냥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바울사도 복음전도의 노병이 되어 얼마 있지 않으면 생을 마감하고 주님 곁으로 갈 준비를 하면서 데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그랬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젊은 주의 종 데모데에게 눈물 어린 권면의 충고를 하는 사려 깊은 교훈의 말씀입니다. 로마 황제 칸스탄누스가 자가 아버지 칸스탄누스 클로루스가 황제 위에 오를 때에 조정의 관리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너들 예수를 부인하든지 그렇게 부인하기 싫으면 관직을 내던지든지 둘 중에 하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귀한 관직을 버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한 세 사람 정도는 기독교를 부인하고 그 자리에 유지하고 있었을 때에 그 아버지 콘스탄티누스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안 할 것 같으면 황제에게도 충성을 안 한다면서 쫓아내보내고 신앙을 갖겠다고 나간 사람들을 다 다시 불러들여서 공무원으로 사용했다고 그랬죠. 황제는 이렇게 하여 그들을 시험한 후에 직위가 아까워 남은 자들을 추방하고 오히려 추방된 공직자들을 다시 복직시켰다고 합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찬양 사역자 안성진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고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가리라 명지 홀리보이스와 챔버 오케스트라입니다. 찬양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간증, 우리 고향 북녘 땅에 전하는 사랑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중국당에 살고 있는 김소연입니다. 오늘 찬송 노 예수께 조용히 나가를 부르면서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다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의 한 사람으로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고통과 슬픔,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우지가지할 데 없는 저희들을

0: 다 내게로 오라 시계하리라. 하신 주님이 큰 은혜 아래 나의 멍에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사는 은혜를 받는 자로 나누는 자로 예수님을 배우는 삶을 사는 한 자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모시고 영원한 생명 샘물의 발목을 죽이면서 세상에 참된 복과 소금으로 빛과 소금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전파자의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찾는 자는 참된 진리를 깨닫고 세상의 빛으로 많은 세상 사람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배우는 삶,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서 꺼지지 않는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인도자이시며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우리 삶의 인도자이시며 등불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조용히 나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은밀히 보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북녘 땅, 고향 땅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전해봅니다. 북한이 고향인 현금녀 자매가 전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송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우리 주님께 조용히 나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는, 우리의 한숨이 찬양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보내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조금 전 읊은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가 우리의 전심어린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이 음성을 따라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참 은혜와 참 사랑을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은혜의 간증을 함께 나눈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현금녀 자매의 선곡인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로 함께 했습니다.

0: Mission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시편 119편 9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어떻게 젊은이가 자기의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전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주님의 말씀으로

부터 떠나지 않고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행실로 함께 선포하며 그렇게 영혼을 사모하며 마음을 지켜나가는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찬양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대만,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본문으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거일라는 지리적으로 볼 때 블레셋 가드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일라 주민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이제 수확을 할 때가 되어서 그 농작물을 거둘 때쯤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수확물을 약탈해 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전에 있었던 그 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거일라 주민들의 수확물을 약탈해 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나님은 거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치고 거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을 볼수 있는데, 문제는 다윗과 함께하는 부하들이 이 일을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하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아직 사울이 버티고 있는 이 유다 땅에 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인데, 그 일락까지 내려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것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하들의 의견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윗과 또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미리 염려하고 만류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의견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다윗도 부하들의 이 반대와 만류하는 권고를 귀담아 듣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들을 것이 있는지, 또 들어서 살필 것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만약에 다윗이 부하들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한다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나로 바로 내려가서 전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전히라고 하는 부사가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여짜온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원문대로 풀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여전히 묻자온대,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한가 하면, 다윗은 부하들의 의견도 살피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여전히 묻고 있는 것은 최종적인 선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다라고 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지니고 있는 여호와 신앙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전보다 더욱 신중하게 재차 묻고, 하나님 또한 신중한 명확한 답을 다시 주십니다.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윗이 싸우는 전쟁, 다윗이 부하들을 데리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전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임을 미리 확고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질수 없는 전쟁에 참전하는 것입니다.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정된 전쟁을 하기 위해 그 일나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담대하게 그 일나로 내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담대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간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은 위험하다 싶으면 도망가는 것이 급선무였고, 아니다 싶으면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길까요? 질까요? 알려주세요. 우리가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알려주세요. 이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다윗과 다른 사울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 성읍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무릎을 쳤습니다. 이제야 다윗을 사로잡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성 안에 들어가 있으니 성만 포위하면
이 다윗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그의 손에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지금 사울의 말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정반대, 상반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고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어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책망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자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자랑입니다. 내세울 만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지 못한다는 말씀과 더불어 불법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불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처럼 잘못된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 주의 뜻을 구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순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자신의 삶과 처지와 상황과 정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이 다윗에게는 믿음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일라 주민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하나님은 넘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 가운데 다윗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에 처해서 두려움이 있을 때에 여기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방법은 정말 나를 이 위협이 되고 위기가 되는 시련과 고난 같은 자리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고 내가 풀어낼 수 없었던 내가 묶여있던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수단이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구원의 모든 내용들이 불러세우시는 자들에게 은혜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부르신 자들에게 그리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자들의 삶에서 보여주시고 고백되는 내용으로 삼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저희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1편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자들의 탐욕에 맞서 싸워야 하는 절박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31편이 갖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헤어나올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난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적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를 온전히 주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구해달라는 구원에 관한 간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가운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기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지 안 구원해 주실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전에도 이 같은 구원의 간구를 주 앞에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경험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때와 다르지 않게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그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니 이 사실이 확실하니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다윗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기대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가 행하시는 사역이 신실하시다는 것, 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여일하신 하나님. 여일하다라고 하는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게 여일하신 하나님, 내게 변함이 없으신, 내게 변치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두신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내가 이미 알기에 이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다. 이 하나님을 나의 완전한 피난처로 고백하고 나의 완전한 구원의 소망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 앞에 피하는 자들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복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거나 아니면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윗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정당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이 하나님이 이끌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장 마지막에 보면 한 사건이 있습니다. 십에 거하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알려주게 됩니다. 사울은 다시 한번 다윗을 붙잡을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포위망을 좁혀가면서 이제 다윗을 도망가지 못할 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제 다윗을 잡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때 전령이 와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급히 전하게 되고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군대를 돌이켜 다윗을 뒤로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블레셋이 다윗을 살렸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신 일입니다. 이 일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같은 결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남유다를 두 번 침공하게 됩니다. 처음 침공했을 때는 히스기야가 몸을 낮추고 전쟁 배상금을 주는 것으로 인하여 아수르를 돌려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가 2차 침공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아수르의 왕은 산헤립이고 그의 부하 랍사게가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며 모욕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말입니다. 너희 누구 믿고 까부느냐라고 하는 식의 조롱입니다. 너희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믿고 까부느냐.

왕의 손에서 구한 신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앗수르와 산헤립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게 하고 그로 본국에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본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산헤립에 대한, 앗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산헤립은 정말 한 소문을 듣고는 불안하여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우상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자기의 아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라살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믿지 않을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그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절정을 볼 수 있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있는 곳이 분명합니다. 광야의 요새에도 있고 광야 산골에도 있습니다.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기에 사울이 이 다윗을 찾으러 왔습니다. 매일 찾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더 분명하게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피할 길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완전한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무엇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 의심을 거둘 때에 우리가 지닌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소망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주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에게도 주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부어진 주의 영은 떠났습니다. 다윗에게 부어주신 주의 영은 아직도 다윗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서였을까요? 사무엘의 말을 빌어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자만과 교만이 그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께 주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두려운 자리에서 어느 자리를 택할 것입니까? 우리는 주의 영이 이끄는 그 부르심 앞에 나를 어떤 자리에 세우고자 애를 쓸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도피성이며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이시며 구원의 소망이신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 깨닫게 하심에 민감하기 위해 우리는 주의 말씀에 마음을 두어야 하고 수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다윗이고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 믿음의 경험과 고백이 나를 신실하신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고 인도하는 은혜입니다. 이 자리 쫓아나가는 귀한 은혜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본문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20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 지역이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어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6도, 강릉과 목포, 부산이 25도, 서울과 포항, 대구, 광주, 여수가 24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대전이 23도, 평양과 신의주, 춘천이 22도, 함흥과 청진이 21도, 강계가 18도, 해산이 1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 광주가 33도, 포항과 대전, 목포, 부산이 32도, 여수가 31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함흥, 춘천이 30도, 신의주와 개성, 강릉이 29도, 강계가 28도, 해산과 청진이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늘이 맑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해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며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으면서 순종과 믿음의 걸음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9장 11절에서 2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무너진 그때에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그때에도 기도하려면 첫째, 언약의 두 돌판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제 1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며 드디어 요단을 건너 강대한 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선언하지요. 그런데 전략과 전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인지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이를 아는 것이 그 땅을 차지하는 비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족속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1절에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라고 해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 40일간 금식하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40일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12절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고 하셨지요. 이 백성을 누가 인도했나요?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라 하며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잖아요.

그런데 12절에서는 모세에게 내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왜죠? 이스라엘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내 자아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잠시만 눈을 떼면 스스로 부패하여 금세 자기 욕심을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드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거룩할 수 없지요. 그러자 주님은 13절에서 그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시고 14절에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모든 약속이 무너지고 깨어져 멸망당해 마땅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고하지요.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그 순간에도 모세의 두 손에는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다고 해요. 이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다시 기도할 수 있고 다시 돌이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무슨 약속이 깨졌나요? 결혼 약속인가요? 거래처와의 약속인가요? 그것이 스스로 부패하여 나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든 결과임이 인정되나요? 그 상황에도 약속의 두 돌판을 끝까지 붙들겠습니까? 그때에도 기도하려면 둘째, 내 자아를 깨뜨려야 합니다. 16절에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라고 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보니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백성이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상이 무엇인가요? 출애굽기에 보면 금송아지라고 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론은 이 금송아지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명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그 시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를 위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저 역시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한다며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했지만 실상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장로님 댁에 시집 간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결국 외제차를 몰고 나온 남편의 재력을 보며 부잣집이 좋아 시집 간 것이었죠. 그러니 이 금송아지는 결국 내 자아입니다. 17절에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고 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 그 분노를 표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이 돌판은 산산조각이 났는데 이 백성의 마음은 깨어질 줄을 모릅니다. 우리의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면 내 존재도 사라질까 봐 끝까지 죄악을 붙들고 놓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그 말씀은 깨뜨릴지언정 내 자아는 그대로입니다. 결국 모세는 어떻게 하나요? 18절에 40일 동안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백성을 위해 기도했다고 해요. 19절에 보니 주님은 그때에도 모세의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결국 모세는 21절에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고해요. 내가 깰 수 없으니 모세가 대신 깨뜨려 줍니다. 마찬가지로 이토록 즐긴 우리를 위해 결국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던져 그 육체를 깨뜨리셨어요. 그러니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곧 내 자아를 깨뜨리고 죽이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 부어 만든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내 자아가 깨어지기를 기도하나요? 여전히 깨어지기 싫어 회피만 하나요? 어머니의 헌신적인 기도를 기억하며 지금은 교회를 떠나 계신 어머니가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잦은 갈등과 다툼 가운데 어머니의 인도로 온 가족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저는 온 가족이 주일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았어요. 청소년 시절 저의 나눔과 기도 제목은 항상 가정에 관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결국 부모님이 이혼하시며 온 가족이 교회를 떠났어요. 저도 내가 의지할 대상은 부모님도 하나님도 아니다라는 생각에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와 결핍을 인간관계와 술, 음란으로 채웠습니다. 저의 죄를 알지 못하니 환경만 탓하며 결핍을 채우느라 급급하여 불신교제를 일삼았습니다.

0: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혼까지 생각한 상대로부터 잠수 이별을 당했어요. 그 사건은 하나님이 다시 저를 부르신 사건이 되어 지금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세요.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 설교를 듣고도 부모님을 향한 원망과 상처들이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아 여전히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제가 바로 목이 고든 백성임을 인정합니다. 모세가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처럼 가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도한 것은 바로 어머니였어요. 그 기도 덕분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어머니의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할 차례인 것 같아요. 여전히 해석되지 않은 쓴뿌리들 때문에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말씀 가운데 나의 우상을 날마다 진멸하며 묵묵히 기도하길 원해요. 저의 적용은 어머니의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처럼 가족과 지체들, 교회의 새 가족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약속이 깨어지고 멸망당해 마땅한 그 순간에도 모세의 두 손에는 언약의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 돌판을 깨뜨린 후에도 모세는 40일을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자아를 깨뜨릴 수 없기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을 깨뜨리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신 그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내 자아를 내려놓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때에도 주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릴게요. 잠시만 눈을 떼면 스스로 부패하여 금송아지를 만드는 저희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결국 나를 위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듯이 오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언약이 파기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순간에도 모세처럼 언약의 두 돌판을 손에서 놓지 않길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 자아를 산산조각으로 깨뜨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일어나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43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집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헷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세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세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세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세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26장 18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이스라엘이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에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같은 사임 속에서 믿음의 비밀을 갖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사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과에 소통하면서 사귐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흰 돌, 바로 이 백석, 이것을 감리교 목사님께서 이것을 지어줬어요. 이걸 지어주면서, 야, 날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흰 돌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세상 말로 장목사 팔자가 쓰여 이러더라고요. 난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더니 진짜 세월이 흐를수록 이 고통과 고난에 이 어려운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이 신비, 그 속에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영과 영끼리 말씀과 말씀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열매를 보고 너를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식으로다가 성경 66권 다 이우고 다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오. 토마스 아퀴나스 누터 칼빈에 대해서 잘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메시아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행위가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이기주의 나만이라고 하는 이 티두리 속에서 갇혀있는 사람이 이것을 해방감을 갖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해서 산다면 남을 위해서 살고 봉쇄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래라고 했어요. 서구, 유럽과 미국. 그 얼마나 기독교가 부흥됐어. 그러나 학문이, 학자들이 할수록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또 받아먹고 와가지고 생명 없는 나무를 갖다 심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없는데 학문 지식으로만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한국 기독교가 번창해야 되고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다 꺼져버리고 말았잖아. 누가 꺼뜨려? 신학자들이. 왜 그러냐면 내가 학교를 운영한다고 체플에 잘 안 들어갔었어요. 그래도 얼마 있다 내가 체플에 설교 들어가니까 영혼이 싹 메말랐어. 누가? 신학생들이. 아, 이건 안 되는구나 해서 입학할 때 전에 2주 동안 기도운동, 성령운동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MDB들 기도하는 거. 거기서 불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흰 돌이 바로 백석이라고 하는 건 예수를 나와 몸에 지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에 백석이라는 귀한 이름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본문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는 걸 말해요. 세상. 이 영과 육이 있는데 이 육을 이길 수 있는 거. 내 육적인 명예, 물질, 이성에 대해서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될 수 있는 내 영혼이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육도 더불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그 이름은 받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신비로운 흰 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길 소망하며 내 영혼의 삐삐치니 시작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오늘 레옹은의 삐삐친이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오신실 하신 주.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늘 받습니다.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첫 단추가 문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듣던 90년대 초반의 일입니다. 음대 입시를 앞두고 입시곡을 열심히 연습했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수험생은 반주 없이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그 학생은 자나깨나 노래를 외우고 불러 악보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입시 장소에서도 자기 순서가 될 때까지 이어폰을 낀 채 카세트에 미리 녹음해둔 곡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자 그는 막힘없이 떨지 않고 아주 잘 해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부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예감이 안 좋았지만 역시나 잘 해냈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얼굴은 더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피아노로 첫 음을 쳐주더니 다시 해보라고 했습니다. 긴장한 그는 첫 음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대로 또 불렀습니다. 결과는요?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카세트의 건전지가 거의 닳아서 반음 정도가 떨어진 것을 모른 채 열심히 따라 불렀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말입니다. 이상은 박대영 목사님의 예수님을 알아가는 요한복음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대 교회를 어렵게 하고

0: 변질시키는 것은 건물이나 돈, 성경학자, 성경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넘치고 넘칩니다. 열정이 부족하다고요? 한국교회의 과도한 열정은 온 세계가 알아줍니다. 문제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그릇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믿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어야 구원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주시는 완전 죄사함,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됨을 선물로 받아야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나의 주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복음의 실질을 사는 아들의 복음만이 참 복음입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보편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영어 찬양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모든 영역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서나가길 기도하며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새 아침 평안히 맞으셨습니까? 8월을 인생으로 보아 작년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왕성한 활동들이 산천에 가득하고 말복이 지나고 처서를 바라보는 하늘은 높습니다. 튼실한 결실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 이 힘있는 계절의 끝에 지금보다 더욱 풍성한 가을이 기다리고 있으니 지금 땀을 흘리며 달려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온은 올라 대지를 달구겠지만 우리에겐 기다리는 꿈과 수확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어서 오십시오.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8월 20일 목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3장 1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잔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열두 척이요 너비도 열두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열네 척이요 너비는 열네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의 제물을 삼되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 없는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

0: 부어 속죄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떼 가운데에서 숫대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3장 13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오늘도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오늘은 이 에스겔에 나오는 이 성전, 새로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이상적인 성전의 모습 가운데 이 번제단의 모습, 그리고 이 번제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헌의 예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7절은 이게 온갖 복잡한 수치가 나와가지고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걸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먼저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 제단의 크기를 재는 이 치수의 단위를 얘기하는데 한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영어 성경에는 이게 큐빗으로 나와 있습니다. 큐빗인데 이 큐빗은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이게 보통 큐빗인데 웬만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한 45cm 정도 되고 이 한 큐빗 그래서 이제 13절에 이 한 큐빗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하는데 한 손바닥 넓이 한 10cm 정도 7cm 보통 성인 한 7cm 정도 요 정도가 더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규빗을 45cm에 7cm, 그럼 한 52.5cm, 요 정도를 이제 한, 이 에스겔에서 말하는 한 자, 한 규빗의 단위로 이야기를 해서 이제부터 성전 재단을 측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측량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 재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자, 보통 우리가 아는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번제단은요, 이게 계단과 층이 없고 그냥 위로 쭉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새로운 번제단에는 이 번제단이 층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층이 일직선으로 쭉 올라간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이제 좁혀지는 거죠. 자, 그러면 제일 밑에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 한 규빗이다. 제단 제일 높이 있는 것이 50cm로 이렇게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자,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어제 이 보여드렸던 이 사진들은 다 어디에 가 있느냐? 아, 저기 홈페이지에 새벽기도 자료실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게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적으로 회복될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 사방을 500규빗으로 해서 철저히 솔로몬 때와 같지 않게 철저히 우상과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하는 성전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성전은 동, 북, 남 각각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그 입구를 통과하고 또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제 바깥에 있는 동문, 안쪽에 있는 동문을 지나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을 이야기하는데 이겁니다. 그래서 43장 13절에 보면 제일 밑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번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하고 그 다음은요. 제일 밑에 바닥의 높이는 한 척이다. 밑에 이제 빨갛게 되어 있죠. 이 팔꿈치로부터 위까지. 빨갛게 되어 있는데 바닥부터 위까지가 한 규빗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넓이 사방의 가장자리의 넓이라는 건 한 규빗으로 올라온 그 윗면을 말합니다. 그 윗면은 한 척이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윗면은

너비가 한 척이다. 그리고 이 한 척으로 올라오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 평범하게 된 게 아니라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턱을 이루거든요. 밑에 바닥에서 이렇게 해서 턱을 이루는 그 턱, 턱. 그래서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고 그 가로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 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네, 여기 나오네요. 그 위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한 뼘. 그러니까 한 규빗에서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 위에 턱을 한 뼘으로 이렇게 둘렀다는 거죠. 자, 한 뼘. 이게 바로 뭐냐? 제단 제일 밑에 있는 밑받침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밑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 한 1미터 정도가 올라가는 거죠. 예, 제일 밑에서 그 위로 아래층. 그러니까 제일 밑에 1층, 2층, 3층 위에, 3천층 위에 번제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밑에의 이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 한 1미터 정도 되는 거고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 자, 그 가장자리, 1m 위에 올라온 요 가장자리 너비가 또 한 50cm 정도, 한 척으로 안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층 면에서 2층, 그러니까 1층 넘어서 2층, 2층으로 올라가면 바닥, 그 다음에 1층, 2층이 있는데 2층의 높이는 4척, 그러니까 2m죠. 2m, 5, 4, 20, 2m, 사람 키보다 높습니다. 2m. 자, 그 다음에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 그 위에 또 한 척, 45cm, 50cm로 이렇게 둘러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가 또 네 척, 번제단 위로 올라가는 게 네 척인데 이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그 15절에 번제단 위층의 높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위층의 높이. 15절에 이 위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르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게 옮긴 게 아닌데 하르엘 그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산. 그러니까 이 번제단이 뭘 지금 상징하냐면 여호와의 산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 자, 번제하는 바닥에 넷 뿔. 그러니까 번제단, 요거는 하늘에서 볼 때는 바닥인 거예요. 이 번제단의 바닥에 넷 쪽 모서리에는 뭐가 있냐? 뿔. 하나님의 권위와 임재를 상징하는 뿔이 있죠. 예, 뿔. 그리고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 번제에서 짐승을 올려놓는 이 바닥의 길이는 12척. 자, 근데 여기 바닥이라는 말은 이제 또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냐면 아리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리엘. 이 아리엘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이 화덕 이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번제단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바닥부터 넓고 좁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산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번제단이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예전에 하나님의 산으로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경험이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뭐냐?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을 보면 이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삭이 가면서 하나님 그 아버지 그 저 드릴 번제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한번 그래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러준 산에서 그 이 아들을 화덕 여호와의 번제단 위에 올려드리라는 그 이 형상. 그러니까 이 그 여기서 새로 나오는 에스겔의 이 번제단에 대한 설명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여러분, 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고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드렸더니 그 아들을 살리는 역사는 결국 무엇을 상징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보내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그 역사를 예고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면서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 살려주시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새롭게 세워지는 이 새 성전에서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단은 이전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제단 올려놓고 확 불태워드리고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때까지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번제물을 내가 질리고 싫어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왜냐하면 늘 형식적으로 드리지만 그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것들은 다 빼놓고 이웃을 갈취하고 막 죄는 죄대로 지면서 형식적으로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우 나는 너희들 드리는 거 진짜 질색이다 이러고서는 이제 안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여러 성전의 의미를 새롭게 하시면서 제단을 새롭게 하신 이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핵심적인 거죠. 그 핵심적인 드리는 것에 뭐가 있느냐? 예전에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그 마음과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전의 마음. 그렇게 아주 강팍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번제단을 새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17절에 보면 맨 끝에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해라. 이 층계, 이 번제단으로 올라오는 건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곳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그곳에서부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쪽으로부터 나아가는 건 이전에 이들의 이 타락해서 이 아담이 어디로 쫓겨났느냐? 에덴 동편으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동편으로 쫓겨났는데 이제는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여호와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뭐냐? 동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18절부터 이 번제단에 이제 이 제단이 만드니까 그곳에 제사를 계시하기 전에 그 번제단 자체를 정결하게 하는 규제를 말씀하시는데 이 규제가 꽤 복잡하고 그 숫송아지 어린 숫송아지 그죠? 19절에 어린 숫송아지 그리고 22절에 그다음에 흠없는 순 염소 흠없는 순 염소 그리고 23절에는 순양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모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위에 뭘 치냐고 그러냐면 24절에 소금을 치라고 합니다. 자, 소금을 친다는 건 소금의 짠맛, 소금은 들어가면 변하지 않고 부패를 방지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소금이 뭘 의미하냐?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소금 언약을 삼는다. 예전에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 이제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이 소금 언약, 이제부터 너희들과 하나님과 새롭게 맺어지는 이 예배와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드려야 할 제사다라는 의미로 수송아지, 어린 수송아지, 순염소, 어린 양, 순양 한 마리를 드리는데 이게 이 제단의 넷불과 모퉁이에 이 피를 잡아가지고 바르는데 며칠 동안 정결하게 하냐면 26절에 7일 동안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단 자체를 정결하게 하는 건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을 깨끗게 하고 뭐 그 성소를 깨끗게 하고 이건 나오지만 제단 자체를 이렇게 7일간 깨끗게 하는 건 처음 나오는 거죠. 그럼 왜 제단을 깨끗게 하느냐?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피의 제사가 이전까지는 부정하고 타락했다는 거죠. 이전에 제사장들이 드렸던.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동편을 성전 동편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이 임재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됐으니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만큼은 이전에 모든 더러웠던 제사를 속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드리면 27절 끝에 내가 너희를 즐겁

0: 즐겁게 받으리라 그러죠. 즐겁게 받으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번제단의 봉헌 이 예식을 이렇게 쭉 보면 특이한 게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소 안에 그 법궤가 없습니다. 언약궤. 이 에스겔에서에 나오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구약의 이 모세의 율법, 사실 이 모세 율법의 규정에 따라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이게 사라졌다라는 건 뭐냐? 이제는 더 이상 모세 율법 안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제사.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없어졌다고 그랬죠. 그냥 문으로 드나들 수 있게 하셨습니다. 더 거룩한 임재 안에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온전한 제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이 에스겔의 성전 규정에 보면 이렇게 번제단을 봉헌하고 나서 이들의 죄를 1년에 모아가지고 한 번에 처리하는 이 대속죄일의 규정들이 보통 나오는데, 그러니까 레위기에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를 거룩하게 한 다음에 뭐 하냐? 대속죄일의 규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대속죄일의 규정 자체가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전보다 훨씬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 온전한 마음으로 예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드렸던 그 마음과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새로운 차원의 예배가 펼쳐진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받기 원하셨던 예배, 하나님이 그토록 그 예배 가운데 이스라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예배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이름에 힘입어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가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귀한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과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 앞에 드려지게 되었죠. 여러분은 우리의 예배가 식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분 앞에 더욱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했던 그 예배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까지 아낌없이 주 앞에 올려드리며 전심으로 주를 바라며 예배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앞에 나오는데 이전과 같은 휘장의 간격이 사라지고 정결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그분의 제사장이 되어 담대히 나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에 나와 있는 성전의 비전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누려야 할 어마어마한 예배의 복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작년보다 더욱 간절하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오늘도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생명의 양식,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단의 크기와 모양이 정해지고 그렇게 지어진 새 성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이 예배의 제단에서 제사장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입니다. 이 놀랍고도 아름다운 환상을 먼저 듣고 보는 선지자의 행복에 대하여 문득 묵상하다 보니 우리에게도 오늘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곧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 값도 치르지 않은 사랑을 입고 성도가 된 우리는 이 감사를 담아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인지 돌아보며 각성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정결한 자의 예배만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도로 살 것을 다짐하는 아침, 묵상과 함께 개인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루를 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다짐하며 8월 20일 목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어요. 성도님들 오늘도 거룩함을 잃지 마시고요. 샬롬.

0: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넘치는 방송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세상의 빛 이레교회 이창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룻기서 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의 키워드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시간 미크레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가리켜서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 삶을 두고 뭐라고들 이야기를 하냐면 삶은 우연의 연속이다.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삶은 우연의 연속이다. 우리 그런 말들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 이 룻의 삶을 봐도 그런 겁니다. 그의 삶이야말로 정말로 놀라운 우연의 연속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우연의 연속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 여러분 이걸 확인해 보기 전에요, 먼저 우리 이번 시리즈의 첫 번째 주에 나눴던 말씀, 그때 나눴던 이야기를 잠깐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룻기 1장에 있었던 이야기들인데, 근데 우리가 2주 전이죠, 그때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처지가 뭐냐, 여자들만 있는 거. 그게 그 당시로서는 가장 불안하고 또 가장 불행하고 또 불쌍한 처지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처지가 지금 딱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지금 그 땅에서 이제 더는 살 길이 없어진 거죠. 그럼 불우한 처지가 지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오미는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면은 이제 그 모압 땅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그 며느리, 두 며느리의 선택이 달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며느리였던 이 오르바 어떤 선택을 하죠? 네, 그 땅 모압에 그냥 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며느리, 둘째였던 룻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다바크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0: 시어머니를 붙쫓더라. 자, 그의 시어머니를 붙쫓고 룻은 어디로 갔다 했습니까? 이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더라. 자,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부터 좀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먼저 그 결론이 어땠는가? 그렇게 이 두 여인이, 이 고부가 이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결론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사실 여러분, 이 두 여인에게는 기대할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이 두 여인이 믿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일어난 일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맞죠? 여러분, 이거 은혜 아닙니까?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 두 여인만 남은 그 어려운 집에 임한 거잖아요. 은혜가 지금 그 집안에 펼쳐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그런 엄청난 은혜가 거기에 펼쳐지기까지, 자, 그게 대체 무엇의 결과였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대체 무엇의 결과였을까? 보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연이요, 우연. 그 모든 은혜는 우연의 결과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룻기 2장에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연들이 막 함께 일어나서 서로 막 조화를 이루고 그러면서 하나의 결과를 딱 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적어도, 자, 어떤 우연이, 이 룻에게 있었길래 그런 놀라운 반전의 결과,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녀에게 펼쳐졌는가. 여러분, 보니까요, 적어도 다음에 이 네 가지 우연이 있었던 것을 보는 겁니다. 다음에 네 가지. 이 네 가지 우연들이요, 서로 막 조화를 이루면서 한 대 어우러졌던 거죠. 자, 그게 뭔지 여러분께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필이면. 다시요, 여러분. 하필이면. 자, 첫 번째는요, 하필이면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딱 그때가 보리를 추수할 때였다. 성경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냐면은, 자,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냥 돌아만 왔어요. 근데 그때를 두고 성경은 마치 우리에게 힌트를 들려주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1장 마지막 절인데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1: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모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0: 자,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그때가 뭐 했을 때라고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다 보아스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보아스와 관계에 있는 대목이에요. 자, 얼마든지 다른 때에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거기 돌아왔을 때 그 땅에서 보리 추수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딱 맞춰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때를 계획하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돌아왔는데 마침 와보니 그때가 보리 추수를 하고 있었을 때였다. 그런 우연이 지금 펼쳐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의 그 우연이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또 어떤 우연이었었는가. 두 번째로 또 따라해보겠습니다. 하필이면 어떤 일이 있었냐. 룻이 보리 이삭을 주러 한 밭에 들어갔는데 그 밭이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자, 보세요. 베들레헴의 두 여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부가 무슨 먹고 살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 일대에 보리 추수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룻이 자기 시어머니 이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추수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추수하다가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오겠다고. 자, 그래서 그 베들레헴 일대에 여러분 보리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들 보리 농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보리밭 중에서 룻이 어느 한 밭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밭이 누구의 밭이라고요? 보아스의 밭이었다고요. 아, 얼마든지 다른 밭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들어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더라. 아까 말했잖아요. 훗날 자기의 남편이 되는 그 유력한 사람, 보아스의 보리밭이더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혹시나 우리에게 오해하지 않도록 그것이 전혀 계획된 일이 아니고 아주 우연히

0: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1: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심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0: 아멘.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룻이 가가지고 이삭을 주었는데 자 어떻게? 우연히 들어가 보니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더라. 예. 여러분 놀랍죠? 자꾸만 우연히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 우연히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룻에게. 그런데 그 다음에도 또 그런 겁니다. 자, 세 번째도요. 세 번째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필이면.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룻이 그 보리밭, 이 보아스의 보리밭이 지금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룻이 거기 들어간 딱 그 시간, 딱 그곳에 누가 나타났느냐? 보아스가 나타났더라. 이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뭐가 놀랄 일입니까? 그 밭이 이미 보아스의 밭이라면서요. 아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는 게 뭘 그렇게 놀랄 일입니까?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그 밭이 분명 보아스의 밭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보아스는 누구라고요? 유력한 자라고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에게 밭이, 이 보리밭이 그것만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밭이 이 보아스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밭이 보아스니까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 밭이 보아스 거니까 타이밍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 때와 장소가 딱 맞아야 가능한 일인데 성경이 말해주는 건 뭐냐? 그 모든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딱 맞았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까 읽으면서도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이 룻이요. 이 보아스의 그 밭에서 보리 이삭을 줍다가 중간에 쉬러 집에도 한번 갔다 왔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한번 갔다 왔을 그때의 보아스가 왔을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보아스가 그 밭에 딱 거기 있었던 그 시간, 그 장소에 보아스가 딱 나타났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전반절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거기 어느 한밭에 룻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 거기에 하필이면 보아스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우연이에요. 또 네 번째로 하필이면 자 그때 보아스가 그 밭에 탁 나타났는데요. 여러분 그 보아스의 눈에 누가 딱 들어옵니까? 룻이 탁 들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 겁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보세요.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여러분 이 보아스가 부리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야기해주고 있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만 해도 절대로 적지 않은 사람들인 겁니다. 먼저 거기 보니까요. 그 보리를 추수했던 베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베는 자들이 먼저 있었고 또 그 베는 자들을 감독하고 책임지는 사환이 또 따로 있었다고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누가 있었냐면은 그 모든 일들을 뒤에서 돕고 있는 소년들이 있었다. 물 길는 소년들이 거기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거기 누구도 있어요. 오늘 보니까 거기에는요. 소녀들도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룻 말고 다른 소녀들이 거기 많았대요. 룻만 거기서 그 바닥에 있는 떨어진 이삭을 주운 게 아니라 거기서 그 떨어진 이삭을 주었던 가난한 여인들이 거기에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이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 나의 누구와 함께 있으라고요? 소녀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삭을 줍는 여러 명의 소녀들이 이미 거기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만 따져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룻이 보아스의 눈에 딱 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이에요. 5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만남은요 절대로 그냥은 못 만날 만남인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한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남자인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저 모압 이방 여인이란 말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한 사람은 베들레헴에 한 사람은 저 모압에 서로 만날 일이 없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지금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똑같은 지경 안에 그들이 함께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한 사람은 또 누굽니까? 그 땅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에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땅에서 가장 무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둘이 만납니까? 그런데 보니까 여기 앞서 얘기했던 것 같이 우연에 우연이 이어지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만약 어쩌다가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맞아요. 그거는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우연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여러분 그거는 아무리 우연처럼 보여도 절대로 그냥 우연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걸 우연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대신에 뭐라고 불러야 맞느냐?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은 뭐고 섭리는 또 뭘까요? 자, 우연 그리고 섭리 이 둘이 뭐가 다른 걸까요? 먼저 우연은요. 영어로 우연은 coincidence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coincidence. 이게 우연이에요. 근데 이 영어 표현의 라틴어 어원이 다음에 두 가지 말이 합쳐진 거예요. 먼저 co. co는 뭐냐면 함께라고 하는 뜻이에요. 함께. 예. 근데 거기 어떤 말이 붙은 거냐면은 incidere라고 하는 말이 붙은 겁니다. 이 incidere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저 하늘에서 뭔가가 뚝 떨어진 거예요. 이게 incidere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coincidere. 그래서 어떤 상관없는 일들이 그냥 저 위에서 뚝 떨어지듯이 함께 일어난 겁니다. 뭐가 두두둑 떨어졌는데 함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룬 거예요. 이게 인키데레 우연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섭리는 뭘까요? 섭리. 섭리는 역시나 영어로 하면은 providence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도 라틴어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두 말이 똑같이 합쳐진 거예요. 먼저는 뭐냐? pro. pro는 미리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근데 그 뒤에 비데레라고 하는 말이 붙은 겁니다. 근데 이 비데레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라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는 뭐냐면 이 둘의 말이 합쳐져 가지고 프로비데레 그것은 미리 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전혀 상관없는 어떤 일들이 막 조화를 이루면서 어떤 결과를 막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신기하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 편에서 볼 때는요. 그냥 어쩌다 일어난 우연이 맞아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코인키데레 그냥 어떤 일들이 막 두두둑 떨어지면서 그냥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뭘까?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이게 막 아구가 맞고 아니 뭐 무슨 애초부터 계획된 것처럼 막 이 일이 저 일을 부르고 저 일이 저 일을 부르고 막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지만 여러분 그거 하나님 편에서는 뭔지 아십니까? 그 프로비데레 그 섭리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일어난 그 일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일어난 그 일, 우리가 우연이라고 부르는 그 일을 통해서 뭘 보고 계시냐? 마침내 그걸 통해 이루어질 그 모든 일들의 최종적인 결과. 하나님은 지금 그걸 다 미리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어떤 일이 우연이지만 그 일이 하나님 편에서는 마냥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신에 뭐라고요? 섭리, 프로비데레.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우연한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섭리를 이뤄가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야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 그 모든 일들이요 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처럼 보여요. 하지만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어쩌다 일어난 일들이 맞아요? 아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요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붙잡고 있는 그 모압 여인 룻을 당신의 완벽한 계획 속에 두시고 지금 그녀의 삶을 통해서 당신이 목적하신 바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뤄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전체 큰 그림을 볼 수 없었던 우리들은 우연이라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그 모든 게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는요. 우리에게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힌트가 있습니다. 이거 여기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거 우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섭리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에 힌트 하나를 숨겨놨는데 여러분 그 힌트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크레. 다시요. 미크레. 예, 미크레라고 하는 말이에요. 미크레가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말하고 있는 우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연. 이게 바로 미크레예요. 근데 오늘 3절 보세요. 3절 한번 뛰어나 보십시오. 거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연이 어떻게 했는가? 뒤에 보니까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연이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실이요, 이 말이요. 본래 여기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를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좋게끔 의역한 결과예요. 사실 거기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우연히 이르렀다. 여기에 미크레가 등장하고 있는데 거기 어떻게 되냐면 바이케르 미크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케르 미크레아. 여러분 미크레가 뭐라고 그랬죠? 우연. 근데 바이케르 이건 뭐냐면은 이 미크레의 동사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이케르 미크레아 그러면은 여기에 미크레가 몇 번 쓰였습니까? 두 번 쓰였잖아요, 두 번.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뭐라고 여기 번역을 해야 맞냐면 이렇게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렇게 직역하는 것이 오히려 더 원문에 충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우연히 우연하게 일어났다. 이게 오늘 이 말의 진짜 번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그 밭에 이르렀다 이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녀의 우연히 우연하게 일어났다. 이게 직역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 성경은 지금 아주 의도적으로 여기에 미크레,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만큼 미크레, 미크레, 미크레, 우연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 룻기는요, 우리들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뭐냐? 자, 봐봐, 봐봐. 한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이잖아, 우연. 여기도 우연이고 저기도 우연이야. 이건 여기서 사방에 다 우연이지않니? 이 모든 우연들이 다 이렇게 막 작정하듯이 지금 막 다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우연일까? 진짜 이게 우연일까? 이게 바로 바이케르 미크레아 이 말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룻기는요 이 모든 우연들이 실은 우연의 옷을 입고 우리를 찾아온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우연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우연이 정말로 그냥 우연일까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의 옷을 입고 우리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섭리 미크레가 아니었을까? 한번 돌아보시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난 6년 동안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6년 동안에 정말 뭐 이런저런 뭐 많은 우여곡절을 우리가 겪었죠. 뭐 어쩌다 보니까 이 교회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 말밖에는 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뭐 계획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계획했습니까 여러분. 네. 어쩌다 보니 이 교회가 시작됐어요. 아니, 세상의 빛 이래교회 뭐 여러분 대체 어디 있던 교회입니까? 세상 천지에 여러분 없던 교회가 그냥 어쩌다 보니 그냥 생겨난 겁니다. 이게 희한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한한 일 아닙니까?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 이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희한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정말 우연 맞아요? 우연이 그냥 이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간에 좋은 일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간에 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보면 여러분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교회가 시작돼서 이제 시작 그랬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아니야 그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막 펼쳐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지도 않았던 막 그런 일들을 겪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까지 정말로 그거 어쩌다 일어난 일 맞습니까? 정말요? 정말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뭔가 아 정말 우연히 정말 그런 일들을 막 그냥 당한 겁니까? 정말로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우연한 일들 속에는 뭐가 있었던 거냐? 미크레. 미크레요. 우연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그게 안 좋은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이 그때 여러분 딱 맞추어 거기서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지금의 오늘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크레 우연이라고요? 그거 우연의 옷을 입고 우리를 찾아온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퍼즐 좋아하십니까? 퍼즐이요. 퍼즐을 할 때 그 각각의 퍼즐 조각이 있잖아요. 그럼 1000피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1000피스 정도 되는 이 퍼즐을요 딱 상자를 열고 거기에 있는 퍼즐 조각 바닥에다 쫙 펼쳐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느 하나를 딱 집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그걸 보고선 그게 왜 그런 모양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사방이 왜 여긴 튀어나오고 여긴 왜 들어갔는지
아니, 다른 거는 위가 들어갔는데 왜 얘는 위가 튀어나왔냐?

0: 튀어나온 건지 여러분 그게 다 보자마자 아 이해되시겠어요? 아니죠? 왜 그런 모양인지 이해가 안 돼요. 모르는 겁니다. 분명히 보는 그림은 있지만 그 그림이 뭔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고요. 작은 조각만 보면. 하지만 여러분 그 작은 조각이 아니라 그 조각이 다 연결됐을 때 마침내 짠 하고 드러날 그 마지막 전체 그림을 우리가 보면요. 그걸 보면서 보면요. 그러면은 우리 알게 됩니다. 그 마지막 그림이 뭔지를 보면서 그걸 보면요. 아! 그 조각이 왜 그런 모양이었는지 그리고 왜 그 안에 있는 그림은 그런 그림이었는지 나중에는 다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다 알고 나게 되면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치 그런 퍼즐과도 같아요. 퍼즐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저기 사방으로 흩어진 채로 섞여있는 그 작은 각각의 퍼즐 조각만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들은 다 그런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일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이 뭔지를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죠. 왜 이런 모양인지를 모르겠고 왜 이런 그림이 여기 그려져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작은 조각만 보면 알 수가 없는 게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걸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모든 각각의 조각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모든 조각들이 결국에 다 연결되었을 때 그때 최종적으로 드러날 그 마지막 그림을 미리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내 앞에 있는 내 인생의 작은 조각만 보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내 인생의 큰 그림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내게 일어난 이런저런 우연한 일들만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우연이 내게 일어난 거야? 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난 거야? 그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우연한 일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온전한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은혜의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지금 우리 삶에는 우연의 옷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는 하나님의 섭리 그런 미끄레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에 내게 일어난 일이 여러분 지금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목적을 이뤄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 내 삶에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앞서 서두에 우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삶은 무엇의 연속이라고요? 우연의 연속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 틀렸어요.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우연의 연속이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의 연속이다. 할렐루야. 우연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이 우연의 연속이라고요?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무엇의 연속입니까? 은혜의 연속이다.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끝끝내 당신의 큰 그림을 그로써 내게 완성하실 그분을 바라보며 은혜의 그 한복판에 있는 그런 나인 것을 믿고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세상의 빛 이레교회 이창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719-8484 042-719-8484번 세상의 빛 이레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말씀교회 이상일 목사님입니다.
1: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정직하고 공의와 인자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경제,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이념 간, 계층 간의 갈등, 이러한 문제들은 결코 사람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날 속히 오게 하옵소서. 기업인들과 서민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더 나은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오직으로 돌아가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2: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3: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4: 주는 길

0: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는
3: 여기는 극동방송
4: 써머.

서머 스페셜 좋은 아침입니다. 8월 20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수미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혹시 모래에 빠진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더 세게 가속 페달을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빠져나올 것 같지만 오히려 바퀴만 헛돌면서 더 깊이 빠진다고 하죠.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쓴 스티브 도나휴도 사하라 사막을 지나다가 이런 일을 겪었다 그래요. 차가 모래에 빠지자 처음에는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차가 더 깊이 빠져들더래요. 그때 사용한 방법이 뜻밖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거죠. 타이어 바람을 조금 빼면 바닥에 닿는 면적이 넓어져서 부드러운 모래 위에서도 차가 움직이기가 조금 더 쉬워진다고 하네요. 결국 그렇게 해서 모래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답니다. 참 이상하죠? 빠져나오려면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빼야 했다는 것. 우리도요,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잘 안 풀리면 비슷한 것 같아요. 말이 안 통하면 더 크게 이야기하고, 일이 뜻대로 안 되면 더 힘을 주고,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든 내 생각을 이해시키려고 더욱 애를 쓰죠. 그런데 살다 보면 더 힘을 주어서 해결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힘을 조금 빼야 풀리는 일도 많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라기보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손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자꾸 내가 붙들고 있어야 일이 될 것 같고 내가 해결해야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니요, 늘 그런 것 같아요. 내 고집에서 조금 힘을 빼고 자존심에서도 조금 힘을 빼고 반드시 내 뜻대로 돼야 한다는 강박 같은 마음에서도 조금 힘을 빼보는 거. 혹시 오늘 아무리 애를 써도 풀리지 않는 일이 있다면요, 더 힘을 주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을 주고 있는 것은 없을까? 조금 내려놓고 조금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 그것이 다 바로 믿음이죠. 오늘은 힘을 더 내야 할 곳에서 힘을 조금 빼고, 힘을 내야 하는 곳에 힘을 내고 힘을 빼야 하는 곳에서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조금은 힘을 빼도 괜찮은 그런 복된 목요일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서머 스페셜 출발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한웅재 목사님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썸머 스페셜. 오늘 거의 마지막 시간이죠. 원래 뭐 금요일은 저희가 또 성경의 무림 고수들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오늘 찬양으로 가득 채우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이정노 목사님과 함께 인사드릴 거고요. 우리 또 마인드핏 교수님과 또 명품 배우들과 꽉꽉 채워서 다음 주부터 다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 아쉬운 분도 계시고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오늘 어쨌든 듣고 싶은 사람들 많이 신청해 주세요. 샵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 다운받으시면 또 무료로 사연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활용해 주시고요. 말씀 카드 만나도 오늘도 예쁘게 만들어서 여러분께 드리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 만나라고 남겨주시면 자동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6882번님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내 힘 빼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만나주세요. 아멘. 네. 오늘도 내 힘을 빼고 나의 어려움은 주님께 맡기는 소중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깊이 만나주세요. 1440번님 아멘입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상쾌함을 더해주는 좋은 아침, 오늘도 하나님 만나 은혜와 감사함으로 가득한 하루 되게 해주세요. 7902번님 아멘입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아멘. 내려놨다가 또 들었다가 내려놨다가 들었다 놨다 하는 저,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 아들, 아주버님 가족, 이우리 황제니, 우정민 엄마, 언니 만나주세요. 아멘. 네. 들었다 놨다 맞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사람은 없지만, 살아본 적은 없지만 내 힘 빼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겠습니다. 305번이 아멘입니다. 오늘은 저희 딸 생일입니다. 만으로는 아직 30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제 앞자리가 4로 바뀝니다. 이제 방학 끝내고 주님께 돌아와서

더 기도하는 딸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9137번님 요때 잠 끝까지 바둥바둥거리죠. 우리가 아직은 만으로 30대예요. 이러면서 축복합니다. 어머니 기도에 응답받는 한 해 될쯤 있습니다. 우리 3013번님 맞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겠다고 용쓰면 내가 먼저 지쳐서 주님 바라볼 힘도 없어집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아낌없이 주시는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도 만나셔서 복주세요. 아멘.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운전 초기 때요. 막 운전 초기 때 남이 운전하는 차를 타면 같이 막 엑셀레이터 밟게 되고 막 같이 막 힘이 들어가거든요. 특히 또 운전을 좀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우리 인생에 힘을 주는 모습이 딱 그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힘 주고 아무리 엑셀레이터 밟고 아무리 브레이크 밟아도 이미 나의 운전대는 하나님께 드렸는데 믿음 없이 옆에서 왜 운전 잘하는 사람이 타면은 가만히 있고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막 그렇게 힘이 들어가잖아요. 감히 하나님께서 세상 인생의 최고의 베스트 드라이버가 운전하고 있는 내 삶인데 옆에서 마치 내가 더 잘하는 것처럼 막 힘들어가고 그 얼마나 우습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내 인생에 있어서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늘 문득 드네요. 힘 빼고 예 최고의 예, 드라이버이신 우리 하나님께 이미 우리가 운전대를 맡겼잖아요. 근데 옆에서 막 같이 막 브레이크 밟고 막 같이 쭉 그러다가 아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제가 해볼게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은 우리가 예, 취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립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도 많이 신청해 주세요. 이정림 사모님의 음성으로 준비했어요. 은혜의 힘입니다.

좋은 아침 함께하고 계신 시각 7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좋아해서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사역의 현장에서 처음 품었던 열정과 첫사랑이 무뎌진 것 같아서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다시 초심으로 다시 첫사랑으로 다시

같이 열정으로 영적 회복을 갈망하는 목회자와 사모님, 교회 리더분들을 위한 은혜의 자리가 준비가 되는데요. 제26차 장자권 전국 목회자 세미나가 9월 7일 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 대전 한밭제일교회에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장자선교회 대표 이영원 목사님의 교재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선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장자권의 권세를 회복하고 사역의 본질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9월 7일 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 대전 한밭제일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 사전 접수는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까지라고 하네요. 자세한 문의는 장자선교회로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갈급함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빗방울수만큼 셀 수 없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야, 너무 시적인데요. 주님 붙잡아 주셔서 3729번님 사연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다가 울었는데 모르는 분이 오셔서 휴지를 주셨어요 라고 첫째 아들이 새벽 예배 들고 기도하는데 문자를 보내왔네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은 아버지이심에 감사한 아침입니다. 우리 둘째도 믿음의 장부로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하시면서 0529번 사연 주셨어요. 그쵸? 자녀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소식입니까? 그죠? 예,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곳을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다는 그 소식이 참 감사한, 그 사실 이렇게 자녀가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어요? 예,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아들도 생일이에요. 10대의 문을 닫는 마지막 생일이어서 더 마음이 가는데 고3 시절 보내고 있어서 마음껏 누리지 못해서 아쉬워요. 만나러 축복해주고 싶습니다. 은찬이를 만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6396번님 예, 고3 생일 진심으로 예, 축하합니다. 엄마 아빠가 동시에 보내셨나요? 예, 여기도 은찬인데 9462번님 사랑하는 아들 은찬이 생일. 중고등부 예배에 개근하고 있는 유일한 고3. 오, 기특하고 멋진 은찬이 사랑하고 축복해. 비록 수시 원서 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하루를 학교에서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찬이 인생에 부어주실 큰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의미 있는 시간들 보내자. 태어나줘서 고마워 하시면서 한 분 엄마고 한 분 아빠일 것 같아요. 그죠? 축하합니다. 은찬군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예. 치킨 상품권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찬양들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고집부리지 않고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 자녀 만나주세요 하시면서 5073번님도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은요. 송경미 목사님의 앨범 가운데서 준비했어요. 성도의 삶.

와, 여러분, 고3 은찬이가 같은 아이가 아니었네요. 지금 두 분 다 놀래가지고, 어머, 저희 아이와 동일한 이름의 나이가 같은 아들이 생일이라니 너무 놀랍고 반갑고 기뻐요. 은찬군 생일 축하해요. 하시면서 사연 주시고, 고3 은찬이 저희 남편 아니에요. 두 은찬에게 다 치킨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복 목사님의 나의 가는 길 신청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7시 49분 지나고 있고요. 매일 아침 말씀 카드 만나가 여러분 가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 카드는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서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라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 오프닝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주제랑 너무 딱 맞아서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읽어요. 오늘 너무 이쁘네요. 말씀 카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갈 거고 너를 향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로 행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자랑이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카드 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9330 단문 오시면 장문 유료 문자 메시지로 만나라고 남겨주시면 오늘 말씀 카드 가고요. 그리고 이번 주 약속 노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의 근심 가운데는 참 부족한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관계가 부족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늘 전전긍긍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 저 안에도 참 많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가 손에 내 마음에 그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힘을 한번 두루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풍성하게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까요. 일어나지 않은 일 혹시 부족하면 어떡하지? 혹시 없으면 어떡하지? 그때 내가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그때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의 안간힘을 쓰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신뢰하면서 한번 그 내 힘을 한번 풀어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나눴던 그 말씀처럼 내 힘을 좀 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해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믿습니다. 안간힘을 내려놓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썸머 스페셜 오늘 마지막 올해 2026년도 마지막 시간이네요. 내일은 썸머 스페셜이긴 한데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내일도 우리 성경의 무림고수들과 함께했던 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면서요. 오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힘 빼고 하나님 앞에 힘 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둔산 성광감리교회 이용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1절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목사님 저도 칭찬해 주세요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난주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면서 제가 만났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 분의 삶의 경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에 2011년 방문한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었고 또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지내고 또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경제법 분야의 전문가셨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자기의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진행하던 인터뷰 프로그램에 초청을 해서 이분의 직업의 분야 또 삶의 분야 신앙의 분야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이력을 읽으면서 아주 특별한 분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력이 한중간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997년 7월 무슨 교회 여름 전교인 수련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이력을 쓸 때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또 어떤 직장에서 일했는지 이런 것들은 중시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그것도 한 대학교에서 아주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고 있는 학자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한 분이 자기의 신앙의 이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인터뷰 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것을 아주 특이하게 봤는데 어떻게 이력을 쓰실 때 이 부분을 쓰게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분은 안동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의 도움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입주해서 입주 과외를 하면서 대학을 어렵게 졸업하고 또 유학도 다녀오고 자기 일을 한 고생한 분이었습니다. 비교적 빠른 나이 29살에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에 법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활동을 하고 10년쯤 지나서 40대를 막 넘었는데 이분이 이제 출신 학교 목요인 서울대학교에서 그 분야의 교수를 초빙하는 공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나이도 젊은 편이고 경쟁자도 많고 그래서 가고 싶었지만 목요의 교수로 부임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기도했답니다. 어릴 때도 교회에 다녔고 자기 집 앞이 안동에서 교회였고 어려울 때는 고등학교 때도 입주과외를 하면서 집 앞에 있는 교회에 새벽기도에 나갔고 대학 시절에는 이제 좀 식어져서 매주일 교회 나가는 주일날 선데이 크리스천이 되었고 조금 더 안정이 되니까 이제 교회 주일 예배 정도 참석하는 그런 교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습관적인 종교인이 되었는데 목요일 교수 자리를 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가 지금 같은 여름이었습니다.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이제 그때 많이 할 텐데요. 그리고 이제 수련회 광고가 있고 난 다음에 이분이 매주 주중에 소그룹, 우리 교회 속해 소그룹처럼 소그룹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 리더가 소그룹의 리더가 광고를 합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소그룹이 좀 이 교인 수련회 다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권유하고 마무리 기도를 인도자가 하고 마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소그룹의 인도자가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불쑥 이 K 그 당시 교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목요일 교수 자리를 요구하는데 수련회 참석은 왜 안 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교수 자리를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교회에서 수련회 하던데 너는 그 참석 안 하니?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으니까 양심의 좀 가책을 받아서 마무리 기도가 끝나자마자 속회 인도자에게, 소그룹 인도자에게 내가 이번 여름에 수련회 참가하겠다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대충 했는지 그 자리에 있는 소그룹 교인들 노무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분이 왜 수련회 가지? 제일 놀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분의 아내였습니다. 야 세상이 웬일이냐. 갑자기 교인 수련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게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갑자기 아침에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아마 새벽기도를 마치고 전화하신 것 같은데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전화를 처음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에 소그룹이 다시 편성이 되는데 교수님이 소그룹 리더를 좀 맡아야 되겠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번 읽지도 않았고 신앙생활도 그저 주일 정도 지키는데 리더를 맡을 수는 없었습니다. 핑계를 막 대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수련회의 리더 교육은 그냥 수련회 안에서 정해진 교재를 갖고 하고 리더 교육을 수련회 가기 전에 하니까 교육 받고 나서 배운 대로만 하면 됩니다. 목사님 직접 전화도 하셨고 끈질기게 권면을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련회에 사용할 교재를 목사님이 직접 만드셔가지고 수십 명이 모여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교회에서 리더 교육을 하는데 도무지 교재가 논리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잘 연결도 안 되는 것 같고 의문점이 생겨서 첫날부터 질문이 생겨가지고 계속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이 사람이 질문을 하니까 진도를 못 나가는 거죠. 진도를 못 나가니까 수십 명이 박수를 칠까요? 아니면 칭찬을 할까요? 아니면 눈총을 줄까요? 왜 나와가지고 저 난리를 치나? 가만히 있지. 우리도 빨리 끝나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진도를 못 나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분이 하루 이틀 해보고 나중에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혼자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의문은 많이 난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할 수는 없다. 또 내가 하기로 했는데 소그룹 리더를 그만두는 것도 안 된다. 첫째, 이 리더 훈련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는 침묵한다. 두 번째, 수련회 가서 소그룹 리더는 하는데 이렇게 한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얼마나 정직한 분이에요. 나는 안 믿는다고요. 믿어지지도 않고 동의도 안 하는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리더 교육할 때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래도 소그룹에 있는 분들은 아주 열심을 가지고 믿음 있게 오시는 분들이니까 나는 전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실제로 가서 그렇게 첫날 둘째날 소그룹을 인도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근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마지막 공과가 소그룹 한 다음에 적용이 있잖아요. 적용, 삶의 적용, 또 토의가 있는데 마지막 공과의 적용이 뭐였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즉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서로 이야기하십시오 였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날도 둘째날도 기도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정말 서울로 겨우겨우 고등학교 시험 봤는데 이것도 못 다녀가지고 고등학생, 중학생 과외하면서 고등학교 나갔고 밤잠 못 자고 열심히 일해서 유학도 갔다 왔고 제가 대학교 교수 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체험한 당신의 은혜는 없습니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소그룹 리더가 쭉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눠보시죠. 김 집사님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이 집사님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저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번에 솔직한 마음은 이랬답니다. 내가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노력해서 대학교 교수 되고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여러 가지로 은혜도 받고 체험하는데 이분은 그 수련회 내내 하나님 아주 조그만 은혜라도 이 수련회 중에 저한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소그룹 리더인데 나 때문에 다른 소그룹의 교인들 다 은혜 받고 좋은 수련회 했다고 그러는데 저한테 소속된 교인들이 은혜 못 받으면 나 창피해서 못 삽니다. 그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금세 응답해 주셨을까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됐는데 별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하루를 남겨놓고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돼서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이제 가서 소그룹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벼락 같은 음성이 수련회에 참가하고 있는 그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뭐? 너 은혜 받은 게 없다고? 이런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왔는데 그는 무슨 음성을 들은 것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이 음성을 듣자마자 그가 살아왔던 40년의 인생이 영화처럼 지나갔고 내가 운이 좋아서 고등학교 합격하고 운이 좋아서 좋은 집에 입주과외를 들어가고 운이 좋아서 독일 유학 시험이 되고 운이 좋아서 독일에 가고 운이 좋아서 짧은 시간에 학교를 받고 들어오자마자 어느 대학교에 교수가 되고 자기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 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련의 마지막 날 소그룹 들어가기 직전의 일이었답니다. 너무 울음이 터져나오니까 울다 울다 지쳐가지고 주변을 보니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미 집회는 끝났고 정말 교인들이 사랑이 없지 다 점심 먹으러 갔고 점심시간에 자기 혼자 집회 앉아가지고 꺼이꺼이 울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분이 40대 초반에 어느 여름에 경험한 1997년의 일이었답니다. 그 순간부터 변화가 왔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와서 찬양하잖아요. 아마 그 교회도 청년팀이 찬양, 예배팀이, 워십팀이 찬양을 인도했는데 그 전날까지는 너무 지루하는데 왜 똑같은 가사를 계속 반복하나 이런 마음으로 좀 불만이 많았는데 듣다 보니까 다 자기 얘기 같았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이나 강의한 목사님들 혹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 시간부터 그는 의문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의 이력을 정리할 때 1997년 여름 수련회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청년들이 그런
체험들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걸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혹 이번 여름에 그 체험을 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다음 겨울 사역 때 여러분이 반드시 의문의 벽을 넘어 혹은 회의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중 함께하는 여성도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혹은 지금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있지만 혹시 이런 벽이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이 속히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교인들을 향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고백을 하죠.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혹은 고린도 전서나 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로 이어지는 바울의 서신들에서는 율법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기 이전에는 율법의 사람, 종교의 사람으로 서 있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그래야 삶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달란트를 보는 눈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얘기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는 달란트가 갖고 있는 금액, 즉 돈의 가치가 아닙니다. 이때 달란트가 돈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즉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무게고 신앙의 가치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율법의 눈은 곧 인간의 눈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의 눈입니다. 인간의 눈도 율법의 눈도 나 중심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했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환경에서 내가 노력했고 내가 공부했고 내가 유학 다녀와서 내가 교수라는 직업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에 있는 달란트, 실제로 얘기하면 화폐의 가치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은혜의 값어치를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나한테 일을 맡겨준 주인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을 맡기는 것이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이 일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이나 교사의 심정으로 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는 기대감, 리더의 기대로 그 일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한 달러도 받은 사람은 오직 내가 받은 돈의 가치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나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주었는지 주인은 어떤 마음을 있는지를 아마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직한 물음이 정직한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중에 요한복음 20장에 도마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도마는 이렇게 예수님한테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20장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져보겠다고 요청하고 그 마음에 만지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이 만져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교회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로든 찾아오든 선택을 받았든 누가 데리고 오든 와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좋은 일을 하는 것, 혹은 어떤 훈련을 하는 것, 이 모든 목적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 여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집회 가운데 여러분이 나오실 때 시원회를 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믿음이 없어도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이 K 교수라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믿음이 아직 온전치 않아도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기회를 주기 때문에 꾸준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의문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 회의를 극복하는 길은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분이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체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조그만 은혜라도 주셨다면 제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이분이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즉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어떤 질문에 부닥치거나 회의에 부닥치거나 혹은 믿음이 어떤 문제를 갖고 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알려주세요. 하나님 지금 만져주세요. 하나님 지금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체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꾸준히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사건, 시대,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되게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하고 베레아 사람을 일종의 비교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상고했다. 깊이 연구하고 묵상했다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회의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질문은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하나님의 은혜 체험 안에서, 두 번째 성경 안에서, 세 번째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청년 때부터 이러한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수단 생활을 하시면 믿음 없는 사람에서 믿음 있는 사람의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저 믿음이 있는 사람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삶을 체험하게 됩니다. 쓰임받는 삶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부터 2절을 이번 화요일에 우리 여선교회 행사에서 함께 봤는데요. 그것은 로마서 16장에 로마 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일한 사람들, 공헌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베베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아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인류는 20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로마 교회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의 이름이 실명으로 29명, 또 누구의 가족들, 어떤 교회 성도들 하면 수십 명이 등장하는데 여성인 베베가 첫 등장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해석하는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베베를 설명할 때 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 그리고 우리 자매인 베베. 두 가지 정체성이 있죠. 하나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하나는 남성과 여성으로 나눌 때 자매였다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가 더 있는데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자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일꾼, 자매, 보호자, 이 세 가지가 베베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이때 쓰인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우리가 집사로 번역하게 된 헬라어 디아코노스입니다. 말하자면 베베는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바울이 신뢰할 수 있는 일꾼이었고 바울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 돕는 사람, 나중에 동역자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에서 쓰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달할 때 이 편지를 직접 전달한 인물이 베베라는 일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베베가 이처럼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저희가 돌아보게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칭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

0: 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칭찬받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란트 받은 일꾼을 이렇게 정의해봤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일꾼은 주인의 은혜를 모르는 일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손에 붙잡혀서 여러분의 인생이 귀하고 복된 곳에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K라는 그리스도인이 지금까지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지? 라고 질문한 것처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그에게 한 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에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주고 다섯 사람 두 달란트를 준 것이 아마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섭섭함 때문에 한 달란트 주신 것도 주인이 나를 믿고 맡겨준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는 은혜만 모를 뿐 아니라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24절, 25절, 26절에 보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주인을 오해합니다. 주인은 악한 사람이고 인색한 사람이고 밑에 사람, 일꾼들에게 가혹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내가 한 달란트를 잃어버리면 주인한테 더 큰 보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땅에 묻었다고 변명합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화폐의 가치로 따지는 달란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어떤 것이라도 맡겨주셨다면 그 맡겨주신 주인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소중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즉 나를 그리스도로 불러주신 것, 내게 이런 삶을 주신 것,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내가 혹 부족하거나 불만족한 것들이 많은 삶 같지만 하나님이 그 나를 붙잡아주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 즉 주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크게 기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일꾼으로 부르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다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을 감당하는 능력보다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분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여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착한 자세와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을 주인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둔산성광교회 이용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486-9196, 042-486-9196번 둔산성광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버리지도 마십시오. 함부로가 일상이 된 세상을 살지만 무엇이든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생명에 대해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 삶의 예의이자 존중이며 신앙의 본질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은 사람도 동물도 물건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버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0: 저는 수원시 그렇구나. 영통구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수원에 있는 중앙침례교회를 섬기고 있고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중앙예담학교에서 사회교사로 또 중학교 교무부장으로 몸담고 있는 김정민 집사입니다.
1: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김정민 집사님의 수원중앙침례교회 자랑으로 시작합니다.
0: 저희 수원중앙침례교회는 원로 목사님이신 김장한 목사님부터 현재 고명진 목사님까지 이어지는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비전이 정말 사람 낳는 어부로 부르심 받으신 것이 분명하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저희들에게 큰 꿈을 꿀 수밖에 없도록 해주시고요. 무엇보다 기도의 영역을 확장시켜주시고 삶으로 먼저 보여주시는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되어주십니다.
1: 김정민 선생님 몸담고 계신 예담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여쭤봤습니다.
0: 중앙예담학교는 인가영

0: 기독 대안학교고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발견하고 또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서로 아름답게 연합해서 연애 맺도록 도와서 세상으로 파송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1: 네, 이렇게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 자라는 아이들은 예수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세상을 품고 기도합니다.
0: 우리 중앙예담학교 학생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평화를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좀 전 세계로 흘려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아주 기특한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4월부터 미얀마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유를 억압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미얀마를 가슴에 품고요. 배지 디자인을 공모하고 제작해서 수익금도 만들고 모금 활동을 위해서 음식도 판매하고 기도문도 쓰고요. 정말 다양한 활동으로 학생들이 미얀마의 복음화와 평화를 위해 모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심을 우리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좋겠어요.
1: 김정민 집사님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0: 저는 감사하게도 친할머니에서 또 부모님으로 이어주는 믿음의 유산을 전달받았는데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어릴 적에 주일 전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늘 새돈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하셔서 다리미로 다려서 준비해 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이 나고 저희 부모님도 학교 가기 전에 배웅해 주시면서 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라는 말씀을 매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릴 적에는 습관처럼 매일 듣는 말이라서 이 말이 얼마나 축복된 말인지 몰랐는데 제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매일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복 중에 복이구나 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돼서 저도 저희 자녀들한테 학교 가기 전에 같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 김정민 집사님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여정에 극동방송은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요?
0: 네, 제 주파수는 원래부터 하나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106.9만 들으셨고 저도 다른 주파수는 맞춘 적이 없을 정도로 아침에 출근하거나 저녁에 퇴근할 때 시동을 켜면 자동으로 찬양과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에 힘을 주시고 또 마침에 평안을 주시는데 저는 출퇴근하는 차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주선자 역할을 극동방송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듣는 차 안이 저의 기도의 골방이 된 지 오래입니다.
1: 극동방송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합니다. 기도의 골방을 찾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전파 선교사로 말입니다.
0: 2015년에 극동방송 장비 마련을 위해서 모금 생방송을 진행하셨었어요. 제가 직접 선교지에 갈 수도 없고 방법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직접 전파하지는 못할 망정 장비 마련 위한 헌금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고 그때 남편도 같은 방송을 듣고 헌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김장한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공짜가 없다라는 짧고 간결한 말씀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그게 제 마음에 너무나 크게 다가와서 남편과 저만 처음에 전파 선교사로 섬기다가 지금은 제 두 아들들까지 주니어 전파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1: 극동방송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고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파 선교사님을 기다립니다.

0: 얘들아, 선생님이 무섭게 할 때도 있는데 학교에 엄마 한 명 더 있다는 사랑 담은 말들을 해주는 너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참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구나. 빛은 어둠 속에 있어도 그 빛을 숨길 수 없지? 선생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되길 바래. 어디서든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세상을 품고 나아가는 너희들이 되길 선생님은 간절히 기도한다. 사랑하는 나의 남편 문상익 씨, 부족한 아내를 만나서 고생이 많죠? 가족의 제사장으로 든든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당신을 통해서 저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이러한 것이구나를 배웁니다. 너무 감사하고 넘치게 사랑하고요. 늘 주님 안에 살고 있는 나의 큰아들 주안이 하나님의 예전부터 준비된 자녀인 작은아들 예준아, 바쁜 엄마 밑에서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쁠까 생각하면 마음이 벅차오른다. 항상 우리 암송하는 말씀 기억하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단다.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엄마 아빠는 간절히 기도한다. 사랑한다. 주님 사랑합니다.
1: 사랑하는 분들을 향한 김정민 집사님의 목소리 편지였습니다. 기도 제목이 이어집니다.
0: 네, 저희 중앙예담학교 학생들이 정말 큰 비전을 품고 지금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할 때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걸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사랑을 경험하면 좋겠고요.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폭소리, 오늘은 이렇게 중앙예담학교 선생님이며 극동방송 애청자이신 김정민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지역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전도의 동력을 얻었다는 고백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입니다.
1: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대규모로 대구 교계를 위해서 전도대회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구 교계 목회자들이 좀 확 깨어난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번에 전도대회를 보면서 아, 전도해야 되는구나. 또 이런 전도대회가 가능하구나. 전도에 대해서 약간 힘들어했던 우리 대구 또 영남권 우리 교회들에게 큰 자극제가 된 아주 좋은 의미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신 분들은 극동방송의 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돼서 또 우리 교회까지 오면서 참 거부감 없이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뵐 때 참 감사하고 그리고 극동방송에 참 빚을 많이 졌구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0: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그때 우연히 극동방송을 알게 돼서 지난 40여 년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자라온 세대입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뭐 지금까지도 극동방송을 저희가 사랑하고 있고 특별히 개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영락권 전도대 그것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을 70년 동안 해주셨던 일들을 잘 이어서 계속 또 다른 70년을 달려가 주시길 바라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 영남권 교회에 자극을 주었던 것처럼 앞으로 또 통일 시대를 맞아서 극동방송의 좋은 또 선구자 역할도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이었습니다.

FEBC 캠페인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상. 최근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노린 신종 노쇼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대형 예약을 할 것처럼 가짜 명함과 공문으로 신뢰를 얻은 뒤 특정 물품을 대신 구매해주면 예약금과 함께 한 번에 정산해주겠다며 대금 입금을 유도하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수법입니다.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에게 물품 대리 구매나 대신 결제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대량 예약과 함께 물품 대리 구매를 요구받으셨다면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로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FEBC 캠페인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상, 대전 유성경찰서와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농촌교회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교단에 관계없이 농촌지역에 소재한 교회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내용은 예배에 필요한 음향 장비의 수리와 교체, 교회 예배

0: 환경과 사택의 생활 환경 개선입니다. 신청은 8월 24일 월요일부터 9월 13일 주일까지 세상의 빛 이래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된 내용은 교회의 재정 여건과 지원 필요의 시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방문과 상담을 거쳐 지원 교회를 선정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세상의 빛 이래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세종 YWCA가 세종시 한솔동에 위치한 세종 꿈의 교회에서 2026년 세종 YWCA 후원의 밤 말씀과 함께하는 제2회 찬양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회복, 다시 사랑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양왕열 퀄텟과 현승원 전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 YWC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신당동에 위치한 순복음 신당교회가 8월 23일 주일 오전 11시 조현호 선교사 초청 선교 전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 대상자와 지역주민을 초청해 복음을 듣고 교제하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순복음 신당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도안동에 위치한 좋은교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광림교회 남성 성가단 초청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좋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순복음교회가 8월 26일 수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교회 창립 40주년 전성도 영혼육 성령충만 부흥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명예부원장 김원철 목사님입니다. 문의사항은 대전 순복음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금남면 장제길에 위치한 세종중흥교회가 8월 23일 주일 오전 11시 창립 22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세종중흥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덕 한빛교회가 9월 8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20분 16기 기도학교를 진행합니다. 교회와 나라 그리고 열방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중보기도 사역자를 양성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덕 한빛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수원 침례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중문 침례교회 장경동 목사와 함께하는 마을잔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여 수원 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언더우드 선교훈련원이 9월 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온라인 강의로 교단 총회 인증 선교훈련 과정을 진행합니다. 문의사항은 언더우드 선교훈련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원어의 샘이 8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온라인으로 원어 성경을 통해 보는 다락방 수훈을 진행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헬라어로 배우는 과정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원어의 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 아가페 합창단이 사역을 함께할 단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대전 서문교회에서 연습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아가페 합창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입니다. 요즘 교회와 관련된 기사들을 심심치 않게 보고는 합니다. 교회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기자들은 앞다퉈 글을 쓰기 시작하고 가혹하리만큼 날선 내용들이 기사를 장식할 때도 많습니다. 지역사회와 불우한 이웃을 위해 교회가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이야기는 잘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슈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사의 댓글을 보면 읽기가 두려울 정도로 악플이 가득합니다. 왜 다들 이렇게 교회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진정 한국교회의 순환 시대입니다. 이 속상한 마음에 인터넷에 기독교 순환 시대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까 2004년 기사가 뜨더라고요. 또 2007년 기사도 있고요. 2008년, 2009년, 2010년 그렇게 쭉 해마다 기독교 순환시대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향한 핍박과 공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던 거죠. 자, 생각해보면 100년 전에는 더했습니다. 1000년 전, 2000년 전에는 더 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숱한 핍박 속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욱 깊게 뿌리 내리면서 믿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무름지기 진리는 핍박에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이죠.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숱한 공격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가치는 결코 그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난 역사가 그러했듯이 현재의 고난도 결국은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후 한층 더 단단해질 겁니다. 그러니 믿고 기대하면서 우리는 오늘의 신앙을 지켜나가자고요.